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전문기업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공약 주제를 고르거나 나만의 공약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반응인데요. 이외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진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공약을 음성전환이 가능한 파일로 제공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를 했고요. 지역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접수해서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을 시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열쇠말도 뽑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역정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이 정신재활시설 해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해봄은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 아래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과 같은 회복을 위한 자립공간이자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입소자는 일상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독립생활훈련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퇴원 후에는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 구로구가 주민들이 수어와 점자를 배우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달 6월부터 11월까지 구로 문화누리 평생학습관과 동네 배움터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와 점자 교육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수어 교육은 내일 6월 2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인 수어 표현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점자 교육은 오는 9월과 10월에 운영하고 점자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점자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마련이 됩니다. 모든 과정의 수강료는 무료고요. 신청은 구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내일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전시 서로가 서로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는데요. 전시 현장에서는 음성과 수어 해설, 점자와 큰 글씨 안내 자료가 제공되고요. 색각 보정 안경과 소음 차단 헤드셋, 필담 도구 등 다양한 관람 지원 장비도 마련돼서 누구나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장애 감수성 체험 행사와 토크 콘서트, 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마야의 쿨하게.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계도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갔다고요?
1: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계가 선거 접근성 개선 논의부터 비례대표 공천구조 문제 제기 그리고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정책 공약 활동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정책 반영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두 달 전부터 선거 접근성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요?
1: 네, 지난 4월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접근성 관련해서 이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정보 제공과 투표 보조 지원, 또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 접근성,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투표 환경 개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이 선거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며 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0: 예.
1: 이 선관위도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 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단체로서 의견을 표명하셨다고요?
1: 네,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 공모가 이제 발표되었을 때인데요. 이 장애인단체들은 공모 구조와 관련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앞다퉈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당은요, 여성, 청년, 노동 분야는 제한 경쟁 부문으로 별도 구성해 앞순번 배치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 장애인은 제한 경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부분에서만 경쟁하도록 했었는데요. 장애계는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구조 안에서 장애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이 특히 장애인은 이동, 노동, 건강, 돌봄, 정보 접근 등 지역 정책 전반에서 제도적 장벽을 겪고 있고 이 지방 후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공간임에도 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당은 자율적으로 공천 방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당은 이 중앙당의 취지를 반영해 광역 비례 후보자는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당이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남겨진 숙제가 되었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0: 예. 자, 서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장애계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고요?
1: 네. 서울 소재 장애인단체 25곳이 함께 참여한 연대체 2026 서울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정책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요구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 등 총 4개 분야 10대 핵심 공약과 또 28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0: 예, 이런 요구안을 실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전달을 했다고요?
1: 네. 지난 5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양측 모두에게 공약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개별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유형과 특성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논의해 만든 공동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센터 설치라던가 아니면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무장애 관광 접근성을 증진하다던가와 같은 이 장애 유형 또 영역별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고요. 장애계는 이러한 요구안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방선거 공약과 이후 서울시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지역별로 이제 특징적인 좀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장총은 이제 지역 장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0: 예.
1: 먼저 인천의 경우는 31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 선거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을 만나서 각각 정책 협약도 체결을 했고 또 실제 의회 비례대표의 장애인 후보 추천 활동까지 이어가면서 이 정치 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특히 공약 요구안에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장애인 의무 공천을 넣었고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 장애 당사자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흐름이 아주 잘 드러난 편이었습니다. 또 대전의 경우는요. 정말 많은 단체죠. 36개의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최대 규모의 선거 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 공약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딱 두 가지 공약만 세워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또 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라는 이 두 가지 공약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0: 예, 제주도도 활동이 활발했다고요?
1: 네, 제주의 경우는요. 눈에 띄는 점이 이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 분리해서 이 각각 정책을 개발했다라는 점이었고요. 이후 도지사 후보 3명과 교육감 후보 3명 모두에게 이 정책 요구안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 또한 단순 정책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대규모 정책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200여 명의 장애인 유권자와 활동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후보자들이 직접 장애인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 공약 전달을 넘어 이 공개적인 정책 검증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0: 예, 이외 다른 지역들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이어 나갔다고요.
1: 네, 뭐 부산, 세종, 경북, 경남, 뭐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의 그 연대와 또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활동이 있었습니다. 뭐 방법 같은 경우는 실무자 미팅이나 뭐 타운홀 방식으로 공약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전반적인 공약 요구안의 흐름을 보면 뭐 지역사회 전환이나 자립생활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또 교통수단 확대와 같은 이동권에 대한 공약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0: 예.
1: 또한 AI 기술과 같은 이 현안 중심의 공약들도 좀 담겨 있었고요. 의사소통권 등도 좀 공약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0: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계는 지역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만들고 후보자와 협상하며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삶과 맞닿은 의제들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 앞으로 중요한 건 이런 요구가 이 선거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거 이후의 실천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0: 예, 장애계 정책 제안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져 나가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이 노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요즘처럼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에는 유독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왜 장이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2: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물놀이 오래 하면 배탈 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여름철에 물놀이하고 나면 꼭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갔던 생각이 납니다.
1: 예.
2: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은 생각보다 날씨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더울 때는 또 땀을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또 요즘처럼 냉방이 잘 돼 있거나 또 일교차가 심한 때는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흔들리면서 장 운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인 것 같은 경우는 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복통이나 팽만감,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낮 시간에는 많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음료를 찾다 보니까 장이 더 반응을 해서 이렇게 장이 예민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1: 예, 계절이 바뀌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우선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 어제도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좀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냉장고에 있었던 식재료가 상했더라고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충독이 발생하기도 쉽고 또 바이러스성 장염도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가 점점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야간 활동이 늘어나고 야식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즉 활동량도 바뀌면서 면역 상태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러한 계절적 영향의 바이러스 중독에 또 이러한 생활습관 변화들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2: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 운동은 이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가 했던 말씀이 있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정신건강의학적 부분과 장 운동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거나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장 운동을 빠르게 만들어서 보름변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덥고 선 상황이 발생하는데 손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는 덥다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 추운 겨울보다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을도 많이 가고 잠자리가 바뀌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행 가서 잠자리가 바뀌고 숙소가 바뀌면 화장실을 전혀 못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2: 맞습니다. 여행이나 환경 변화가 있을 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2: 예전에는 우리가 면역하면 면역세포, 면역에 관련된 폐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코의 점막이나 폐의 점막처럼 장의 점막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외부 물질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과 관련된 조직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사실 그게 특하게 의학적으로 유익균이다, 유해균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장은 음식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면역 방어체의 일선인 동시에 또 면역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1: 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도움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2: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분들이 아니라 일부, 특히 어떤 분이 계시냐면 최근에 이제 몸이 감염돼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0: 항생제 드시고 나서 이 유익균, 본인의 만에 맞는 유익균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장 생태계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불편감을 겪는 분도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을 제대로 상담, 처방 받으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문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 좋은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유산균이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보통 이제 궁합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유산균도 본인에게 맞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약사님께 상담을 하거나 의사님하고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0: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산균을 믿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장에 있는 유익균들, 장에 있는 그 세균들은 이런 식이섬유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과일 이제 껍질채, 그다음에 해조류, 땅콩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의 기본이 되는 된장, 청국장, 물론 요즘에 이제 저염으로 드시니까 더 건강해 드실 수 있고, 또 저염 김치 등의 발효식품 등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 건강의 기본은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장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1: 아, 예. 반대로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습관도 있을까요?
0: 네. 보통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편리하게 먹는 가공식품들에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과도하게 가공을 받다 보니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가 되고 식이섬유는 적고 혈당을 올리는 이런 음식들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물론이고요. 또 지나치 야식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이런 특히 견의를 참는 습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불편한 환경이라서 자꾸 참는 습관들이 이 변비를 악화시키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1: 예, 혈압약이나 진통제처럼 약을 오래 먹는 것도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우선 혈압약이나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만성질환에 관련된 약물들은 장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인 경우에는 위장관 전박을 자극할 수 있고요. 또 항생제는 장내 유독액체 감소가 되고 철분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일부지만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중에는 일부 장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만성질환의 약물들은 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은 장 건강 습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장 건강은 모두 유산균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식사를 오전 9시 이전에 하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루에 1.5리터 이상 본인의 음주량에 맞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저는 어제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고기도 구워드리고 저희 꼬맹이들 샐러드도 만들어줬는데요. 충분할 만큼 채소와 그리고 껍질째 과일을 먹고, 그리고 장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기기들 보느라 잠을 늦게 주무시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수분 섭취한다면 아침마다 좋은 소식으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영철의 사랑이 먹일래.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 축구계에 큰 이슈가 있었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13년간 맡아온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월드컵 이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제5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연임에 성공을 해서 오는 2029년까지 협회를 이끌 예정이었지만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으로 축구팬들의 비판을 받아왔고요. 지난해 문체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협회 행정 업무 처리 문제 등도 드러났죠. 이 직무정지에 중징계를 받은 뒤에 최근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는데 결국엔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면 다시 축구협회장 선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그 새 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회장 중 한 명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연장자 순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고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즉 보궐선거인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이제 월드컵 후에 협회장에 도전할지가 관심사인데 정 회장이 깜짝 사퇴를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후보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젊은 축구인인 이영표, 박지성 전 선수들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올 것 같고요. 지난 선거 때 정 회장과 경쟁했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신문선 전 후보 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월드컵이 코앞이라서 우리 대표팀 분위기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 일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어제 북중미 월드컵 사전 캠프 훈련장이 꾸려진 미국 유타주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가졌고요. 우리가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물론 상대가 피파랭킹 100위권인 팀이지만 2024년 9월 홍명보호 출항 이래 5점 차 이상 대승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드컵이 12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대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골 침묵이 이어졌던 이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점이나 부상 중이었던 황인범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깜짝 발탁의 주인공 이기혁 선수가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활약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대 적응에 나선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 대체로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 볼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전력 예상보다 훨씬 약해서 당장 우리 대표팀의 수비에서의 약점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조유민 선수가 병원 검진 결과 발꿈치 족저근막이 부분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 월드컵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 파트너로 사전 캠프에 함께한 조희재 선수가 대체 발탁됐다는 큰 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오는 4일에 있을 마지막 평가전 상대도 엘살바도르인데 피파 랭킹 10위거든요. 아니 100위거든요. 그래서 약체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해보죠. SSG가 한화 의 주말 3연전을 다 내주면서 12연패에 빠졌죠.
1: 지금 SSG가 무척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화전 10-13 패배로 이 구단 역대 최다인 타이인 11연패 기록을 했고요. 어제 역시 2-6으로 지면서 전신 SK 와이번스가 지녔던 11연패를 넘어선 구단 최다 12연패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실 SSG가 4월까지만 해도 3위까지 오르면서 순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서 전혀 다른 팀이 됐는데 일단 선발 마운드가 무너지고 타선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5월 한 달간 5승 1무 20패를 기록했거든요. 그 사이 순위가 3위에서 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부상에서 최정 선수가 돌아왔고요.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 역시 부상에서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차츰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최하위 키움과 홈 3연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키움도 지난 주말 KT에게 3연전 모두 내주면서 지금 8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KT는 4연승으로 2위에 자리하게 됐고 LG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선두를 수성을 했고요. 삼성은 두산을 9-4로 어제 이기긴 했는데 1, 2차전 역전패를 되감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위에 머물렀고 4위는 기아입니다. 5위는 하나고요. 6위는 두산. NC가 롯데를 8-2로 어제 이기면서 7위 NC. 롯데가 8위 SSG에 이어서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2028 LA 하계 패럴림픽의 윤곽이 공개가 됐다고요?
1: 대회 조직위원회가 경기 일정과 대회 개요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LA 하계 올림픽 폐막 후 현지 시간으로 2018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23개 종목에서 560개의 메달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휠체어 럭비는 개막전인 8월 13일, 보치아는 14일부터 열리는데 조직위에 따르면 개회식 전에 경기가 열리는 건 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개회식 전에 하지만 탈락 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파라스포츠 클라이밍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이 됐고요. 탁구와 트라이애슬론엔 여자 메달 이벤트가 추가됐습니다. 수영에는 발달장애 개조 종목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0: 예. 자, 한국농구의 에이스죠. 이현중 선수 소식도 화제였죠.
1: 네, 이현중 선수가 일본 프로농구 B리그 나가사키 소속으로 팀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끈 데 이어서 창단 첫 B리그 우승까지 이끌었고요. 본인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승을 확정 지은 파이널 3차전에서는 3점슛 3개를 포함해서 양팀 최다 23득점에 5리바운드 그리고 블록슛 2개를 곁들이면서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MVP로 호명이 되기까지 했는데 또 지난 29일에는 이제 시즌을 모두 마친 B리그가 시상식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베스트 5에 꼽히기도 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주는 아시아 특별상에 이어서 3점슛 성공률 1위 트로피까지 이현중 선수가 챙겼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7월 3일에 대만, 6일에 일본과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치르는데요. 일본 프로농구 MVP가 출전하는 한일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또 우승을 했죠.
1: 이번에는 싱가포르 오픈 우승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4강전부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강전에서 천적이죠. 천이페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결승에서는 일본의 야마구치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0: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자, 청취자분들께는 낯익은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장애인 취업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 활동 규모 및 실태 파악이고 법적 근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통계법 제18조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1만 1,000명,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이며 조사 기간은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상태 판별 및 상태별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고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입니다.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괴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조사통계부 031-728-71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먼저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관련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공단 서울지역본부 신기술특화훈련 민간위탁훈련 기간인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AI 기반 사무행정 실무 양성과정 1기 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동훈련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직무 훈련을 통해 사무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가능한 실무 수준의 사무행정 역량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AI 도구를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데이터 처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직무 적응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훈련 일정을 안내드리면 훈련 기간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과정이며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입학생 혜택은 훈련비 전액 무료, 해당자에 한해 훈련수당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시각장애인 AI 기반 사무행정 실무 양성과정 1기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 에코 솔루션에서 경영지원 사무보조원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총무인사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 주 5일 평일 주 5일 평일 18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 직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 에코솔루션에서 경영지원 사무보조원을 6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총무, 인사 등 사무보조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곳이 있다고요?
2: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코닉에서 사무보조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및 모집 인원은 영업지원 1명, 노무관리 1명입니다. 영업지원 업무는 영업사원 자료 지원 및 전화 응대 업무이며 노무관리 업무는 노무자 인력 단순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입니다. 급여는 시급 1만 320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3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코닉에서 사무보조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모집인원은 영업지원 1명, 노무관리 1명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

0: 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3일 근무, 일 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10,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지역 매장환경관리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리스타 직원도 모집을 한다고요?
0: 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행복마루에서 바리스타 직원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음료 제조 및 전자동 커피머신 관리 업무 등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근무, 일 4시간 오전 근무이고 급여는 기본급 월 128만 원에 식대 별도 9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행복마루에서 바리스타 직원을 6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음료 제조, 전자동 커피머신 관리 업무 등이고요.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93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0: 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넥트 중앙에서 발달장애인 스팀세 차원 3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중앙그룹 업무용 및 임직원 차량 세차 서비스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일 4시간 근무이고 오전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오후 근무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2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넥트 중앙에서 스팀 세차원 3명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중앙그룹 업무용 및 임직원 차량 세차 서비스고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일 4시간 근무고 오전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오후 근무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구인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0: 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서 재택근무 신문교정직 한 명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조선닷컴 내 기사에 대한 오탈자를 점검하고 PC 메신저로 실시간 보고 교정 요청 업무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일 3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6개월 계약 직후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3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112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송훈의 날 울리지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맞춰서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죠. 바로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시연회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과 주요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6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립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IT기기, 생활용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거든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기기지만 나에게도 유용한지 모르겠다 할 때 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행사 당일에 길 안내가 필요한 분은요, 전화 02-812-253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 작품이 아니라 건물의 계단이나 화장실 등의 접근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근영 씨와 일상 속 공간과 환경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전시, 공연, 음악 등의 예술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일상 속의 공간, 그리고 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문화 공간을 이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상 속 환경의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편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0: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1: 네, 사실 네. 뭐 음성해설이 있는 공연 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상 속 환경 에서 장벽을 마주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거나
0: 그렇죠.
1: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동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은 공간의 안과 밖을 나누고 우리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주는 통로.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0: 어머, 근데 표현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1: 멋있어요?
0: 안과 밖을 이어준다.
1: 아, 제가 좀 써볼까요?
0: 아, 좋습니다.
1: 네. 예.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 마주하는 게 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문화 공간을 갈 때도 우린 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익숙한 문이 어느 순간부터 꽤 난감한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문이?
1: 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들으면 문이 난감한 순간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비장애인일 땐 저도 그냥 문은 보고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꼭 시각적인 감각이 아닌 촉각이나 촉각적인 감각으로 문의 위치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0: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회전문이 떠올랐거든요.
1: 아,
0: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
0: 네, 이따 해주세요.
1: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0: 네, 네.
1: 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된 뒤로는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문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1: 네.
0: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짚어주세요.
1: 네. 먼저 그럼 여닫이 문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0: 네네.
1: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엔 투명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이 시각장애인에게 좀 힘들어요. 이 문이 통로 쪽이나 이제 바깥쪽으로 열려 있을 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나 얼굴을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0: 유리로 된 여닫이.
1: 네. 저도 한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여닫이 문이 열려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어요.
0: 아이고,
1: 근데 모서리에 부딪히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0: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1: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닫이 문을 열어둘 때는 좀 벽 쪽으로 붙여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부딪혔던 그 박물관의 여닫이 문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다 열어도 벽 쪽으로 붙이지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박물관의 시설 접근성 워크샵,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접근성들이 개선되면 좋은지 이야기하러 갔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달라고.
0: 차라리. 아, 제발.
1: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와. 어떻게 보면 여닫이 문은 사실 그냥 열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1: 네.
0: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예 그러면 아니면 닫든가.
1: 그렇죠. 닫아놓거나 열어둘 때는 좀 어느 쪽으로 좀 고정되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열어두는 게 좋겠죠.
0: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이 보통 여닫이 문인데.
1: 맞아요.
0: 비슷한 문제가 있겠네요.
1: 이 화장실 칸 문이.
0: 네.
1: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열리거나 열려 있는 문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이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1: 그거 정말 아프죠.
0: 그리고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네.
1: 예전에 한 극장에 갔는데 그 극장 화장실에 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박았거든요.
0: 아이고. 예.
1: 근데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갔을 때 안쪽으로 열리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0: 예. 네. 그럼 미다지문은 어때요?
1: 미다지문은 네. 비교적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 미다지문이 좀 빠르게 닫히는 경우에는 좀 손이나 이런 게 끼일 수가 있어요.
0: 좀 무섭네요.
1: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공연장, 뭐 전시장에 미다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한 소극 장에 미닫이문이 있긴 했지만 관객이 그걸 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 미닫이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우리가 문화센터이긴 하지만 제가 병원 접근성도 한번 허락해 주시면 얘기하고 싶은 게 병원의 접근성이 진짜 안 좋거든요.
0: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1: 네, 안 좋아요. 근데 거기 미닫이문이 하나 있는데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열면 마치 용수철처럼 드르륵 닫히더라고요. 신기한 미닫이문이었는데 왜 그렇게 설치됐는지 이렇게 살짝 여쭤보니까 이게 냉난방 유지 때문에 열어놓으면 안 돼서 그런 문을 설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이어서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네. 그래서 문화 공간에 장애인 관객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닫이문은 혹시나 고민하신다면 이 열림과 닫힘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놓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네. 자동문은 괜찮죠?
1: 자동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편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 버튼식 자동문에 그 버튼 찾는 게 사실 일이에요.
0: 예.
1: 네, 위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건물 구조마다 다 달라서 통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도서관에도 제가 시설 접근성 워크숍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뭐 공연이나 전시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갔는데 또 그 도서관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이라서 그 자동문 버튼을 상당히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시각장애인에서는 한참 이제 더듬게 되는 거죠.
0: 그리고 생각보다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1: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아예 상상을 못 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버튼이 없는 자동문이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0: 그냥 이게 센서로 인식돼서 열리는.
1: 네. 그리고 그 센서 인식 범위도 조금 가능한 한 넓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만 가도 이제 문 열리는 소리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0: 그 요즘 자동문 어떤 거는 문이 열립니다 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1: 그건 너무 좋죠.
0: 그것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뭔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1: 맞습니다.
0: 그래야 좀.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건 초반에 얘기했던 회전문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전문은 저한테 문이라기보다 이제 장벽에 가까운데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도전하다가 흰 지팡이가 끼어서 정말 큰일 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그 회전문 옆에 여닫이문을 이용해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또 이 여닫이문을 냉난방 유지 때문에 잠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한 미술관 가는 길에도 이런 출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 갈 때마다 그 회전문 앞에 잠시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실 때 도움을 청해서 네,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이 누군가에게는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문이 아니라 장벽일 수 있다는 거.
1: 네.
0: 네. 자, 문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요.
1: 네,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데요. 큰 건물이나 상점이 많은 곳에서는 그 문 위치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헤매기도 해요. 예전에 그 지하에 있는 소극장에

0: 갔는데
1: 지하에
0: 네 이제 소극장이 있는 건물들은 사실 다른 상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소극장 출입구 앞에 그 상점들 광고 배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출입구를 찾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1: 이게 문인가? 이게 문인가?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KBS 본관 2층 외부 출입문도 네. 저한테는 좀 위치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건물 폭이 크기도 하고 또 벽과 문의 어떤 구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문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꼭 필요합니다.
1: 그리고 계단도 많아서 사실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KBS 본관 2층까지 오는 게.
0: 그러니까요.
1: 아 그러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시각장애인이 문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0: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간단한 음성 안내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 주출입구에 가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띵동 하는 알림음이 들리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 위치에 작은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들이 어떤 분들은 또 뭐 소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시력자를 위해서 좀 굵은 글자 또는 검은 바탕에 밝은 글자로 출입구를 표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 같은 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공간들은 이런 표시들을 눈에 안 띄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 방식이 좀 디자인적으로 세련될지 모르겠으나 좀 시각적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자 블록 도움이 되죠. 근데 점자 블록 설치하기 힘든 뭐 극장이나 전시장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럴 때는 최소한 그 바닥색과 다른 색깔과 약간 두꺼운 재질의 발매트 뭐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구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문을 모두 바꿀 수 어렵죠.
0: 맞습니다.
1: 네.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문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0: 네.
1: 뭐가 있을까요? 예. 네.
0: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닫이 문 혹시 열어 두실 때는 방향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닫이 문 들어가실 때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잠깐 문 잡아 주시는 거.
1: 그렇죠. 아, 우리나라 그게 되게 부족해요.
0: 네. 네. 이때 문 열려 있어요. 제가 문 잡고 있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주시면 또 상황을 몰라서 당황하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연극 보러 가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입장하기 전에 로비에 사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문을 지나가는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대화는 좀 옆 앞으로 이동해서 해주시는 센스 네, 좀 네.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에서 또 문화 공간에서 문이 누구에게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문이요. 그렇죠?
0: 네.
1: 네, 작은 배려와 안내가 더해진다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멜로망스 가 불러요. 해피송.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사는 정을미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 시각장애인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정해놓은 여행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기분, 느낌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뭐 벽도 많이 만져보고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나 들려오는 음악소리, 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나름 그리면서 걸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된다면 혼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조금 언어가 되고 핸드폰 사용이 좀 원활하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말리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그것도 중도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가서 말지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영상을 혼자 찍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보행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대 시각장애 돼서 걷기 어렵고 지팡이 짓기 어려우신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너무나 잘 해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보행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주고 계시긴 해요. 다른 분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나름 뭔가 카테고리를 좀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1: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정을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 지인과 함께 체코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러고 나니 용기가 생겨서 혼자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중도에 실명한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본인이 흰지팡이 보행하는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셨네요. 야, 체코 여행을? 와, 일단 부럽습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근데요, 정을미 씨가 비장애인과 간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인과 다녀오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난가족 청취자들도 해보고 싶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다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짧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경력이 쌓이면 네. 일이 좀 쉬워지기도 하나요? 근데 아, 갑자기. 근데 화면 해설은 늘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네. 이제 늘 조금 이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 드라마, 뭐 작품마다 이제 백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약에 은혜하는 도정님과 같은 경우도 이게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열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은조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이해하기가 쉬우실까 이제 항상.
0: 약간 래퍼처럼. 열의 영혼의 기둥 은조다.
1: 그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아. 이제 좀 뭔가 군더더기 항상 많이 붙게 아하. 돼요. 해석이. 네네. 저도 이제 이렇게 영혼이 바뀐 드라마를 몇 편 해봤는데 쓸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0: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끝낸 작품에 이제 그 호텔리어들 얘기였는데 남녀 주인공이 다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회사는 뭐 이렇게 권성화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뭐 권대리, 권과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에 박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박한길 대리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 풀네임을 다 불러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박대리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치고 빠지는 해설이었는데 이 항상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염려되는 게 이 사람이 직급이 바뀌거나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러면은 이 박대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1: 부 박대리래요.
0: 그래서 이제 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약간 틈이 있어서 네네. 이제 박 대리가 승진을 해서 과장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이제 뭔가
1: 그다음부터는
0: 네, 박 과장이라고 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명칭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또 이런 네. 설명을 들으면 이게 좀 다르게 들리는 거 아시죠?
0: 네. 화면에서 고민을 자. 많이 하고 쓰고 있다.
1: 예.
0: 네, 그렇게 아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자, 지난 시간에 은조가 네. 왕 이규를 향해 날린 화살을 여리가 가슴으로 받아낸 장면까지 네. 만나봤어요.
0: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은조가 아버지가 그 왕의 화살을 맞고 숨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왕실에서 나온 화살이라는 걸 알고서는 왕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가 행렬을 향해서 화살을 날린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여리 말을 타고 달려와서 온몸으로 막아낸 건데요.
1: 진짜 슬픈 장면입니다.
0: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요. 그 아버지 민직이 아들 대의를 데리고 이제 지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주막에 들렀는데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왕의 사냥터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다 쫓겨나고
1: 그냥 일반 백성들이
0: 네네. 그냥 거기를 다 쫓아내고 그곳을 사냥터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채 연결지도 않은 그런 농작물들도 이제 그 어가 행렬에게 다 짓밟혀서 못 먹게 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민직이 이제 사냥터로 왕 이규를 찾아가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어가 행렬을 막아선 민직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춘다.
3: 이 나라 하나뿐인 충신이 당도했도다.
2: 이규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자 민직의 시선이 전리품처럼 내걸린 피 묻은 화살들로 향한다. 이규는 빨간 깃이 달린 화살과 활을 겹쳐 잡고 있다. 잠시 후 민직은 빨간 깃 화살이 등에 박힌 채 대일에게 엎혀 있다. 민직의 시신에서 뽑은 화살이 이부자리에 누운 은조 옆에 놓여있다. 눈을 뜬 은조가 파리한 얼굴로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난다. 행랑방 밖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4: 훈민직 대감께서는 왜 저런 모습으로 오신 건가요?
5: 전하께 직언을 드렸다가 사냥 당했다 들었소.
2: 은조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며 차가운 분노가 인다. 그녀의 손이 화살에 묻은 민직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다. 힘없이 떨궈지던 민직의 손이 떠오르자 은조가 괴로움에 얼굴을 감싼다. 그러다 울분에 차서 피 묻은 화살을 꽉 움켜쥔다. 제이가 민직 내 대문 밖으로 나온다. 제이는 기다리고 있는 열을 보고 흠칫했다가 무심하게 다가온다.
5: 아직은 담담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2: 열이 대문 쪽을 보며 한숨을 쉰다.
5: 다신 오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 가시죠. 홍은조 돌아오기 전에.

0: 집에 없어?
1: 장례 준비로 저자에 나갔습니다.
0: 내가 여기 두 시즌 넘게 있었는데.
2: 열과 제이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친다.
0: 설마.
2: 잠시 후.
3: 찾았어?
1: 아니요. 방에 있던 전화의 화살이 사라졌습니다.
0: 만약 그리 된다면 홍원주는 물론 이 감은 모두 능지처참이야.
1: 지금 무슨 말씀을?
0: 그것만은 막아야 돼.
2: 열이 말을 타고 달린다.
0: 그것만은.
2: 은조가 절벽 끝에서 어가 행렬을 향해 팔시위를 당기고 있다. 은조의 손을 떠난 화살이 어가를 막아선 열의 왼가슴에 박힌다. 놀란 임사영이 돌아보고 금록의 눈도 휘둥그레진다.
4: 전하와 태군망을 후위하라!
2: 병사들이 어가를 에워싸고 열은 말등에 앉은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은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거는데 제이가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끌어당긴다. 임사영이 화살이 날아온 절벽을 뒤늦게 올려다본다.
4: 암살자를 추격하라!
2: 절벽 근처.
1: 죽고 싶어?
2: 제이가 돌아가려는 은조를 잡아챈다.
1: 죽으려거든 너만 죽어. 발각되면 네 어미와 대혜리는 개죽음이고 네 아버지는 죽은 죽 신마저 찢길 거야. 정신 차리라고 홍은조!
2: 제이가 발버둥 치는 은조의 뺨을 때린다.
1: 그것만은 막아보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5: 아이고, 열과 제이가 이제 미리 알고 은조를 구하려고 한 거네요.
6: 네, 그런 거죠. 열은 은조가 이규에게 날린 화살을 온몸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제이는 은조를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언덕 위로 달려간 겁니다.
5: 아니, 우리 열이는 괜찮나요?
6: 예, 네, 이 다행히 무사한데요. 이제 그 구질막의 아이가 전에 열과 은조에게 그 나무 목걸이를 줬어요. 그 한자 목숨 명자가 새겨진 그런 세상에. 목걸이였는데 네. 그걸 걸고 있었는데 화살이 거기
5: 맞았어요.
6: 네, 박힌 거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5: 좋은 일을 해야 된다.
6: 네, 충격이 네. 심했으니까 그 닷새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자마자 은조 걱정부터 하는 어머머. 거죠. 괜찮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침전으로 이규를 찾아가 보는데요. 이규는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음흠. 그 향 연기를 항상 맡고 있으니까 예, 그 연기 때문이었죠.
5: 근데 열의 형이 죽인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도.
5: 어떻게 봐요? 이제
6: 원수가 된 거잖아요.
5: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그건데 로미오와 줄리엣
6: 그렇죠.
5: 된 건데.
6: 네. 그래서 은조는 이제 그 아버지 민직이 그 이제 결혼을 했었기 하기 전에 네, 그 고운 연분홍 치마하고 또 그 연보랏빛 저고리를 줬던 선물로 줬는데 그걸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의 묘를 찾아갑니다.
5: 세상에.
6: 제수 과일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는데 가다가 뭔가를 보고 놀라서 그걸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5: 귀신?
6: 그 묘 앞에
5: 아니에요?
6: 흰 상복을 입은 그 열이 먼저 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열이 보고서 와서 그 과일을 다 주워서 이렇게 싸주고 근데 은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런 은조한테 내가 용서도 명복도 빌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저 그냥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조는 근데 그런 열을 끝내 쳐다보질 않습니다.
5: 그러니까 그게 네. 한 번에 풀리기는 어렵겠죠.
6: 그렇죠.
5: 네.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멀찍이 바다가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민직의 묘가 있다.
7: 내일도 면안 드리러 오겠습니다.
2: 열이 먼발치에서 은조를 지켜보고 서 있다. 열은 은조와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온다. 은조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나무 숲을 저벅저벅 걷다가 결국 걸음을 멈춘다.
7: 가라는 말 못 들었어요?
0: 부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7: 필요 없어요.
0: 너 지금 그런 얼굴로 가다가.
7: 상관 마요.
2: 은조가 휙 돌아섰다가 수척하고 음울한 열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북받친다.
7: 왜 그런 얼굴인데요? 대군이 그랬어요?
0: 비난이라도 해줄래? 미움, 증오, 더한 것이면 좋고.
2: 은조가 감정을 억누른다.
7: 우리 어머니랑 도련님은요, 제 서방, 제 아비를 죽인 원수를 원망하지도 못해요. 나라님을 미워하는 건 대역죄라서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해요. 그마저도 나라님이 들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아파요.
2: 은조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0: 혹시 내가 뭐라도...
7: 아니요. 이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2: 열이 먹먹한 얼굴로 한 발 가까이 가는데 제이가 가로막듯 은조 앞에 선다.
0: 너 지금 대군마마 보기 힘든 거지? 그럼 내가 회방꾼 해줄게. 이번에도 제대로.
2: 은조가 제이에게서 시선을 옮겨 물기 어린 열의 눈을 본다.
0: 가.
2: 제이가 열을 노려보며 은조에게 말하자 은조가 무겁게 돌아선다. 열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0: 홍은조 뒤를 밟았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3: 잘했네.
0: 그러니 불필요한 진심 거두시죠.
2: 열이 쓴웃음을 짓자 가슴팍에 화살까지 맞았던 그의 마음을 알기에 제이의 눈빛도 함께 쓸쓸해진다.
3: 난 괜찮아. 아직 숨 잘 붙어있고 심장은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잤고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힘들 것 같지만.
0: 안 물어봤습니다.
3: 그러니까 전혀 안 궁금해하길래.
2: 제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측은하게 보고 있다.
5: 그러니까 열도 제이도 은조를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6: 그런 거죠. 네. 서로 라이벌이긴 해도 또 이런 순간에 서로가 측은한 거죠.
5: 네.
6: 함께 은조를 구한 이후에 살짝 조금 친우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친해지기도 조금 했습니다.
5: 네. 네. 근데 은조는 네. 자기 대신 열이 화살 맞은 거 아직 모르는 거죠.
6: 네, 아직 알지 못해요. 얼마 뒤에 의금부에서 이제 그 열의 가슴에 박혔던 화살이 이규의 그 왕의 것임을 알게 되자 이제 제1 용의자로 떠오른 게 민지계 식솔들이었어요. 민지계 화살을 맞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가택수색까지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열은 이규의 화살을 이제 몰래 빼돌리는 한편 동시에 제이를 은조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은조가 그 제이가 이제 간절하게 쳐다보고는 제발 거짓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이 화살을 개천에 버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대추가 그 열이 빼내온 화살을 제이에게 건네주고
5: 네.
6: 그 제이는 그 화살을 이제 의군부 지사에게 건네면서 그 개천에서 주었다고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군사들이 곧 철수를 하게 되죠.
5: 아, 이번에도 이제 열과 제이가 은조를 살렸네요.
6: 네, 같이 공조해서 예. 이제 은조를 살렸는데요. 은조는 제이에게 그날 자기가 쏜 화살을 맞았던 분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하냐면 열이 했던 말인데 숨 잘 붙어 있고 심장도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잤다.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 네네.
6: 그러면서 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라고 그 왕실에 화살을 몰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은조가 그게 열이라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은조가 막 열에게 가려던 순간 열이 은조를 찾아오게 됩니다.
5: 그렇군요.
6: 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2: 은조가 평상에 나란히 앉은 열을 봤다가 그의 왼가슴으로 시선을 돌린다.
3: 멀쩡해. 그 어휘 말이 타고난 무쇠 심장이라던데?
2: 열이 가슴팍을 툭툭 치자 은조는 울음이 차올라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가만히 지켜보던 열이 은조의 손을 잡아 제 심장 부근에 댄다.
3: 봐. 뛴다고.
2: 은조는 가만가만 손가락을 움직여 열의 박동을 느껴보는데 이내 눈가가 촉

0: 전혀 화살이 여기 꽂혀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1: 은조가 눈물이 그렁해서 쳐다보자 열이 괜찮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은조는 그 모습에 더 감정이 북받쳐서 고개를 푹 떨군다.
2: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 열도 뭉클한 표정으로 왼가슴에 얹힌 은조의 손을 꼭 감싸준다. 눈물 범벅이 된 은조를 보며 열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0: 호수 정원. 대추가 생각에 잠긴 열에게 다가온다.
1: 예서 밤새우시게요?
2: 저 눈물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0: 다른 날 낮, 평복 차림의 은조가 민지개 묘소에 문안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뭔가를 보고 흠칫한다. 열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바닥에 착지한다.
3: 뭐 해요?
1: 회복 운동?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산뜻하게 떠난다. 다른 날, 은조가 해민서에서 퇴청하는 길에 뭔가를 보고 우뚝 멈춰선다. 열이 굵직한 나무에 손을 대고 선체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싱긋 웃는다.
1: 또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가볍게 돌아선다. 또 다른 날, 구질막에 들어선 은조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열이 목검을 들고 금돌과 칼 싸움을 하고 있다.
1: 일찍 끝났네. 마침 한수 배우고 싶다길래.
4: 나 이제 괜찮다.
5: 네.
4: 나 이제 돌아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5: 네, 은조가 걱정하니까 그 마음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은조는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빤한 거짓말이라도 깜빡 속으라고. 그날 네가 누굴 쐈는지 다 잊고 그날 만약에 그날을 다 잊을 순 없겠어도 적어도 내가 괜찮다는 것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은조가 그러겠다고 약조를 하면 내가 이 빤한 거짓말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조가 이제 막 눈물을 참으면서 잊어보겠다고 해요. 그런 뒤에 은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은조에게 그 화살 그런 궁수를 가르치면서 검과 활의 존재는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고 왕을 해하려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용서를 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은 민지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사영을 만나요. 왜냐하면은 뭔가 의아했거든요. 왕 이규는 수많은 사람을 사살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스승이자 벗이었던 민직은 살려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4: 그러니까.
5: 죽였다는 게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냥터에

0: 어좌에 앉은 이규가 향로에서 나온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나직이 신음을 뱉는다.
1: 너는 나의 흥을 깨지 마라.
0: 이규가 어좌를 내리치며 일어난다.
2: 민직은 도성으로 돌아가 나를 기다리라.
0: 그리고 활을 치켜든다.
3: 사냥을 할지어다!
0: 병사들이 꽹과리를 치며 산짐승을 한쪽으로 몬다. 붉은색, 푸른색 의장기가 어지럽게 펄럭대는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던 이규가 깊은 숲속에 혼자 내린다.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 나무 사이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린다. 서늘함을 감지한 이규가 자세를 낮추며 뒤를 돌아본다.

0: 커다란 호랑이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1: 어미로다.
0: 이규가 빨간 깃이 달린 화살을 쏜다.
2: 사냥한 몸을 끌고 오라!
0: 병사들이 달려가고 이규는 득이양양 기다리는데 지켜보던 금록과 임사영이 순간 경악한다. 병사들 손에 끌려온 사냥감은 다름 아닌 민직이다. 이규의 눈이 충격으로 멍해진다. 외딴 숲속.
3: 약재의 부작용이 환청과 환각이란 말이오? 그 증세는 내게 말도 없이! 내일은 암녀우로 내가 사냥당하겠수다.
4: 전과 죽음으론 과분할 테다.
0: 임사영이 멀리 떨어진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5: 시신을 해주의 아들에게 인도하고 말 한 필도 내주어라.
3: 그새 내 분수를 깜빡했수다.
0: 금록이 악에 바쳐 노려본다. 현재 침전 앞.
6: 주상이 저대로 산송장이 되게 하여라.
7: 염려 마오.
0: 금록이 생긋 웃는다. 잠시 후 금록은 잠든 이규를 내려다보다가 향로의 불을 하나하나 끈다. 그리고는 몰래 가져온 일반 향에 불을 피운다.
7: 이제 그만 지옥으로 돌아오고.
8: 그러니까 이규가 잘못 본 거네요.
9: 그렇죠. 환상을 본 거죠. 범이랑.
8: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민직인데 네.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쏜
9: 그렇죠.
8: 거잖아요.
9: 그렇게 쏜 거죠. 이제 금록은 또 임사영의 뜻을 거스르고 이규가 깨어나도록 향을 끄고 이제 일반 향을 붙였는데요. 네. 깊은 잠에 빠진 이규가 깨어나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 의문의 비구니가 이제 은조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과 유생들, 백성들을 규합해서 어조아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하죠.
8: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라를 바꿔버리자.
9: 그렇죠.
8: 네, 왕을 네. 바꾸자.
9: 그런 거죠.
8: 네, 네, 네.
9: 그래서 은조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자의 주인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긴 하냐고요.
8: 아,
9: 비구니는
8: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요.
9: 네. 비구니는 적어도 내일과 다음은 바뀌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은조가 이들과 함께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8: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8: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들어보겠습니다. K씨가 부르던 어게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0: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 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0: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요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어린 시절 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
1: 야, 우리 어른 되면 지구 멸망할 것 같지 않냐? 벌써 망한 거 아님? 3차 대전 시작됐다는데.
2: 아니야, AI가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지배할 거래. 그게 진짜 멸망이지.
0: 종말의 징후들은 차고 넘쳤어. 특히 지구 온난화는 핵전쟁만큼이나 위협적이었지.
3: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한다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0: 하지만 우린 과학자들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4: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0: 과학자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모여 인류 절멸 선언을 낭독한 뒤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자기 머리를 총으로 날려버렸어. 그래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지. 무감각, 무지성이 그 무렵의 시대 정신이었거든.
5: 지구 온도가 올랐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6: 왜? 해수면 상승? 고층 빌딩에 살면 되잖아.
0: 우린 알고 있었어. 세상은 어떻게든 망할 거라는 걸. 핵폭탄이든 소행성의 충돌이든 어떤 식으로든. 결과부터 말하면 종말은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다가왔어. 이제부터 난 그 일을 너에게 얘기하려고 해.

0: 속보입니다. 미국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바이러스의 국내 사망자가 현재까지 1만 5천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 또 시작이다. 그놈의 바이러스.
2: 왜 꺼? 백신 언제부터 맞는지 체크해야지.
1: 아, 문자가 오겠지 뭐. 아, 지겨운 문자. 백신 맞아라, 거리 두기 해라. 아, 잊을만 하면 이러는 것 같지 않냐? 그치 언니?
2: 이번 바이러스는 좀 이상해.
1: 뭐가?
2: 전염성이 높은데 치사율까지 높잖아. 무려 99%.
1: 그래서?
2: 정상적인 바이러스라면 전염성과 치사율이 둘 다 높을 수가 없거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퍼지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전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1: 그럼 뭐야?
2: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 같다는 거지.
1: 아, 몰라. 뭔 상관이야. 그냥 바이러스 걸려서 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
3: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가족 중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혼자 격리되었다.
4: 딸, 좀 어때? 연락? 아픈 데는 없고?
5: 아직은 괜찮아.
4: 아, 엄청 아프다던데. 아, 죽는 사람도 많대.
6: 괜찮을 거야. 우리 미아는 워낙 튼튼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야. 우리 딸, 파이팅!
3: 하지만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난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한참 만에 깨어났다.
5: 아, 엄마.
4: 미아야, 정신 들어? 미아.
5: 언니?
4: 나 알아보겠어. 가만. 37.5도. 열은 거의 떨어졌어. 열이 40도까지 올랐었어.
5: 나 얼마나 이러고 있은 거야?
4: 2주.
5: 2주? 헐.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는?
4: 뭐 좀 먹어야지. 죽 끓였어.
5: 아, 먹기 싫어.
4: 먹기 싫어도 먹어.
5: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말랐어? 머리는 또 왜 그래? 언니가 자른 거야?
4: 어, 긴 머리 귀찮아서.
5: 아니 왜? 엄마 어딨어? 아빠는?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안 되겠다.
4: 가만 있어. 우선 이 죽부터 먹고 얘기해.
5: 싫어! 엄마 아빠 어딨어? 어딨냐고!
4: 소리 좀 줄여!
5: 원래 뭔데? 왜 그러는데?
4: 자, 일단 이거부터. 돌아가셨어.
5: 뭐?
4: 네가 앓는 동안 돌아가셨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5: 너 지금 장난해? 난 이렇게 살았잖아.
4: 이번 바이러스는 어른만 죽이는 거래. 어른은 죽이고 애들만 살아남는 바이러스래. 그래서 피터팬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5: 너 미쳤니? 미친 거야? 그치, 미친 거지.
4: 아니, 나 멀쩡해. 어느 때보다.
5: 아니야, 미쳤어! 내가 확인해봐야겠어. 아무래도 언니 제정신이
1: 당신 아니야.

0: 봉투에다 테이프는 왜 발라놨어? 이거 무슨 냄새야?
1: 시체에서 나는 냄새.
0: 뭐?
1: 피터팬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은 열이 끝까지 오르다가 바싹 말라서 죽어. 죽고 나면 가루처럼 바스러지고 마지막엔 지독한 가스 같은 냄새가 남아.
0: 그럼 이 안에 엄마 아빠 시체가
1: 문틈을 테이프로 막느라고 막았는데 끔찍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0: 거짓말! 거짓말!
1: 조용히 해! 자꾸 소리 지르면 밖에 애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돼. 경찰도 없는 세상에서 끔찍하게 죽고 싶지 않은 내 말 들어.
0: 아니야. 가만. TV 좀. 리모컨 어디?
1: 소용없어. 목통이니까.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른이 다 죽어버렸거든.
0: 뭐?
1: 얘기해줄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의식을 잃고 곧바로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

0: 사방에 연락했지만 모든 게 불통이었어. 심지어 이 바이러스가 적대국의 테러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하지만 이틀 만에 끝났지. 전쟁을 할 어른이 다 죽어버렸거든.
1: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도 난 엄마 아빠 봐야겠어. 가루든 뭐든 보게 해줘.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도 날 껴안아 주셨을 거야.
0: 미아야, 언니는 네가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0: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눈엔 설핏 눈물이 어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냉정해져선.
0: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넌 이제부터 나랑 둘이서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줘. 그럼 나 이제 잠 좀 자도 될까?
1: 언니도 병에 걸린 거야?
0: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1: 그래, 자.
0: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0: 언니, 여태 자는 거야? 자, 언니, 눈 좀 떠봐. 벌써 이틀이나 지났어. 가만, 죽은 거 아니지? 숨은 쉬는데. 언니, 언니, 눈 좀 떠봐. 비밀해.
1: 야, 너 내가 조용히 하랬지.
0: 아이씨, 왜 깨스면서 안 일어나? 무서워 죽을 뻔.
1: 조용히 하라고.
2: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0: 누구지?
2: 유미래! 유미래 안에 있지?
0: 언니 찾는데? 아는 애야?
1: 아니,
2: 나 동네 친구야. 문 좀 열어볼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봐, 얘기 좀 하게.
3: 야, 여기 맞아?
2: 아니, 맞다니까.
4: 아니, 지금 맞아. 유미래 여기 살아.
3: 아,
2: 어? 야, 내 안에서 가스 냄새 나지 않냐?
4: 아, 알 수 없어. 야, 가자.
2: 야, 가자, 가자.
5: 아이씨,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마지막에 문 걷어차네.
1: 누군데?
5: 근처 사는 앤데 우리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단 소문이 돌던 애였어. 변태 새끼. 근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언니 왜 찾는 거지?
1: 겁탈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5: 겁탈?
1: 어른이 없으니까.
5: 그래, 그럴지도 몰라. 예전부터 언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을지도.
6: 야, 네가 3학년 류미래 동생이라며?
5: 어, 왜?
6: 근데 어떻게 1도 안 닮았냐? 류미래는 완전 여신이잖아. 아이돌 뺨치는 미모에 공부도 겁나 잘하고.
5: 그래서 어쩌라고?
6: 전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아, 너 말고 류미래.
1: 언제든 또 찾아올 거야. 다음번엔 문을 따고 들이닥치겠지.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5: 어딜 가려고? 갈 데는 있어?
1: 할머니 댁.
5: 할머니 댁? 거긴 왜?
1: 거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랑 우물이 있잖아. 우리가 가진 생수나 통조림은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게다가 거긴 나무를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어. 전기도 난방도 다 끊어진 상태에선 거기밖에 없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5: 할머니는 복고주의자였다. 할머니 세대가 은퇴할 당시 도시를 떠나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삶이 유행했고, 그런 복고주의 마을이 곳곳에 생겼다. 하지만 거긴 너무 멀었다. 난 안 갈래. 언니 혼자 가.
1: 안 가면 어쩌려고?
5: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올 수도 있잖아.
1: 올 사람 아무도 없어.
5: 그래도 바깥보단 여기가 나아.
1: 너 죽고 싶어?

0: 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1: 왜 그래, 언니? 딴 사람 같아.
0: 어쩔 수 없어.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난 너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널 돌봐야 하니까.

0: 그러면 참치캔, 속옷, 휴지, 치약칫솔, 손전등.
1: 자, 생리대도 챙겨야지.
0: 이제 또 넣을 데도 없다. 가만, 너 그 머리 좀 자르자. 내가 잘라줄게.
2: 난 언니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
0: 이제 가자.
1: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보고 가면 안 돼?
0: 미아야.
2: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난 느낄 수 있었다. 언니는 가루가 돼버린 엄마, 아빠를 봤고 내가 같은 기억을 갖지 않길 바란다는 걸. 그게 언니라는 걸.
1: 엄마, 아빠, 안녕.
0: 이리 와. 언니가 안아줄게.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0: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이해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1: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2: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0: 빨랐다.
1: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초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체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이마의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1: 예절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예진이야?
0: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예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2: 장서윤을 납치한 그 초대형 라투스가 이 근방에서 움직인 길을 알려줘. 그 냄새를 찾아줘.
0: 도련님은 기골장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옷깃을 구르는 듯한 소리로 울었다. 어쩐지 고양이 같지 않은 소리였지만. 도련님은 꼬리를 세운 채 어딘가로 총총총 걸음을 옮겼다. 현우는 모두에게 도련님을 따라가자고 말했다. 도련님을 믿어도 되느냐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다들 그 뒤를 쫓기로 했다. 도련님은 걸음이 꽤나 빨라서 소초모들도 종종 걸음을 쳤다. 어느새 도련님과 함께 걷는 고양이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늘어났다. 서로 대화하듯 야옹거리고 냄새를 맡던 고양이들은 주택과 빌라로 가득 찬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근처 풀숲으로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데이트를 끝낸 효석도 소초모에 합류했다.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고 왜인지 란주에게 조금 기분이 상한 듯이 굴었다. 란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는 아이들처럼 소초모들은 달빛을 받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도련님의 뒤를 따라갔다. 도련님은 걷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뭔가를 계속 킁킁댔고 가슴을 쫙 편 자태로 야옹야옹 크게 울기도 했다. 도련님이 그렇게 울 때마다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더 나타나 도련님의 뒤를 따랐다. 여섯 사람과 고양이 무리는 계속 주택가의 어둑한 골목을 헤매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도련님이 갑자기 낮은 담을 훌쩍 넘더니 마당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당황한 현우가 담 안쪽을 보자 도련님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낮은 담 앞에서 앞발을 핥으며 현우를 보고 있었다. 현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 도련님을 본 연희는 쉽게 담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 뒤 채령과 유라, 난주가 순서대로 담을 넘었다. 네 사람은 도련님이 있는 곳, 담벼락과 건물 틈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 몸을 숨겼다.
3: 이게 뭐 하는 짓인지.
0: 효석과 현우가 담을 반쯤 넘어왔을 무렵이었다.
4: 뭐 하는 짓이 너 이런 새끼들이니까. 와, 남의 집에 기 들어오노.
0: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 효석과 현우는 담벼락에서 그대로 마당 안으로 떨어졌다. 노인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팰 몽둥이감을 찾는 동안 둘은 뒷마당으로 뛰어가 담을 넘고 있는 일행을 향해 죽을 듯이 달렸다. 도련님은 모두가 마당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쓰레기 악취가 나는 막다른 골목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녀석의 모습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다.
5: 이 고양이 녀석이 이번에도 또...
1: 아니에요!
0: 효석이 투덜대는 찰나 연희가 외쳤다. 연희는 도련님의 뒤편을 휴대폰 플래시로 비췄다. 반쯤 뜯어먹힌 소형 라투스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1: 라투스가 머무르던 곳이었나 봐.
0: 현우는 기특하다는 듯 도련님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모자랐다. 현우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도련님에게 부탁했다.
2: 예진이 있는 곳, 있을 법한 곳,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 법한 곳으로 우릴 데려다줘.
0: 알겠다는 듯 도련님은 짧게 울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두어 차례 담을 더 넘고 한참을 달려 소초모들은 도련님과 함께 은광천에 도착했다. 은광천 치고 사람이 꽤나 없는 구역이었다. 근처를 킁킁대던 도련님이 갑자기 길에 엎드렸다. 현우는 그런 도련님을 보고 오늘도 괜히 허탕을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겁이 났다.
2: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면 어쩌지?
0: 그때였다. 사라졌던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 도련님에게 다가왔다.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휘감던 고양이들은 도련님을 선두로 은광천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은광천 트랙 위에 선 도련님은 꼭 뭔가를 지시하는 대장처럼 야옹야옹했고 그 소리를 들은 고양이들은 근처 풀숲으로 흩어졌다. 도련님은 꼬리를 쫙 세운 채 근방 풀숲을 들락날락했다. 그러고는 현우에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고 현우의 트레이닝 팬츠를 물고 잡아당겼다.
5: 뭘 찾았나 봐!
0: 현우와 연희는 다시 도련님의 뒤를 쫓았다. 풀숲을 뒤지며 이예진의 흔적을 찾던 란주도 불렀다. 도련님은 은광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꼬리를 꼿꼿이 세운 고양이들이 그 주변을 킁킁거리다가 현우에게 다가와 발라당 배를 뒤집고 몸을 비벼댔다.
6: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요? 란주 선배, 여기 근처를 한번 봐요.
0: 란주는 손을 뻗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더듬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오는 잡초 수풀 속으로 깊게 들어가던 란주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소초모들은 숨을 죽이고 란주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한참 말없이 숲을 더듬던 란주가 고개를 획 돌렸다.

0: 현우, 쏘는 자, 사라진 자, 찾는 자. 소초모들은 란주를 따라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걸으니 강뚝이 나왔다. 란주가 거침없이 강뚝을 기어오르자 다른 소초모들도 어쩔 수 없이 강뚝을 올랐고 곧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철조망과 마주쳤다. 철조망은 강뚝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서 소초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파른 경사면에 서서 난감한 기색을 비쳤다.
1: 이런, 무슨 옷대로 다 축축해지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상황이야. 어디로 가야 해?
0: 힘겹게 수풀을 헤집고 올라온 유라가 짜증을 냈다. 란주는 초대형 라투스가 사람이 없는 이 천변에서 이해진을 기절시킨 뒤 입에 물고 네 발로 기어 강뚝을 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것을 봤는데 대체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현우는 란주의 말을 듣고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를 고민했다. 공공기물로 보이는 것에 함부로 손을 대도 되는 걸까 싶던 찰나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듯이. 그러고는 철조망을 따라 10m가량을 총총거리며 걸어

0: 현우는 두려웠다. 먼저 철조망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연희가 빠르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고 란주와 채령이 그 뒤를 이었다. 효석과 유라가 건너고 나서야 현우는 몸을 숙였다. 란주는 쭈그려 앉은 채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숲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철조망 안은 은광천 뒤편의 공원과 연결된 특수 부지로 보였다.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었고 도심 속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무와 풀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한참 수풀과 나무를 더듬던 란주가 벌떡 일어섰다.
1: 야! 여기! 중소형 라투스 지나다니는 곳인 것 같은데?
0: 아름답게만 보였던 숲은 순식간에 어두운 미궁처럼 느껴졌다. 나무 사이에 내려앉은 어둠과 괴물의 손처럼 짓뻗은 나뭇가지들, 무겁고 찐득한 데다 습한 공기. 소초모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현우는 백팩을 열고 보호대를 양 팔다리에 찼다. 머리에는 헬멧도 썼다. 장목을 꽉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오늘만큼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을 보니 연이었다.
2: 너무 긴장하지 마.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게.
0: 현우는 연희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가 도와준다니 든든한 마음이 드는 한편 자신도 연희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손짓했다. 헬멧과 보호장비를 낀 채령은 긴장한 얼굴로 현우와 연희 곁으로 다가왔다.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는 숲속. 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하자 금방은 울창한 나무의 그림자로 새카맣게 변했다. 고요한 숲을 사이 긴장감이 맴돌았다. 현우 앞에 서 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등털을 세우고 오오오 하며 공격적인 소리를 냈고 도련님을 시작으로 다른 고양이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내며 현우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음식물 썩는 냄새도 더 지독하게 풍겨왔다. 문득 모든 소리가 멈췄다. 현우의 어깨는 점점 더 경직됐다. 가려진 달빛 때문에 검게 변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나무인 줄 알았던 것이 갑자기 튀어올라 맨 앞에 서 있는 유라의 앞에 착지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중형 라투스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맨 앞에 있는 라투스가 크르륵 소리를 냈다. 효석이 움직임을 채 읽기도 전에 놈은 유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치켜든 채 달려들었다. 유라는 복싱하듯 잽싸게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며 라투스의 앞발을 피했다. 그때 연희의 화살이 라투스의 오른쪽 어깨로 날아들었다. 라투스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한 발 뒤로 물러나자 유라가 연희를 노려봤다. 연희는 나랑곳하지 않고 주춤하는 라투스의 목에 정확히 한 발을 더 날렸다. 라투스는 앞발을 허공에 허우적대다가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 마리가 쓰러지자 남은 놈들의 소리가 공격적으로 변했고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현우는 옆을 돌아봤다. 연희였다. 연희는 현우에게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등지고 서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령과 함께 나무를 등지고 섰다. 연희도 함께 그 옆에 서서 활을 들어올렸다. 세 사람 앞에 효석과 유라, 란주가 있었다. 효석은 란주의 티셔츠를 쥔 채 란주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었다.
3: 천천히 좀 움직여봐.
0: 란주의 옷

0: 옷을 양손으로 묶은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용 나투스에게 각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1: 야!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2: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머리 위! 머리 위!
0: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란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각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어문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폭발음이 들렸거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119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5명의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천안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 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라며 이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남은 60시간 동안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권력이 국민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투표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만한 권위주의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방법은 오직 투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로 지금 경고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며 의회 독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6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 100%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타벅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불해 줬습니다.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3월 872억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두 달 만입니다. 월 수출은 3월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다른 사람 소유 중고차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차량 이력 등 중요 정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늘과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달력 한 장. 달락이 된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왠지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분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새 신발을 신고 처음 집을 나서면 괜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일기장 첫 페이지에 계획을 딱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설레기도 하죠. 사실 달라진 건 날짜뿐이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어제보다 좀 더 힘을 내보고 싶고 또 미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자, 꼭 다 이루지 못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달에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 하나쯤이면 마음에 새겨두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눈부신 6월을 응원하면서 노래 선물 첫 곡 럼블피쉬입니다. Smile Again.

오늘부터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6월입니다. 햇살은 뜨거워지고 나무들은 하루하루게 푸르러지면서 우린 또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죠. 자, 6월의 첫날이자 활기찬 월요일, 새 신발 새 옷을 입은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이번 한 달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싱그러운 초록빛처럼 힘차게 자라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하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앤썸이 부르는 언제나 내 곁에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 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의 아이유 원미안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안입니다.
0: 그리고 리포트계의 깜찍이 전소연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 나누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에요.
2: 아, 진짜 너무 빠르네요.
0: 2026년.
1: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0: 2000년이 됐다고 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아. 26년이 지나.
1: 아니 예전에 제가 김대현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하고 공연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벌써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너는 엊그제 같냐? 나는 아까 같아. 아까 같아. 뭐 이러셔가지고.

0: 얼마나 웃었던데.
1: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눈 팔다 보면요, 202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2: 맞아요.
3: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3: 겨울이 또 곧 올지도 몰라요. 맞아요. 정말.
1: 6월이 되고 나서 좀 늦었다 빠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뭘 할지 6, 7, 8, 9 뭐 할지 이렇게 달별로 한번 맞아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떠세요? 오미연 씨 올 6월에 꼭 하고 싶은 일 있다면?
0: 저는 6월에 하고 싶은 게 다시 걷기 운동을 좀.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건강 상식을 보다 보니까 무조건 걸어야 된다. 집에 안주하는 시간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3: 근데 걷는 것도 예전에는 만보 걷는 게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만보는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한테는 어렵고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한 6천? 7천?
0: 아, 그럼 저한테는 딱 맞아요. 전 만보는 너무 어렵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 6천, 7천 보가 가장 좋대요.
1: 만보 걸으면 한 몇 킬로 정도 걷는 거죠?
0: 몇 킬로? 한 1시간은 걸어야 되더라고요. 적어도 1시간.
3: 적어도.
1: 1시간.
3: 그래도 너무 이렇게 오래 많이 걷는 것도 안 좋고 나이대별로 이게 걷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안전과장 먼저 내려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그거 너무 좋은데요? 걷기 이걸 꼭 하거든요. 맨날 코앞에서 내려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걷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6월 달 목표는 그거예요.
3: 이제 걷는 거.
0: 걷는 거.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진짜.
3: 근데 왜 집에 요즘에 늘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집에 이렇게
0: 집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항상 누워 있어, 진짜. 누워만 있으려고 시간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만큼 활동량이 많으면 집에서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1: 이 확인해 보니까 만보가 한 5km에서 6km.
3: 5km. 와, 그럼 진짜 엄청난 거리예요.
0: 맞아.
1: 보통 그냥 한 1km 정도도 멀리 걸었다 하는데 1.5km 정도가 한 2,000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네네.
1: 일단은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게 좋지만 맞습니다. 무리하게 걸으면 안 걷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자, 수다방이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3: 네.
1: 자, 상황 드립니다. 자, 만보 천보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딱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야심차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무섭게 찾아오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유혹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0: 자,
1: 보기 중에 골라주세요.
0: 1번 TV나 SNS에 나오는 매콤한 떡볶이 라면 먹방.
3: 정말
0: 2번 골목길을 가득 채운 노릇노릇 삼겹살 굽는 냄새. 네. 3번 야외 테라스나 공원에 앉아 먹는 시원한 캔맥주와 감자튀김.
3: 와, 다 유혹을 이길 수 없는.
1: 속이 다 후련해지네. 듣기만 해도. 근데 이게 또 라면 또 얘기를 하니까 뭔가 근데 이 떡볶이가 나오니까 떡볶이가 흑백이면 그렇게까지는 신이 안 먹는데
3: 진짜 맛없을
1: 거. 빨간색이라 가지고 아마 그래요.
3: 식욕을 돋구는.
1: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3: 우리 먼저 안 골라도 돼요?
0: 골라야
3: 먼저
1: 돼요. 일단 고르지 말고.
3: 알겠습니다.
0: 고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3: 요즘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또 보상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1: 마음을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 하는
0: 아니지.
1: 마음. 그래, 한번 골라봅시다, 그러면.
0: 네네.
1: 원면 씨는 라면, 그 다음에 삼겹살, 캔맥주와 저는 감자튀김.
0: 라면이, 좀 매콤한 떡볶이요. 라면보다는 떡볶이.
3: 좋아하시죠. 예, 예.
1: 떡볶이.
0: 이 시간 끝나고도 저는 떡볶이는 꼭 먹고 가거든요.
3: 정말요.
1: 원면 씨는 1번을 고르셨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전수연 씨는?
3: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조금 그 계절마다 좀 다른데 요즘엔 역시 그 맥주 광고 나오고 누가 맥주 드시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너무 먹고
0: 그래요.
3: 싶어서.
0: 네.
1: 맥주도
3: 한 캔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 알코올이 안 들어간 맥주도 있어요.
3: 그 무알콜도 있고.
1: 무알콜인데 어떻게 보면 맛이 똑같지.
3: 그러니까.
0: 아, 그래요? 맛이 똑같은 걸로
3: 맛이 똑같아요.
1: 막 취하는 듯한 건데.
3: 저는 근데 과일만 나는 그 맥주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3: 네.
1: 아무튼 맥주. 캔맥주와 감자튀김. 튀김 또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니까 전수연 씨가 골라주셨고 저는 삼겹살 그래요. 아, 삼겹살에 죄송합니다만 김치랑 같이 구웠어요.
0: 이건 거기다 또 콩나물까지 올라가면
3: 완전 조합 끝.
1: 그래요. 이 삼겹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서 네. 삼겹살에 이렇게 그 구워서 나오는 그 기름을 그 육즙. 밑에서 김치가 받아주는 거지. 기가
3: 막히게 튀겨지는.
1: 요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요. 그래.
0: 힘들다.
1: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요 그 앙케이트 조사는 요 설문

0: 아니, 아니, 형님 보면 저 심리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자, 풀이들 하겠습니다. 우리 떡볶이를 고른 원미연 씨는?
1: 당신은 화끈한 자극과 카타르시스로 보상받고 싶은 상태네요. 요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 당신의 뇌는 매운맛으로 확실하게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강렬한 네. 돌파구를 찾게 되죠. 땀을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처럼 마음의 응어리를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평소 당신은 맺고 끊음이 확실하며 목표가 생기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열정적인 사람이죠. 솔직하고 뒤끝없는 쿨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인 동료로 통하겠네요.
2: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1: 그래요. 매력적으로 통하는지 그걸 물어봐야지 아는 거고.
2: 근데 매력적이세요.
1: 그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0: 일단은 뒤끝 없고.
2: 어, 네. 맞아요. 성격. 열정적이고.
0: 시원시원하고.
2: 어, 목표가 하나 딱 생기면 진짜 바로 맞아요.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성격들.
0: 야, 이거 라면에다 떡볶이 이렇게 비비면. 아, 라볶이 있다. 라볶이.
1: 라볶이도 좋아하죠.
0: 기가 막히네. 요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래요. 자, 2번을 고른 우리 원래 강원래는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에 마음이 뺏긴 당신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2: 당신은요, 따뜻한 온기와 정서적 안정감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네.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사람들과의 마주 앉아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성어린 밥 한 끼를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변화도 잘 알아채고요. 챙겨주는 사려 깊고 다정한 마음의 소유자로 그 따뜻한 공감 능력 덕분에 당신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무장 해제가 됩니다. 늘 곁에 두고 싶은 든든한 사람입니다.
1: 아, 와, 이거 진짜, 너무
2: 진짜 최고의 최고의 친구,
0: 사람에게
2: 최고의 지인, 최고의 지인.
1: 늘 곁에 두고 싶은 든든한 사람.
0: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죠. 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로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극장을 갔어요. 극장에 가가지고 휴대폰을 꺼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혹시라도 누구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껐어요. 3시간을 그냥 꺼놨는데도 어. 다시 켜니까
2: 아무도.
0: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3번. 우리 전수현 씨가 골랐죠. 바삭한 치킨과 감자튀김을 선택한 당신은?
1: 자, 당신은 낭만적인 해방감과 온전한 여유로 보상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탁 트인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머리 아픈 걱정거리는 잠시 접어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달콤한 일탈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은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와 낭만을 가진 사람으로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지루한 하루도 특별한 여행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존재랍니다.
0: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1: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2: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정말 희한하네요. 늘 할 때마다 진짜 거의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으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0: 이렇게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칭찬 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 주가 또 잘 가는 것 같고 또 아닌 경우에 또 뭔가 지적이 있더라도 그래.
2: 그래 아닌 그런, 건 좀 기분이
0: 그런
2: 나빠요.
0: 부분은 내가 한번 고쳐가자 이런 마음을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
3: Hey, hey,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4: Whoa, whoa, whoa. Ivy?
3: Oh, man. Ah, to the fit, to the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10kg 정도가 쪘어요.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같이. 그 마트를 갔을 때 그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해서 돌아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하나씩 먹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시식만으로 막 배가 부를 그런 상태까지 간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시식을 식사처럼 하냐고 제 부인한테 맨날 혼나서 그 먹는 그 시식 코너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겠어요.
2: 결혼 준비를 할 때 뭐 웨딩 박람회 이런 데를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저거 계약하라고 엄청 막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 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이렇게 내가 이것저것 따져봐야겠다 하다가도 엄청난 가만인술로 막 유혹하고 꼬시고 이걸 드릴게요 저걸 드릴게요 하면은 되게 정신없이 홀리고 있다가 덜컥 계약을 하게 되거나 덜컥 그냥 그런 상품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꼬여가지고 되게 홀리듯이 계약을 했다가 결국엔 아 내가 그 상황에 되게 휘둘렸구나 싶어서 계약금을 날린 경우가 있어요.
3: 첫 애 키우면서 이유식을 만들 때 이유식 마스터기라는 게 한참 막 블로그로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막 나올 때였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악하기도 전에 그냥 당연히 이유식 단계니까 이유식 마스터기를 사야 되는구나. 찌고 익히고 그 믹스 하는 그 과정을 다 한 번에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는 엄마도 사양하는 엄마들도 있었고 블로그 보면서 정말 아무런 판단 없이 유혹에 빠져서 그냥 지름신이 막 강령해가지고 막 이제 사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필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 둘째 키울 땐 전혀 첫째 때는 너무 몰라서 주변에 엄마들이 좋다 하는 그런 말에 이제 유혹에 빠져서 사보기도 했어요. 했었어요.
4: 결혼을 했지만 아이 또 길거리 가다 보면 항상 유혹은 쫓아다니죠.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많이 돌아가죠. 아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예쁜 여자를 봐서 제 이상형을 봐서 많이 유혹에 흔들렸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5: 회사를 관두고 싶은 이유 지금이 그래요. 팀장님한테 너무 많이 혼나니까 일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자기의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보는 막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막 점심시간에 끝나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해야 할 작업을 막 생각을 하면 들어가기 싫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잠이 안 와요 요새.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유혹입니다. 유혹.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가 호객 행위를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바른 길로 갈 건데, 여기서 뭐 해라, 저기서 뭐 해라, 그러면 귀가 간질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6: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게 그냥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로 했다.
0: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게 아,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갑자기 어떤 배우를 갑자기 좋아해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 몇 달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배우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마 볼 때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이 드라마 볼 때 또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유혹이 아닐까.
6: 아, 그래요?
0: 네.
3: 그건 유혹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6: 아니 드라마 이제 스토리상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0: 아니요,
6: 해요.
0: 아니요. 원면 씨 봐봐. 그 딱 해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유혹이거든요. 남편분하고 같이 길 가는데 톰 크루즈 정도?
3: 톰 크루즈 정도.
0: 톰 크루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안 쳐다볼 거예요?
3: 쳐다보는 뭐지만 유혹을 막 느끼곤 하진 않을 것 같은데.
0: 아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유혹인 거지. 아,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버리고 저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같이 가다가도
3: 그러면은 뭐 인정. 그건 인정. 그 맞아. 쳐다보는 유혹은 인정.
0: 남자는 이해 못해 그러면서.
3: 아니 저는 이분을 취재할 때 저 여자분한테 대시하고 싶다 뭐 이런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쳐다는 보지만 전혀 뭐 유혹을 저 남자를 유혹해 이런 생각은 안 하길래 좀 다르다고 했는데 쳐다보는 유혹? 아 그거는 또 유혹일 수도 있네요.
0: 그럼 여자친구 물어보죠. 뭐 봤냐고. 아무것도 안 봤다고. 아니야 바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티격태격 하는데 자 오늘 유혹 그래요. 요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혹은 뭘까요? 원면 씨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혹. 아 이건 뭐지?
6: 아무래도 뭐 다른 욕보다는 저는 이제 옷이에요, 옷.
7: 아, 옷. 옷이
6: 옷 30%, 옷이 30%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세일 뭐 40%. 아, 뭐 3일 남았습니다 이러잖아요.
0: 근데 그러면, 그거는 옷보다는 세일에 대한 요구지.
6: 아, 근데 그 옷, 아. 그게 옷이 이제 저랑은 맞아야 돼요. 예. 네.
7: 세일을 하더라도.
6: 예, 네, 세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진짜 하나만 담을까? 아니면 거기에 비슷한 뭐 줄줄이 아, 막 비슷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40%는
0: 어차피 세일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더 얹어서 하나
7: 가격에 여러 가지 살 수 있어 막 이런 마음.
6: 그리고 뭐 쿨 바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맞아. 요즘 막 올라오잖아요. 네. 원 플러스 원인데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샀잖아 뭐 이런 거
0: 50% 할인인데 네. 원 플러스 원인데
7: 야 진짜
6: 근데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7: 쉽지 않죠 진짜
6: 구질 말아야 되는데
0: 그렇다면 전선 씨 최고의 요즘
7: 아 저는 요즘에 저 약간 그 음식에 음식을 좀 편안하게 하는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하다 보면 이게 주변에서 아니면 홈쇼핑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 ABC 주스를 빠르게 잘 만드는 믹서기 뭐 그럼 그걸 저 사요. 그다음에 집 있죠 집 네. 집을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뭐 이 속과 겉이 분리돼요 이러는 집 원액기 막 이런 거.
0: 그러니까 그 쇼핑에 대한 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에이. 그런
7: 미치겠어요 정말.
0: 그걸 사야 된다는 뭐 거.
7: 두유를 만드는 제조기 이거 집에 한 6~7개를 샀는데
6: 버리지도 못해. 네. 아까워서
7: 한 번이나 썼나?
6: 한 두 번 썼나 봐요.
7: 그런 유혹. 아, 전 주부도 아닌데 왜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0: 저는 우리 라디오 요 오늘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네. 코스피가 7천인지 8천인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유혹 있잖아요. 계속 오르니까. 근데 지금 뭐 코스피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 그런 유혹에 관심을 갖고 또 유혹당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 저는 최근에 이런 유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포기에 대한 유혹.
7: 아, 그 포기.
0: 포기라는 게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일이라든가. 뭐,
7: 갑자기 하기 네. 싫어지는. 아까 어떤 분이 사표 내고 싶다는 유혹이 있다잖아요.
0: 그렇죠. 그럼. 사표도 있고 잠. 그렇죠.
7: 잠 밤에 유혹.
0: 11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아 형이야 한숨만 딱 5분만 더 그래도 5분 알람 있다 또 깨면 또 아 1분만 더. 뭔가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잡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유혹 있잖아요. 아 더운데 좀 쉬자 푹 자자 막 이런
6: 맞아요.
0: 느낌.
6: 맞아요. 있죠.
0: 아유 예전에는 그냥 갈게 이런데 이제는 야 오늘은 좀 내가 좀 힘이 되니까 좀 쉴게 이런 그런 유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7: 그 날씨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좋으면 뭐 일어나기 싫어도 막 바로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여름 막 계속 좀 늘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아까도 막 걷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우니까
6: 쉽지 않아요.
7: 아 집에서도 저렇게 그 스태퍼 있거든요. 그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더우니까
6: 저 동네 이사 간 지 한 이제 석 달 됐거든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7: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신 거잖아요.
6: 주차장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도는 거 외에는 그 옆에만 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네. 아 동네를 한번 다녀야 되는데
0: 그래도 한 바퀴 그래도 파악을 해놓으셔야
6: 돼요. 파악해야 돼요.
0: 그러니까 길 잃어버려요.
7: 걸으려면 진짜 네.
0: 자 오늘은 뉴욕에 관련된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유혹.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라는 게 이성 간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이성 간의 유혹.
0: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유혹 안 했는데도 뭔가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상대 또 연애 시절 때 상대가 한마디 했을 때 뭔가 이거 뭐 약간 유혹하는 느낌?
1: 라면 먹고 갈래요?
0: 라면 먹고 갈래요?
1: 라면 먹고 갈래?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니, 그 유혹.
0: 그냥 라면 먹고 갈래가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아니라.
1: 그렇죠. 조금.
0: 그래요. 들어가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1: 잠시만요.
0: 잠시만요. 라면 먹고 가실래요? 아.
2: 근데 그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니까 그게 이제 와닿진 않아요.
0: 아, 그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2: 아니
0: 집에 나 혼자 있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야 라면 먹고 갈래? 그럼 어디 포장마차나 어디 옛날에 우리 보면은
1: 진짜 라면 먹
2: 거기 라면 먹는 데 가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해장 어떻게 라면 먹고 갈래? 이걸 우리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 바뀌어가지고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이제 그게 좀 업그레이드 있더라고.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이 우리 라면 먹고 갈 때도 라면 먹고 갈래도
0: 진짜 라면 먹고 갈래?
1: 이건 이제 라면 먹고 갈래? 아, 이 의미는 너무 다른 거지.
2: 야, 우리 어떻게 뭐 라면이나 뭐 떡볶이 뭐 하나 더 먹고 갈래? 이거지.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말 못하지.
0: 야, 진짜 유명한 말이다.
1: 아. 진짜 달라진 거예요. 진짜
2: 많이 달라진 거예요.
1: 그 라면 안에 포함된
2: 아니,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라면을 먹고 가냐고. 두드러 맞지?
1: 그렇지. 너 미쳤나? 안 접근하면 다행이야.
2: 그럼.
0: 너 미쳤냐 그래.
2: 지금 몇 시인데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을 먹여? 막 이거지.
1: 그 시절만 해도 진짜 엄청 진짜 보수적이어서
2: 엄마가 있어도 데리고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지.
1: 아 진짜. 네, 맞아요.
2: 진짜로.
1: 너무 좋으니까. 그때 불타는 사랑이잖아요.
0: 사랑 또 어떻게 보면 먹는 거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잠. 막 졸려가지고 포기한 거. 아, 막 졸리고 막 졸리고.
2: 아니 강원래 씨 그런 기억 없어요?
0: 뭐?
2: 연애할 때 왜 전화기 알았어 알았어 지금 몇 시야 2시야 아 근데 있잖아 내일 있잖아 가만히 해도 말이 없어 저쪽
1: 자고 있는 거
2: 자고
0: 아 그래?
2: 그거 진짜 옛날에 전화기 그것도 집 전화기로
1: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그리고 양쪽 전화기 있어가지고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다 전화기가 얼마나
0: 아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화장 한 채 그냥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2: 저요
0: 아 그래요?
2: 저 일하고 오면은 오자마자 빨리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딱 누워서 10분만 너무, 딱 10분만 누웠다. 유빈아 나 10분만 딱 꼭 깨워줘.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된대. 그럼 나 혼자 스스로 한 새벽 2시, 3시
1: 그때로
2: 그러면은 막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이 뭔가 확 쪼이는 느낌이 와. 화장품으로 확 쪼여가지고 얼굴이 표정이 안 나오죠. 그때 막 지우고 자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힘들어. 딱 지우고 자야 진짜. 되는데
1: 그 여자한테 머리가 길잖아요. 맞아. 머리 감을 때 이걸 지금 감느냐
2: 감아.
1: 아침에 감아 잤느냐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유혹에 빠지고 있고 막 이런
2: 언제
1: 거
2: 언제 말려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진짜 괴로워요 정말.
0: 근데 유혹이라는 건 정말 그 인터넷 쇼핑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뭐 세일이다 그러면 정말 아닌 것도 사게 되고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뭔가 혜택 받는 듯한
1: 나는
0: 느낌.
1: 절대 안 속아 귀 안 얇아 막 이러는데 아우 뭐 100%
2: 아 난 진짜 안 속아요 이제는
1: 아 진짜요?
2: 내가 옷 몇 번 막 컬러별로 옷을 막
1: 진짜
2: 다,
1: 필요 없어요
2: 다섯 개 뭐 얼마를 하잖아요
1: 싼 거 같아서
2: 한 번도 못 입고 다시 반품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고 이제, 그게 더 힘들어
0: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듯이 예전에 내가 솔깃했던 그 유혹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그,
1: 아니 저는
0: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했던 그런 유혹이 있다면
1: 저는요 그때 그 유혹을 그때 유혹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 더 했었어야 되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0: 어떤
1: 제 친구가 주식도 조금 있지만 주식보다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금은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매번마다 무슨 때만 되면 야 이거 진짜 싸게 주는 거야 이러면서 뭐 목걸이를 해라 귀걸이를 해라 뭐 발찌를 해라 팔찌를 해라 이거를 계속해서 14K 18K를 막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쁘다 어쩌다 이러니 샀어요. 사갖고 진짜 제가 생각하니까 그때 한 7, 800 뭉치로 산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랬는데

0: 지금 그거를 그게... 그거를 제가 하나 팔려고 너무 많으니까 갔는데 80만 원. 18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샀거든요. 네. 갔더니 80만 원. 그때 그 유형에 넘어갔는데 지금 야 시세가
1: 그러니까요.
0: 와 그때 그 유혹을 계속 넘어갔어야 돼.
2: 그러니까 그때 그 유혹을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요즘 어르신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1: 맞아요.
2: 그때 그게 제일 비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땅값은 지금 제일 싼 거예요.
0: 맞아요.
2: 10년이 지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0: 그런 유혹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나는 부산에 달맞이고기 네. 신혼집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24평 아파트를. 근데 이제 서울에 남편이 이제 발령이 나면서 서울로 왔어요. 그걸 왜 팔고 온 거예요? 그냥 두면 되지.
0: 아, 맞아.
1: 그걸 그냥
0: 아니 굳이
1: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0: 아, 그 유일한 내 거였는데 많이 올랐을 텐데.
2: 그래요. 자, 어우, 오늘은 속상해라. 유혹이라는 주제로 수다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다 됐는데 한 남자와 두 여자
0: 더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는데
2: 아 그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유혹이라서 자 원면 씨 정수연 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0: 고맙습니다.
2: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동방신기 노래 전해드립니다. 주문.

방금 들으신 곡 소유의 힘들어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원미연이 부르는 이별여행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밀착 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언인데요.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려면 도움 없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도 심리적, 물리적, 정보적 접근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생활 밀착 시설의 모든 용도가 의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같은 대안적 조치와 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관련해서 시행령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기존 시설의 소급 적용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태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비.

김태우가 부른 사랑비,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복지의 관점에서 환경문제 접근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전주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이해 퀴즈쇼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환불 관련 분쟁의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서민석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중증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볼링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 19일 날 창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밖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운동을 이제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볼링이 좋아서 볼링을 시작하다가 엘리트 선수로 한 10여 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이론이라든가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그 활동 지원사분들도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충 아세요. 그래서 속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생활체육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활동을 하니까 집에 있다 보면 뭐 우울증도 걸리기 쉽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활동하다 보면 재미있고, 일단 활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운동도 되고, 이게 볼링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운동이 이제 많이 돼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볼링을 하시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부터 안 나오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스텝을 하다 보면 만복이나 이런 거 차고 하다 보면 몇 수천 번씩 왔다 갔다 걸으니까 그런 게 많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상 해보시면 전신 운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후배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볼링공부터 잡으려고 하세요. 이제 이게 스텝 연습부터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지루하잖아요. 그다음 뭐 어떤 분들은 막 자세가 막 엉망이고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잡아주는 거죠. 뭐 우리 클럽에 있던 그 회원이 뭐 이제 도대표 또 나와서 국가대표 이런 데 갔을 때 제일 뿌듯하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네. 이제는 환경 문제도 복지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세계 환경의 날에는요, 그 기후 행동의 중요성이 중요한 그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후 위기는 단순한 그런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0: 네.
1: 예,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정도로 폭염이 이렇게 심해지고
0: 맞아요.
1: 있고, 네, 집중호우, 산불 같은 이상 기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위험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폭염이어도요, 누군가는 뭐 냉방이 잘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또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걱정하면서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 중립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복지 또는 기후 정의 이런 개념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0: 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1: 네.
0: 올해 폭염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1: 네네. 이미 뭐 5월 중순부터요, 30도를 웃도는 그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죠.
0: 예.
1: 네. 올해는 그 폭염 대응 체계도

0: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의 폭염주의보 또 폭염경보에 더해서 최상위 단계를 만들었죠.
1: 네.
0: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이제 발령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폭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이제 기상청의 기후 전망을 보면 올해 연평균 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라고
1: 예.
0: 하고요. 뭐 오히려 또 낮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까요. 폭염으로 인한 그 온열질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고령층은 그 폭염에 더 취약한 그런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과 주변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그런 계절이 바로 시작된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0: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참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같은 폭우였지만요. 누구는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 누구는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1: 예.
0: 네.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침수 피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피해 가구의 65%는 주거 환경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37%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1: 네.
0: 피해자 절반 이상은 또 불안 증세를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 그 쪽방촌 문제도 자주 지적이 됩니다. 건물 구조상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실내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1: 예.
0: 예, 결국 이런 그 재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데 안전망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네. 더 취약한 이유가 그 냉방비 문제하고도 저 연결되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 에어컨 보유 여부만 봐도요. 소득 계층별 차이가 있고 또 저소득층은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국회의 그 미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월평균 지원액이 한 3만 원 수준이어서 실제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보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또 과거의 사용 현황을 보면 이것조차도 미사용 비율이 40%에 가깝다. 뭐 그런 이제 해도 있어서 이제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또 지적이 됩니다.
1: 네. 네,
0: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요. 또 거동이 불편해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제 단열이 약하고 또 옥탑방이나 반지하처럼 그 기온 변화에 취약한 공간에 거주할 가능성이 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높잖아요.
1: 예, 예.
0: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상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네.
1: 자, 이런 기후 불평등이 앞으로는
0: 네.
1: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0: 미래 전망도 좀 심각한데요. 그 환경부와 기상청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기후 위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추세대로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될 경우에 2050년대에는 고령자 폭염으로 인한 그 초과 사망률이 4% 혹은 5%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1: 예.
0: 그 인권 이사회도 2023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탄소 감축을 넘어서 이렇게 취약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 기후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도 올해 초 보고서에서요 에너지 빈곤 대응을 넘어서 기후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법적 기반을 갖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 기후 위기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0: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후불안, 또 생태불안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무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기후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은 이런 수면장애, 또 불안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또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0: 네.
1: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사람일수록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렇죠.
1: 예, 따라서 이제 재난 이후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서로 이제 적응하고 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후 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정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작년 12월에요. 정부가 이제 제4차 국가 기후 위기 정책 적응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계획인데요.
0: 네네.
1: 여기에 이제 주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폭염과 같은 기후 위험에 노출된 그 야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 시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후 보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상기후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이로 인해서 생업이나 생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소득 감소 또 경제적 손실을 보험 방식으로 일부 보전한다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를 조성하고요. 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단열, 냉난방비 교체 지원 이런 그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런 그 재난 기후 재난 취약계층 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올해부터는 이걸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취약계층까지 지원망을 넓히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빈곤을 복지 의제로 그동안 다뤄왔거든요.
0: 네.
1: 한국도 이제 기후 대응을 기후 복지 관점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복지의 렌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 예.
1: 냉방비 지원 확대, 또 장애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 확인 시스템 강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연결망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후 복지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0: 네네.
1: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도만큼이나 우리 각자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는 사회는 결국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0: 네.
1: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폭염이 심한 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웃이 괜찮으신지 안부 한번 여쭤보는 것, 또 복지관이나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알려드리는 것, 뭐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기후 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네, 결국 이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지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총 맞은 것처럼.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해 전주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16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퀴즈를 준비하고 풀어보며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기획된 자리로, 오랭사에는 장애 당사자와 지역기관이 부스를 운영하고 초등학생과 가족,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이 통증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증케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성 통증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배분금 2,200만 원으로 전문 장비를 도입해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통증관리를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은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장애 위험성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보호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사랑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광안대교 국제 걷기 축제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담은 현수막을 활용했으며,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광안대교를 걸으며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남이섬 문화탐방 안녕 남이섬 함께해봄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의 제약으로 여가활동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넓히고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직접 여행 후보지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함께하며 무장애 여행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주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3: 전주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강좌 수강료 그리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 주소를 둔 19살 이상 등록장애인 157명이 대상입니다.
2: 네, 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3: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채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카드로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라든지 교재비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되고요. 오프라인 강좌도 모두 수강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2: 네, 그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3: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발급 신청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용자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신청 마감은 12일까지라서 이제 열 하루 남았네요. 빠르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또 어떤 기준을 반영하게 됩니까?
3: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모집 인원 157명을 초과하면 세 가지 순서로 이제 우선 선정을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 마지막으로 연령이 낮은 분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말 30일에 개별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2: 네. 자, 다음은 장애 이해 퀴즈쇼가 열렸다는 소식인데 아이들이 직접 퀴즈를 준비했네요.
3: 그렇습니다.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16회 장애 이해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이 직접 퀴즈를 풀면서 장애를 올바르게 좀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기획된 자리입니다.
2: 네. 올해가 16번째 행사였으면 정말 오래됐네요.
3: 아, 좀 오래됐습니다. 이 행사가 2011년에 시작됐다니까요. 참, 16번째를 맞았고요. 후원해주신 돌코리아도 복지관과 함께 한 지 어느덧 2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슬로건도 돌이 전해준 진심, 복지관의 피운 희망 20주년으로 함께 정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2: 예.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행사 부스도 운영했다고요.
3: 식전 행사가 다채로웠습니다. 복지관 동아리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또 지역주민 모임처럼 장애 당사자와 지역기관이 부스를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부스에서는 뭐 기념 촬영도 하고요. 또 화면 해설 소리 영화 체험도 하고 또 글라스 데코 만들기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도 함께 선을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그 행사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3: 부모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장애인 에티켓을 배웠다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소감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해마다 참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쩍 늘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좀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통증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했다고요?
3: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통증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증 케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를 도입을 해서 뭐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통증 관리를 시작한 겁니다.
2: 네. 그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3: 네. 일상에서 만성 통증을 겪는 기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통증은 재활 의지를 좀 꺾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잖아요.
2: 예.
3: 네, 그런 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기찬 일상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서비스라고 봐도 됩니다.
2: 네, 이번엔 특히 그 전문 장비까지 도입했다면서요.
3: 모두 다섯 종류의 전문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주력 장비인 뭐 페인 보스를 비롯해서 온열 치료기, 레이저 주사기, 기능적 전기 자극기, 그리고 파라핀 치료기까지 도입을 했고요. 특히 페인봇은 2등급 의료기기인데 통증 부위에 저주파와 초음파를 적용해서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 예. 그럼 참여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3: 먼저 물리치료와 같은 전문 인력과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통증 상태를 다각도로 좀 더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장비를 매칭을 받습니다. 거기에 올바른 장비 사용법 당연히 교육을 받겠죠.
2: 네.
3: 가정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또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무 협약 소식이네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경남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죠?
3: 네,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과 중재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추진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손을 맞잡은 겁니다.
2: 네, 그 아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는 좀 더 일찍 발견해서 제때 개입할수록 효과가 좀 크잖아요. 그런 만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치면서 거제 지역의 발달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2: 네, 구체적인 협약 내용도 궁금합니다.
3: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달지원 영유아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과 사례 지원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과 보호,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발달지원 영유아의 발달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 네,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3: 그렇습니다. 경남센터는 발달지원은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영유아기 발달지원 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남기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전문 컨설팅과 사례 지원, 또 역량 강화와 교육 자원 공유까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과 지속적으로도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2: 네. 자, 이번에는 장애인식 캠페인 소식인데요. 광안대교 걷기 축제에서 장애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요?
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랑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광안대교 국제 걷기 축제에 참가해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께 펼쳤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2: 그렇군요.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3: 정부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담은 현수막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함께 시민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 걷기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3: 맞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장애 당사자들은 시민과 광안대교를 함께 좀 걸었는데요. 큰 행사장에서 부스를 차리는 방식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이 모이는 걷기 축제 현장에 함께 걸으면서 일상과 자립생활의 의미를 나눈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2: 비장애인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3: 그게 핵심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같이 함께 길을 함께 걷는 경험 자체가 가장 좀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 우리 제도의 바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자, 끝으로 남이섬에서 문화 탐방 행사를 진행한 곳 어딜까요?
3: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남이섬 문화 탐방 안녕 남이섬 함께 해봄 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남이섬을 찾아가서 봄 풍경 속에서 문화 탐방을 즐기고 온 자리였습니다.
2: 네, 이 어떻게 마련된 행사일까요?
3: 이번 행사는 한 500만 원 정도의 후원으로 마련된 건데요. 관련된 오랫동안 10년 넘게 후원을 한 그 지역 기관에서 함께 한 부분이라서 의미가 좀 크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했습니다.
2: 네.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여행지를 선정했다면서요.
3: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 회원들이 직접 여행 후보지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여행지를 선정을 했고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이 아니라 이용자가 고른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중심 운영과 자기 결정권 해결이다 이렇게 의미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래요. 아, 진짜 함께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3: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면서 활동 전반에 걸쳐서 무장애 여행의 가치를 아무래도 좀 느꼈을 거고요. 또 당진시 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서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됐다고도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지영선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슴앓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과 관련한 환불 분쟁 문제 짚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벌써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 맞습니다. 벌써 6월이죠. 시간이 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여름에 초입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 준비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네. 주변에는 이미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워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네.
1: 근데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반이다. 숙소 예약 취소하려니까 환불이 안 된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 있죠.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1년 새 60% 넘게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피해 유형을 보면 뭐 과다한 위약금 부과나 환불 지연, 거부 이런 것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분쟁을 겪고 계시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0: 네, 60% 급증이면 어우 정말 엄청나네요. 네. 국내 여행이 아니라면 여행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항공권인데 일단 항공권부터 알아보죠.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면 보통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 근데 사실 이 항공권의 경우에는 통일된 환불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항공권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환불 규정은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개별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다만 국내 항공사들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환불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형 항공사이건 저비용 항공사이건 모두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서 수수료나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금액들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대형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면책해주는 기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항공사들이 기본적으로는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수수료나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충동적으로 항공권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는 부담 없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0: 네.
1: 문제는 이제 24시간이 지난 다음일 텐데 이때부터는 항공사마다 그리고 항공권 종류마다 환불 조건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상가 항공권이면 출발 전까지 취소 수수료만 내고 환불이 되지만 특가 항공권이나 할인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0: 맞아요.
1: 있었습니다. 네. 네,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인데도 어디서 구매한 건지 내가 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규정이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항공권을 예약하실 때 취소나 변경 조건을 분명하게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0: 네. 근데 동일한 비행기인데도 환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공업계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격 차등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공연인데도 VIP석은 취소나 환불이 자유롭고 할인석은 취소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0: 네.
1: 항공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한 좌석일수록 이 취소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불 가능 여부만 놓고 보면 불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조건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특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약관에 취소나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는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산 항공권의 환불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소비자가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특히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결제 직전 화면에 나오는 취소 환불 규정 이게 있잖아요. 이 화면을 꼭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다면 저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0: 그렇죠.
1: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죠. 만약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뭐 결항을 시켰다거나 혹은 출발 시간을 바꿔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건 사실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항공사 측 사유로 결항이 되거나 스케줄이 크게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줘야 되고요. 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장기 지연이 되면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체편 또는 환불을 안내 해야 되고
0: 네.
1: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도록
0: 그렇죠.
1: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이런 걸 이유로 들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항공사의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0: 예.
1: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면 불가항력이라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에 다른 비행기는 뜨는데 내 비행기만 안 뜬다면 불가항력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군요. 이거 진짜
1: 맞습니다.
0: 좋은 팁입니다. 자 이제 숙박 쪽을 알아보죠. 숙박 취소 시에도 좀 뭐 환불이 다 받을 수가 없던데. 예.
1: 네 맞아요. 이 숙박 예약 환불은 사실 항공권보다 훨씬 복잡한 영역입니다. 일단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예.
1: 이게 현행 기준이 2024년 말에 개정된 것인데 숙박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숙박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이전에는 계약 당일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만약 밤 11시에 예약을 하면 당일인 자정까지 11시 59분 59초까지만 무료로 취소가 되는 구조였는데
0: 예, 예.
1: 이게 이제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다라고
0: 그렇죠.
1: 받아들여지면서 적어도 24시간은 동등하게 취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0: 네.
1: 이렇게 당일 24시까지 취소냐 아니면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냐 이게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문구인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이 그나마 상당히 좀 개선된 상황이 현재의 상황 다음으로는 24시간 지난 뒤에는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성수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리고 비수기에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네.
0: 그러면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까지가 기준이라는 건데 이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입니까?
1: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 기준이고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숙박업체가 자체 약관으로 예약 후 10분 이내만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실무적으로는 그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취소와 환불 규정은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마다 이 취소 정책이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환불 불가인 상품도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약 버튼 누르기 전에 취소와 환불 정책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들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인데
0: 예.
1: 가격만 싸다고 덥석 구매하기보다는 일정이 전적으로 확 정된 게 아니라면 조금 비용을 더 쓰더라도 취소나 환불이 용이하게 가능한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 네, 구제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항공권이든 숙박이든 취소 정책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군요. 그런데
1: 네.
0: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법 중에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0: 예.
1: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박 예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0: 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을 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숙박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어서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1: 네, 네.
0: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권별로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고
1: 네, 네.
0: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해 두실 것은 온라인으로 예약한 것이라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주장해 볼 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1: 아하,
0: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주장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1: 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군요. 포기하지 네. 말라는 말씀이 아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더니 사진이랑 완전 다르거나 또 시설이 엉망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이거는 사실 단순한 취소나 환불 문제는 아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1: 아.
0: 쉽게 말해서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줬다라는
1: 아, 그렇죠.
0: 거죠.
1: 예.
0: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은 리모델링 직후에 깨끗한 사진인데 실제 가보면 몇 년째. 그 상태 그대로인
1: 아이고,
0: 거죠.
1: 예.
0: 네, 이런 경우에는 숙박요금 환불은 물론이고요. 급하게 다른 숙소를 잡느라 들어간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1: 네.
0: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결국 증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도착했을 때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되고요. 예약 당시에 광고 사진이나 설명도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업체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만 나중에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다 이용해놓고 왜 뒤늦게 딴소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1: 증거 확보가 핵심이군요. 자 끝으로 이런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번호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공권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국토교통부의 항공포털 누리집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1: 네.
0: 저는 결국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여름 휴가나 여행을 잡기 위해서 예약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제 전에 취소나 환불 정책을 꼭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시고요. 업체가 나중에 약관을 실적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1: 예.
0: 이 신용카드에는 할부 항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항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주의해서 잘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사망 5명, 부상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유도무기와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되는 추진기관을 생산 연구하는 방산시설로 2018년과 2019년에도 로켓 추진과 관련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3월 872억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두 달 만입니다. 주업 일수가 줄었는데도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평균 수출액은 60.7% 늘어난 4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0억 달러 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11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니라 4시간 부분 파업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서문 구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55명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해양경찰청 계엄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 인력 파견 등을 해경 내 회의에서 적극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정원 해외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무기 구매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그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할 것이고 서명과 함께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며 한 가지 확보해야 할 보장은 이란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동의했고 그들은 이제 군사적 무기를 개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이 최대 80mm 이상,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 앞두고 칠판에 D-로 숫자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D-2인 오늘 또 D-1인 내일 정말 평생 후회 없는 유세를 펼치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진 지 3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민들의 생각과 태도는 많이 달라졌지만 후보들의 선거운동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세 차량에서 그저 시끄럽게 외치는 선거운동이 정보라기보다는 공예에 가까운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이번 선거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민원 가운데 확성기와 유세 차량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차량에 부착된 확성 장치 음압 수준 기준이 150데시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이고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이니까 150데시벨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공약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짜증나는 유세 방식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정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된 어르신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선정 기준액이 오르거나 소득 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가운데 3만 8천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정된 제도는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지급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보건소 노쇠 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보건소 8곳과 경기 구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구강관리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264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력 약화와 일상생활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진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 연구팀은 유럽의 50세 이상 3만 8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 섭취가 적은 남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악력 저하 위험이 높았고 여성은 66세 이상에서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또 단백질 부족은 걷기, 장보기, 몸 굽히기 같은 기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장기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윙크예요. 얼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쉼표를 찾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2: 네. 초고령사에 접어든 요즘 노년층의 일에 대한 욕구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서도 70대에도 일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정도인데요.
1: 네.
2: 지금의 6, 70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젊은 날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최고 가치다. 이렇게 여길 만큼 내 몸 아끼지 않고 일해온 세대죠.
1: 맞습니다. 네.
2: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던 시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 네.
2: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도 달라졌습니다.
1: 네, 네.
2: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칭하는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됐는데요.
1: 네.
2: 젊은 세대일수록 워라벨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1: 네.
2: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인데도 휴식보다는 일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쉼표를 찾으세요라는 주제로 노년 인생에서 일과 휴식을 적절히 잘 즐기는 삶에 대해 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젊은 층에서는 주 5일 근무는 기본이고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직장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일 못지않게 여가, 건강, 취미생활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살아오면서 고생이라는 경험을 한 시니어들일수록 의외로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향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경쟁력을 갖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뭐 당연한 현실입니다.
1: 네네.
2: 다만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의 신체 건강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2: 많은 사람이 보통 5, 60대를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생각하거든요.
1: 네.
2: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신체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1: 네.
2: 세포 재생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근육량과 골밀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런데 20,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이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1: 네.
2: 40대로 접어들면 달라집니다.
1: 네.
2: 체력 저하, 피부 탄력 감소, 피로 회복이 느려지는 게 눈으로 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1: 네, 네.
2: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누구랄 것 없이 체력이 달린다는 것을 이 몸소 실감하게 되는 건데요.
1: 나이는 어쩔 수 없어 하시죠.
2: 네. 네, 네. 그렇다면 늦어도 50대부터는 일과 신체 건강을 잘 조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네.
2: 그런데 60대 초중반의 나이에도 현업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일해야 한다. 노년 인생도 돈이 중요하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네.
2: 그러다 보니 60대 이후가 돼도 내 몸이 청년, 중년인 줄 여기고 일에 빠져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1: 네.
2: 우리의 몸은 쇠붙이가 아닙니다.
1: 네.
2: 공장의 기계도 오래 돌다 보면 마모되고 부서지거든요.
1: 네.
2: 하물며 우리 인체가 늘 그대로일 수는 없죠.
1: 네, 네.
2: 노년에 접어들수록 일보다는 휴식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1: 정말 말씀하신 대로 60대에도 3, 40대 체력을 유지하기는 힘들죠. 다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 속도도 늦춰지고 또 생활 습관병에서 멀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면은 일과 삶의 균형을 나에게 맞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 시니어들 중에는 워라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머릿속으로는 인지하면서도
1: 네.
2: 일상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현실인 거죠.
1: 네.
2: 자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런데 그보다는 노년에 과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 네.
2: 실제로도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1: 네.
2: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 과도한 체력 소모로 건강을 잃는 분들 보게 되는데요.
1: 네.
2: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여성도 그런 경우입니다.
1: 네.
2: 이분은 주변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1: 네.
2: 잠시도 손을 쉬지 못한 그런 분인데요.
1: 네.
2: 남편은 정년퇴직하고 자녀들 셋이 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도 몇 년째 차로 무려 2시간 넘게 걸리는 곳까지 가서 이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어요.
1: 아.
2: 게다가 수년 동안 환자인 친정 동생들을 직접 이 보살피면서 보호자 역할까지 했거든요.
1: 네.
2: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에 수면 시간이 너댓 시간도 안 될 정도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1: 네, 네.
2: 지인들이 이젠 쉬어야 한다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데요.
1: 네.
2: 결국 얼마 전 문제가 발생했어요.
1: 네.
2: 올해도 역시 농사를 짓던 중 얼마 전 뇌 쪽에 질환이 생겨서 요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느라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춘 상태라고 해요.
1: 아.
2: 농사는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취미생활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아유,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군요. 물론 그럴 만한 사연도 있었겠지만 노년기로 접어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인데 내 몸이 최우선이 돼야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건강 잃게 되면 돈도 자식도 다 소용없다는 말 그 실감 나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도 그걸 간과하며 일에만 몰두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1: 네.
2: 다음 사례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일한다는 시니어입니다.
1: 네.
2: 올해 71세인 이 남성은 정년 퇴직한 지가 9년이 됐습니다.
1: 네.
2: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저기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거든요.
1: 네.
2: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아니지만 주 5일을 야외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분야예요.
1: 네, 네.
2: 그리고 일터가 늘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아.
2: 사실 70세가 넘으면 설령 힘든 노동이 아니더라도요. 야외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그렇죠.
2: 더욱이 나이 들어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것도 불편한 일이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이 놀면 누가 돈 주냐. 아직 둘째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네.
2: 이분은 올 일하고 주말에 본가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일상인데요. 현장 특성상 6개월, 7개월씩 옮겨 다니다 보니까 취미나 뭐 별다른 여가 생활은 아예 없는 셈입니다.
1: 아.
2: 그런데 이분 사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은 아니거든요.
1: 네. 예. 70세가 넘었다면 일 못지않게 쉼표도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좋을 텐데 일밖에 모르시는 분 같군요. 더구나 자녀 결혼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맞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우리 노년층 중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일과 쉼표를 잘 배분하여 노년기를 보내는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1: 네.
2: 과거 공무원 출신인 71세 여성은 퇴직 후 한동안 쉬다가 3년 전부터는 해마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아.
2: 하루 3시간씩 주 5일 동안 활동을 하는데 수입은 7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1: 네.
2: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했어요.
1: 네, 네.
2: 무엇보다도 낮 시간 중 일하는 3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은 취미 생활을 하고 산책과 운동도 즐기고 종종 또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 식사나 집안일을 챙겨주는 일상이 이거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1: 네, 네.
2: 일과 쉼표를 잘 배분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분처럼 수입에 크게 목적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1: 네, 네.
2: 퇴직한 67세 남성은 4년째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1: 네네.
2: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서요. 체력 소모가 많지 않아서 네. 문제가 없다고 해요.
1: 오.
2: 5시면 또 딱 퇴근을 하니까
1: 네네.
2: 주 3, 4일은 운동도 하고요. 주말은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한 달에 두 번씩은 반드시 하루 코스 단거리 여행도 즐기는 분이에요.
1: 네.
2: 이분은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에 비해 보수는 조금 덜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게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75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네요.
1: 아, 앞에 소개해드린 두 분처럼 체력에 문제가 안 되고 여가 활용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노년기 워라벨로는 금상첨화일 텐데요. 노년기는 일과 삶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과 적절한 조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년기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몇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1: 네.
2: 첫째는 정규직 또는 하루 8시간 일자리 고집하지 말자입니다.
1: 네.
2: 정년퇴직 이후에도 60대 중반 이후에도 이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을 찾으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 네.
2: 기존 직장의 연상선상에서 이루어진 뭐 연단이 계약직이라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1: 네.
2: 아무래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데다가 익숙해진 일이니까 그만큼 체력에 무리가 따르지 않거든요.
1: 네.
2: 하지만 새로운 일이라면 분명히 무리가 따릅니다.
1: 그렇죠.
2: 게다가 그런 일자리가 드물다는 거죠.
1: 네.
2: 둘째,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형 일자리를 찾자입니다.
1: 네.
2: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가 일찍 시작된 일본의 경우 편의점, 호텔, 주차장, 식당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노년층이 무척 많습니다.
1: 네.
2: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적당히 몸을 움직여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은 여가 시간으로 즐기는 게 노년 건강에는 더없이 좋거든요.
1: 네.
2: 그래서인지 제가 일본 출장 중에 만나는 이 시니어 시간제 근로자들을 보면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또 목소리도요. 박습니다. 이분들.
1: 네.
2: 셋째는 마땅한 일이 없다면 다른 활동을 찾자입니다.
1: 네.
2: 60대 중반 이후로는 꼭 일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돼요.
1: 네.
2: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데도 억지로 이 일을 찾아 나서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차라리 취미생활이나 공부, 사회봉사, 여행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1: 네.
2: 넷째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지 말자입니다.
1: 네, 네.
2: 자식들을 도와주려고 일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1: 네.
2: 내 건강, 내 남은 삶을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1: 네, 네.
2: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면 충분한 겁니다.
1: 네, 네.
2: 노년 인생은 온전하게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1: 그리고 내 건강 해치면 결국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2: 그쵸.
1: 하죠. 물론 노년기에도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니까 적당한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장시간 일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절대 피해야 되겠죠.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쉼표를 찾으세요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추가열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전시회 선물,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다룬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명단 확인 후에 입장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고요. 다음은 콘서트 선물입니다.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10명의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초대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링크 1975 시어터인데요.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호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오늘도 박종호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정치와 집안 경영의 핵심적인 원칙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2장 경행록에 운하되 위정지 요는 왈 공여 정이요. 경행록에 이르되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정과 청렴이고 성가지 도는 왈 검여 근인이라. 집안 일으키는 길은 검소와 근면이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이르되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정과 청렴이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처는 경행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심보감에 자주 나오는 책입니다.
0: 네.
1: 하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긴 어려운데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네네.
1: 본문의 내용은 지도자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공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 무사한 마음입니다.
0: 네네.
1: 사적인 이익이나 인연에 이끌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정함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청렴은 재물이나 권력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태도인데요.
0: 네.
1: 이 청렴함이 없으면 권위가 서지 않고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0: 네, 네.
1: 정리해보면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면 그 조직과 사회는 바로 서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정치에서는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사욕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오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그렇네요.
0: 네, 다음 구절. 집안 일으키는 길은 검소와 근면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본문은 한 가정을 유지하고 번창하게 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검소는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는 습관입니다.
0: 네, 네.
1: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헤프면 집안의 재산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으로 근면은 매사에 부지런한 태도입니다.
0: 네, 네.
1: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문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0: 네.
1: 정리해 보면요. 한 집안의 개인이 각각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 그 집안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고 안정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가정에서는 낭비를 줄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생활 태도가 집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길이라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이심전심인데요.
0: 네.
1: 한자씩 보면은 써이 마음심 전할전 마음심입니다.
0: 네.
1: 글자 그대로 풀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인데요.
0: 네.
1: 이 성어의 출처는 중국 송나라 때 도언이라는 승려의 저서 전등록인데요.
0: 네.
1: 이 이심전심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0: 네.
1: 전등록은 석가모니 이래 조사들의 법맥 개통과 수많은 법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0: 네.
1: 여기에 석가모니가 제자인 가섭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불교의 진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0: 네네.
1: 또 다른 책으로 유명한 무문관이나 육조단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송나라 때 사문이었던 보제의 오등회원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는데요.
0: 네.
1: 어느 날 석가 세존이 제자들을 영취산에 모아놓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0: 네.
1: 석가 세존은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말없이 집어들고 약간 비틀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0: 네.
1: 앞에 있던 제자들은 세존 석가의 그 행동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제자 가선만이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제서야 석가 세존도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 가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인간이 원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인 정법 안장과 번뇌를 벗어나 진리에 도달한 마음인 열반 묘심과 불변의 진리와 진리를 깨치는 마음인 실상 무상과 언어나 경전에 따르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오묘한

0: 정확한 진리,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느니라 이것들을 너에게 전해주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바로 이 심전심은 여기 나오는데요.
1: 네.
0: 예, 바로 이 제자 가섭에게 전해진 말은 네.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1: 네네.
0: 오늘날에도 이심전심은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한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거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을 가진 말 이심전심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자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지요.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제2장 경행록에 운허되 위정지요는 왈공여청이요. 경행록에 이르되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정과 청렴이고 성가지도난 왈금여 근인이라. 집안을 일으키는 길은 검소와 근면이니라.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2장입니다. 경행록에 이르되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일으키는 길은 검소와 근면이니라.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매거진에 있는 박종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우리 청자께서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임백천이에요. 마음에 쓰는 편지.

0: 박혜성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대중가요에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과 역사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한국가요 해설자회 박혜성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성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6.25 전쟁 중에 병영에서 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대표적인 진중가요.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신세용의 노래인데요. 1952년 작입니다. 전선 야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달 6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그래서 6월의 첫날인 오늘 진중 가요를 준비를 하셨군요.
1: 네.
0: 자, 그럼 전선 야곡이 태어난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로 가보죠.
1: 전시에 발빠르게 이동한 제작사들 덕분에 간간히 발표하는 전시 가요로 인해서 그래도 대중 가요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그 대표적인 제작사고요. 자, 1952년에 어느 날입니다.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 회사로 찾아와가지고 이사장 요새 남인수 많이 바쁘나 시간 좀 내라 가서 노래할 게 하나 있다. 이병주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쟁통이었는데다가 남인수는 대스타였거든요. 그래서 대신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샘요 우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 쓸만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고교 시절에 권투 선수라서 폐활량도 엄청 실이 좋고 저거 엄마가 대구에서 제일 큰 포목상을 하니까 사는 거 걱정 안 해가 좋고 그러다가 또 타고난 미성이라가 더 좋고 잘생기십니다. 박시춘 선생은 조만간 같이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0: 네, 대중가의 역사가 전쟁 중에도 이어져 온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의 창작자, 가수 그리고 제작사 등 모두가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럼 이때 이병주 사장이 천구했던 가수가 바로 신세용 선생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서 1942년에 신세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17살의 복서 고등학생 정정수였습니다. 대구 지역을 석권해요. 그리고 경성 그러니까 서울까지 진출했다가 아유 여기서 져요. 근데 졌다는 거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이제 노래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콩쿨 대회마다 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휩쓸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사위원석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 녀석 또 나왔네.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곡가 이재호 선생 또 작사가 손로원 선생 가수 백년설 이인권 선생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곡을 하던 이병주 사장도 여기서 만나게 됐고요.
0: 그야말로 가요계의 거성들을 만나셨군요.
1: 네.
0: 근데 이제 고교 시절에 권투 선수로 정정수라는 이름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두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셨다고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 강점기 말기였잖아요. 끌고 가고 하던 막 그런 상황들.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모였어요. 아, 이 친구 본명 쓰기가 부담스럽다니까 예명을 짓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그래요. 이때 조용히 계시던 한 분이 나서는데 이분이 나중에 봄날은 간다를 쓰게 되는 손로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석자에다가 의미를 줘서 순서대로 신 카나리아의 신 장세정의 세 그리고 이난용의 영 최고로 걸출한 가수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본을 봐서 최고의 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세영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안건을 올리고 투표를 했더니 5-2로 압승을 거둔 겁니다. 가수 신세영이란 이름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1944년 일제의 강제징집 바람이 막 휘몰아칠 때였었습니다.
0: 네, 신세영이란 함자가 어쩐지 곱다 했는데 세 분의 여성 가수들

0: 이름이 녹여진 장명이었네요. 그런데 네. 이제 아무리 예명을 써도 총독부의 징집영장을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1: 독사 같은 눈 그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해방 불과 대여섯 달 앞두고 1945년 2월에 강제 징집을 당합니다. 그런데 강제 징집 당했다는 그 자체가 대구에서는 정말 난리였고 소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경영하던 옥경 포목점이 굉장히 유명한 그 집이었어요. 한동안 그 상호 그대로 대구에는 남아 있었을 만큼 큰 점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겁니다. 옥경 포목점의 아줌매 그 혼자 아키아가 저래 뺏기쁜다. 어? 아들내미가 뿌들리 간다카네. 그거는 그 외동 아들아이가. 아유 이놈 자식들 정말 천벌 받을 게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세영은 독자였고요. 엄마가 혼자 몸으로 자신을 키웠거든요.
0: 네. 총독부의 만행이 크게 달하던 시절이었는데 선생님들과 헤어지면 그렇다 쳐도 호르몬을 혼자 두고 끌려가면 어떡하죠?
1: 그러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입대하는 현장에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특히 백년설 선생은 고향이 이제 그곳 경북 성주였는데 그곳에서 대구까지 올라와가지고 어깨를 다독이면서 너는 외동아들이다. 어디 다치지 말고 꼭 살아와야 된다. 알겠나?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병력들이 만주로 끌려가서 전선에 투입되었고 신병 정정수는 폭격을 맞아서 정신을 잃고 후송된 지 한 달 보름 만에 눈을 떴는데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긴 잠 속에 악몽 그리고 시련 그리고 또 해방의 환희까지 함께 있었던 거죠. 퇴원을 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또 중국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일본군이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돌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0: 네. 그때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늘이 도우셨네요. 네. 마치 민족의 노래 전선 약국을 남기라는 하늘의 계시처럼요.
1: 그렇습니다. 정말로 귀국한 지 그 몇 해 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전쟁 중에 어느 날 오리엔트 레코드사 사내에서 박시춘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차분하게 인사를 받은 박시춘 선생이 악보를 주시면서 이걸 불러보래요. 바짝 집중을 했죠. 가랑잎이 휘날리는 그래 됐다. 신세영이라 했지. 내일 모레 당장 녹음하자. 연습 좀 해봐라. 그러고 가사 한두 군데쯤 바뀔 수도 있대. 그건 또 이해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악보를 받아준 신세영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싶어서 가사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2절 가사에서 눈길이 딱 머물러요. 네. 소개를 해드리죠.
0: 전선야고 2절입니다.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피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셔 울었소. 아 쓸어안고 싶었소.
1: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녹음을 다 마칩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자 새벽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거기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골목으로 해서 엄마를 찾아갔죠. 그런데 엄마가 안아달래요. 꼭 안아드렸는데 힘주어 앉자마자 엄마의 팔이 느닷없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 순간에 운명을 하셨던 거죠. 엄마를 보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장례식 때 입관 후에 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1절 간신히 다 부르고요. 2절에서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이 대목까지 끝까지 부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덮은 무덤 봉분에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후로 평생 노래를 부르면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할까 봐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네, 휴전 이후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작곡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재다능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노래를 작곡하셨나요?
1: 청춘을 돌려다오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노래입니다. 젊음을 다오 좋았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야근 많아도 돈 주고 못 사는 게 청춘이더냐. 가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노래가 청춘을 빌려다오라는 노래인데 신행일이란 가수가 불렀더랬어요. 이 노래 방송에 나가자마자 제약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딴지가 들어오면서 결국 방송에서 노래가 퇴출이 돼요.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동이 있은 직후에 박시춘 선생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네 가수가 작곡가가 나는 니를 가수로 가르쳤는데 만약에 작곡을 할락하거든 니캉내캉 관계를 끊어야 될 기다. 신세영 선생은

0: 최태영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께서도 별명이 기가 막힌 별명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불침번. 이 별명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선야곡이요, 그런 노래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조국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게 만드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전선야곡입니다.
0: 네, 1926년 경상남도 동래군, 지금의 부산 동래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 향년 84세로 생일을 마치셨는데, 1948년에 로맨스 항로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52년에 전선야곡을 발표하셨습니다. KBS 가요 무대의 최고 히트곡,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늘 꼽히기도 했죠.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신세영 선생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전선에서 고향을 그리는 고향 어머니에 대한 심경을 담은 이 곡을 취입한 그날 어머니가 운명하셔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인다고 취재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가사를 들으시면은 전장에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라도, 지금 젊은 분들도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되뇌이면서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했던가, 한 가정을 또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발표된 진중가요 가운데 최고의 걸작 전선야곡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세영의 전선야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회사 해설자협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요즘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 통해서 책 읽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많은 책들 가운데 동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이런 노래말 하나에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신세영의 전선야곡입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 오늘 6월의 첫날이고 월요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시작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왠지 가뿐하다면, 월요일 출근길 교통이 수월하다면, 한 달의 첫 일주일 일정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다면 나머지 시간도 아주 괜찮게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절도 여름으로 향하는 새로운 달의 첫날, 여러분의 첫걸음이 무난하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신혜의 노래입니다. 난 모르겠네.

네,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서유석의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

네, 요즘은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겠지만 배달 전문 회사들이 생기기 전부터 한국인의 대표 배달 음식 하면은 이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통닭 또는 치킨이지요. 원래는 프라이드 치킨, 기름에 튀긴 닭을 그냥 줄여서 치킨이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지금은 튀기건 굽건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꼭 치킨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응원을 했더랬지요. 워낙에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은 기본이고 거기에 온갖 다양한 소스를 입힌 치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메뉴 치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닭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퍼진 게 그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닭을 주로 백숙이나 삼계탕처럼 삶거나 푹 구워 드셨지요. 닭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건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어른들 몸보신을 해야 할 때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15세기 조리서인 산가요록에 닭고기를 기름에 지져 양념을 입힌 포계라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 시절 소수의 양반 계층만 즐긴 요리였고 오늘날의 바삭한 치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닭구이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아마 1960년대 서울 명동에 문을 연 식당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팔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는데요.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 아가씨, 그리고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 거리.

비 내리는 명동거리 배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그리고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 아가씨 네, 명동을 배경으로 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전기구이 통닭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났는데 쇠꼬챙이에 꽂힌 통닭이 빙글빙글 돌면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의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저 회전통에 돌려 구우면서 기름을 쫙 뺀 담백한 맛이었지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고 닭 생산량이 늘면서 기름에 튀긴 바삭한 치킨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시장 골목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 통닭집들이 하나둘 생겨났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때나 먹진 못하고 아버지 월급날이나 가정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이었습니다. 월급날 아버지가 누런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온 가족에 달려나왔지요. 밥상에 신문지나 큰 접시를 펼치고 어머니가 먹기 좋게 쭉쭉 찢어주시면은 다리는 누가 먹을지 날개는 누가 차지할지 미묘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목뼈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봉투 안에 남은 튀김 부스러기까지 긁어먹던 기억 아마 많이들 있으시겠지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통닭이 아닌 조각을 내서 튀겨 파는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합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시장표 통닭이 아니고 이젠 네모난 종이 상자에 포장된 프라이드 치킨 시대가 열린 것이었지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아마 이때부터 치킨 배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치킨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상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매콤달콤한 양념통닭이었지요. 양념치킨 개발자의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손에 양념이 묻는다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유명 회사도 한국에 상륙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마스코트인 그 브랜드였지요. 낯선 향신료 맛의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곧 선풍적인 인기로 가족의 특별한 외식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김용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 네 곡입니다.

월급 날 빚쟁이 태 쫄리지만은 사장자리 꿈을 꾸는 만보 만보 앞에는 양돼지처럼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용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후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된 많은 직장인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가장 많이 생겨난 게 바로 치킨집이었습니다. 동네 상권마다 치킨집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지요. 그분들에게 치킨은 생계 해결과 재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이 과잉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말았지요. 다양한 외식 메뉴가 등장하면서 한때 치킨의 인기도 주춤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 음식으로 도약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단체로 모여 응원전을 펼칠 때 시원한 맥주와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치킨이 필수가 됐고,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시작 전부터 치킨집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가게도 있었지요. 그리고 동네 치킨집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요즘도 중요한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치킨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때도 아마 그러시겠지요? 2000년대 후반부터 널리 쓰이게 된 신조어 중에 치맥이란 말이 있는데 치킨과 맥주를 합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세계인이 주목하고 즐기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 오면 꼭 치맥을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한때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게 한 추억의 음식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대한민국의 치킨.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지 궁금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고요.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영란의 데이트와 시계,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이숙의 우정,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0년 6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따봉,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 만발. 따봉, 뻥이야,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가 크게 번져가고 있다. 이들 유행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TV 광고에서 비롯된 따봉. 음료 광고에서 사용된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좋다, 됐어, 그래, 최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봉은 음절이 짧고 경험인데다 비음 섞은 목소리로 발음돼 어린이는 물론 대학가, 일반인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 TV 광고로 선보인 후 올 4, 5월에 유행의 피크를 이루었다. 한편 뻥이야는 코미디 유행어로 올해 초부터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사항은 가수 변진섭의 노래가 히트하면서 코믹한 노랫말 때문에 관심을 모은 케이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이 가사는 청바지가 안 어울리고 배가 나오는 여자는 싫다는 절망사항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대학가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따봉 뻥이야. 한때 많이 따라했던 유행어였지요. 따봉은 뭐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처음 나왔는데 따봉을 외칠 때는 꼭 엄지손가락을 같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아주 색다른 가사로 또 편안한 멜로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변진섭의 히트곡인데 그 가사 내용이 한때 여성들의 유행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변진섭의 희망사항 그리고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에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밝은 저녁이 점점 익숙해지고 불어오는 바람 냄새도 확실히 계절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밝은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의 하얀 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흔해서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방간의 위험을 생각하면 평소의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강조됩니다. 간 세포 속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지방간의 위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지방간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이 문제인 만큼 금주가 예방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가 문제인 걸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간일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네. 요즘은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흐트러진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술을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만이라던가 뱃살, 특히 뱃살, 그리고 전염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가 있는 이제 대사 이상이 합쳐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비만과 뱃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 특히 뱃살을 빼라는 말도 듣는데요. 이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1: 네, 사실상 가장 효과가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특히 배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네. 이런 분들에서 간에 지방이 더 잘 쌓이고 간 섬유화도 더 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른 지방간인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모두에서 체중을 줄이고 특히 뱃살을 빼게 되면 간에 쌓인 지방도 빠지고 염증과 섬유화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지방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뱃살을 빼고 또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1: 네, 근육도 중요한데요.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의 핵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인데요.
0: 네.
1: 그러면 혈당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창고 같은 곳이라서
0: 네.
1: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간에 지방이 쌓일 여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체중 감량을 되지 않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간에 지방이 감소하고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살을 빼다 보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대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 지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1: 네, 이게 간세포 안에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사실 지방간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 여러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지방만 쌓여있는 단순 지방간인 경우에는 염증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간 자체가 크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방이 쌓이면서 점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되게 되면은 간세포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는 상태가 되고요.
0: 네.
1: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이 점점 단단하게 변하는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간경변증, 흔히 말하는 간이 굳어버리는 단계까지도
0: 네.
1: 갈 수 있고요. 이러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간암 위험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쌓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염증이 심하고 섬유화가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0: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런 만큼 생활습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성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자체를 조금 더 돌려놓는 게 중요해서 점점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0: 대사 질환의 위험이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이 병이 단순히 간 안에 기름이 꼈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이 간에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냥 지방이 껴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비만이라던가 이제 혈당 이상, 고혈압, 중성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 같은 신장 대사 위험 요인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보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신장이나 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0: 비만, 혈당, 뭐 중성지방, 고혈압 등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뱃살에 신경 쓰고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게 곧 간암의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1: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에서 간암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거나 간 바깥의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출발에 있는 게 결국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 허리둘레 관리,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등이 간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심장, 혈관 그런 위험도 낮추고 간암 위험도 낮추고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진단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전체 간 무게로 볼 때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면 진단될까요?
1: 일반적으로는 간세포 중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지방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복부초음파나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MRI 같은 건 영상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섯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0: 그렇다면 대사 이상과 간암이 무슨 상관일까를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은 간암 하면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아니면 술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 간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간 단계에서는 사실상 간암 위험이 크지는 않은데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간암의 발생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감소하고 있는데 대사 이상 지방간은 늘고 있어서 간암의 원인에서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지방간과 간경변증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간암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간세포가 오랫동안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서 야금야금야금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간섬유화, 간경변증으로 가게 됐고 그 단계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사 이상 지방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섬유화,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로가 흔하기는 한데 지방간에서는 간경변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위험 요인이 많은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추적이 필요합니다.
0: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텐데요. 지방간 역시 갑자기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지방간은 어느 날 짠하고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매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곧 미래의 지방간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

0: 사범의 위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지방간이 갑상샘이나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주 증명된 거는 아닌데 네. 위험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양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혈관성 치매에 관해서는 워낙에 이제 지방간이 배경이 되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것들이 자체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에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1: 네. 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할 때 지방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가 답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금주, 적어도 술을 끊는 수준의 큰 절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1: 네.
0: 술이 원인인 만큼 원인을 제거해주면 간이 회복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오래도록 술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술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0: 술을 4주에서 6주 정도는 아주 금주를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 네.
0: 다만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다거나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하기 전에 네. 충분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사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기 검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확인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사실 증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서요.
1: 네.
0: 검사를 하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혈액검사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널리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간 수치를 봐서 간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다만 지방간이라고 해서 항상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
1: 네.
0: 여기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부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간에 지방이 쌓여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셋째로는 간 섬유와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간 탄성 검사를 해서 또는 MRI 같은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지방이 있느냐 없냐보다는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는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검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1: 네.
0: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0: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우리가 지방간은 이제 나이 들면 생긴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이도 중요할까요?
0: 나이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1: 네.
0: 하지만 젊다고 또 안전한 거는 아니라서 나이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마른 비만도 문제가 되죠?
0: 네. 요새는 마른 지방간 환자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요.
1: 네.
0: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팔다리는 말랐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복부 비만이 없는데 간에만 이렇게 지방이 쌓여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 환자분들에서도 결국은 대사를 조절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1: 네.
0: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약간의 체중 감량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이제 살 빼기에 들어가잖아요. 알코올성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다이어트가 중요할까요?
0: 네, 일단은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굶어서 살을
1: 네.
0: 빼시게 되면 근육까지
1: 네.
0: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체중만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식사와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허리둘레도 보는 것 같은데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0: 이 윗배가 나오는 것에 긴장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이게 그 윗배, 아랫배를 정확히 나누지는 않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보통 내장 비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결국은 이제 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있느냐인데, 네, 내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참 대사 이상 지방간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설마 간암의 위험을 높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간은 사실은 다들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런데 지방간만으로도 간이 점점점 야금야금 상해서 간이 굳고 간경변증도 갈 수 있고 간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네.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 문화도 즐기시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1: 남성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주도 더 많고
0: 네.
1: 비만하신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그리고 실제로도 유병률 자체가 남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는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르신 경우도 많아서 약간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0: 네.
1: 마른 지방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방간이 이제 간암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위험 외에도 다른 질환의 위험은 없을까요?
1: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대표적인 사명의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간암도 증가할 수 있고요. 간 바깥의 다른 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든가 췌장암, 위장관, 비뇨기, 유방암, 폐암 이런 다양한 암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0: 네. 식이요법과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생활습관이 뭘까요?
1: 식이조절과 운동인데요.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75분 정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0: 네.
1: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식사도 어느 정도는 챙겨 드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거나 그런 뭐 탄산음료 같은 정제 과당 이런 거 들어가는 식사들은 권하지 않고
0: 네.
1: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0: 네.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1: 네,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식습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서요.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근육을 지킬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단 음료라든가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야식이나 폭식, 과식 하시는 것 자체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게 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월경 전에 기분이 다운되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보고 아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냥 기분 다운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것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생리통도 있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리 한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다운되면서 한 전날 전전날은 완전 짜증이 극도로 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때문에 우울증 약 같은 걸 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저보다는 약한 편이고 어떤 친구는 나도 그때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영양제 지금은 안 챙겨 먹어요. 지금 그냥 최대한 러닝으로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수면도 잘 해야 되고 잘 먹고 근데 생리전 증후군은 그래도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좀 덜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여성들은 월경 전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1: 네. 월경 전에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0: 네.
1: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이

0: 종류하고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변화를 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경이 시작이 되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떤 생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요, 특히 감정 변화로 고민을 하는데요,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의 하나일까요?
0: 그러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감, 뭐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이제 감정 변화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이제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는 거는 월경 전 증후군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이런 감정 변화는 이제 호르몬 변화 영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 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의 뭐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분을 조절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우울감이라든지 예민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 변화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르몬 생리적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월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이틀 전에는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정도로 어떤 감정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증상이 좀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좀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월경적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하고 명확하게 연관돼서 반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월경 후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 개인차 범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또 월경통으로 허리도 아프고 신체적인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증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월경 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0: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두통, 허리 통증 같은 이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우울감이라든지 짜증,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그다음 피곤함과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마다 느끼는 불편의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경적 증후군이라는 거는 단일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1: 네. 친구들의 경우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우울감, 예민함이 올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0: 그러니까 월경 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정 변화가 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월경 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월경 전 불쾌장애 범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좀 사용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 증상의 강도라든지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과도한 치료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울증일 때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월경 전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 기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짜증과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이 세로토닌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감정 변화를 좀 완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1: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경 전부터 월경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이어지는데요. 월경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용하면서도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월경통으로 인한 진통제 사용은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궁 수축을 좀 줄여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통증을 안하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요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0: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빈속에 드시거나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위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이 진통제라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증상 관리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1: 혹시 영양과 관련해서 영양이 부족할수록 월경통이나 우울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0: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피로감이라든지 감정 변화, 근육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평소에 좀 잘 드시게 되면은 그 증상 완화에도 그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또 월경 기간에 유난히 달고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으시죠. 그래서 월경 전 이 기간 중간에 단게 땡기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는 호르몬 변화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변하게 되면은 식욕이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분이라든지 이제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혈당 변동이 좀 커지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분 변화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0: 사실상 뭐 이런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건 별도 검사 없이도 어떤 증상 패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월경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뭐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같은 또 질환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경 전 증후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또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생활습관에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활 리듬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너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증상을 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안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0: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불편감이 안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팥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찜질도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온찜질하고 같은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뜨겁게 하시면 또 이제 화상이라든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로 이제 미지근하게 하셔가지고 찜질하시게 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2: 저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숙였다가 일어날 때쯤 되게 아파서 한 번에 확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큰 애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척추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척추마취를 하는 산모들이 흔히 애를 낳고 나서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더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제 걸레질을 한다거나 뭐 그러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한 번에 못 일어나는 그 통증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럴 땐 조금 천천히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때는 그게 계속 서 있어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가 허리를 무리를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찌릿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아픈 느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수술 받는 거 아닐까? 아,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자기 위안?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1: 네. 사연 주신 분의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헐적이긴 해도 정기적인 통증이 있다는 건 척추 건강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좀 한 번쯤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신호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재처럼 이제 특정 동작 이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1: 네.
0: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큰 질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1: 네.
0: 증상의 패턴이라든지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한번 점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척추관 협착증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0: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협착증이라는 건 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 그러니까 신경성 파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동작에서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일어날 때 좀 불편한 양상이기 때문에 근육성 허리 통증이라든지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에서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착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증상만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서서히 조금씩 좁아지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1: 네.
0: 이게 노화와 함께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 관절이 좀 변화하면서 이게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1: 네.
0: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걸으실 때 불편이라든지 저림이 나타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노화인가요?
0: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시고 늙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도 납작해지고 인대는 두꺼워지고 관절은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척추관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노화라고 하면 노인을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척추관의 협착이 진행된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럴까요?
0: 이게 노화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고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대체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 구조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1: 네.
0: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가 이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서도 협착의 그런 초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척추 마취를 했는데 그럴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사실 그 척추 마취하고 허리 통증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척추 마취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는 아무래도 체중 변화라든지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자세 변화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척추 마취 때문에 허리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출산 이후에 신체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뭐 증상에 대해서는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또 일어설 때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하세요. 증상이 당황스럽기는 하겠어요.
0: 그렇죠. 이제 허리를 숙였다 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갑작스럽게 펴지지 않고 한 번에 좀 일어서기 어려운 느낌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은 일상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드문 상황은 아니고 허리에 어떤 부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럴 때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근육통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협착증의 증상도 의심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제 보통 걸으실 때 많이 느끼시거든요.
1: 네.
0: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쉬면은 좀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협착증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 동작 이후에 허리 중심으로 묵직하게 아픈 경우는 그러니까 근육성 요통이라든지 디스크가 조금 이제 자극된 그런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증상만으로는 협착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보다는
1: 네.
0: 어떤 우리가 좀 염자라든지 삐끗해가지고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아직 늘 그런 건 아니라서 병원 가는 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증상이 간헐적이라도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1: 네.
0: 한 번은 좀 검사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50대 후반이고 같은 패턴의 통증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 피로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으실 때는 참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평가라든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뭐 간헐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쩌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시적이죠?
0: 그렇죠. 이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는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치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효과는 지금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이거를 드셨음에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통증이 간헐적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1: 네.
0: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지 움직임 패턴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치료 같은 방법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통증이 좀 만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훨씬 더 강한 치료라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악화되고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간헐적일 때부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북이의 비행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는 건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는 걱정과 불안함도 클 텐데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게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이야기에서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20살의 청춘 이야기를 다룬 소설 함윤희 작가의 정전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데뷔 4년 차인 함윤희 작가의 첫 장편 소설로 올해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정전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첫 장편 소설인데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가들에게 문학동네 소설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네, 우선 이 소설상 같은 경우는 1회 당선작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권위를 알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은희경 작가가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바로 이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합니다.
1: 네. 네,
2: 새의 선물은 제가 한국 문학의 고전으로 또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1회에 대단한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상의 권위가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1: 네.
2: 이후에 또 많은 유명 작가들이 이 상을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원수 작가의 캐비닛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조남주 작가의 귀를 기울이면 예, 그리고 뭐 도선우 작가의 스파링 황여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들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또 천명관 작가의 고래 예, 북커상 또 인터내셔널 부분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1: 네.
2: 이런 작품들이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늘 이번 소설상을 누가 받을까? 이건 또 문단에서는 굉장히 또 첨예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함윤희 작가는 이제 데뷔 4년 차인데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라고요?
2: 네. 함윤희 작가가 2022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 네.
2: 소설집으로는 자개장의 용도라고 하는 작품집을 냈습니다. 뭐 문지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또 이상문학 문학상, 우수상, 그리고 젊은 작가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단편으로서 또 이미 좀 두각을 나타내왔고 중요한 건 이렇게 단편으로 등단한 작가들이 장편을 쓸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시험 받기도 하거든요.
1: 네.
2: 물론 단편만 쓰는 작가들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의 경우에는 보통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해서 나중에 장편을 발표하며 자기의 이제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윤희 작가도 첫 번째 그 발걸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딛었다라는 점에서 또 작가 스스로도
1: 네.
2: 뿌듯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이 공장이라는 노동 현장을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동 문제를 다룬 소설인가 했는데 청춘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흐르더니 초능력 이야기까지 아주 다채로운 소설이더라고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뭘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기가 끊어지는 그 정전이 맞습니다.
1: 네. 네.
2: 이 공장이라고 하는 이 노동 문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뭔가 리얼리즘 소설로서
1: 네.
2: 묵직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아니 근데 이 주인공의 친구 은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전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1: 네.
2: 있어요. 이거
1: 네.
2: 초능력이잖아요.
1: 그렇죠.
2: 판타지가 이렇게 섞이지? 라고 하면 예, 좀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이 소설 안에서 기묘한 화학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풍부한 읽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또 많은 심사위원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함윤희 작가의 정전 줄거리 살펴볼게요.
2: 네. 우선 등장인물 이름이 독특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막이에요.
1: 네.
2: 네. 장막할 때 그 막, 네. 1막, 2막 할 때 그 막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인공이 이제 공장에서 막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막내야, 막내야 라고 하는 그 호칭을 그냥 막이라고 호칭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막의 친구 이름이 은단입니다.
1: 네.
2: 네. 이 은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1: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2: 네. 주로 이제 흡연하시는
1: 네.
2: 분들이.
1: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네. 구슬같이 생긴.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은단이어서
1: 네.
2: 아니, 등장인물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구나.
1: 그러게요.
2: 느껴지는데요. 아,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고백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친구인 은단이가 주인공인 막에게 나 사실은 초능력이 있어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1: 네.
2: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전류를 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은단이 하고 싶었던 고백이 이런 초능력에 관한 말이기도 하면서 막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뉘앙스로 전해지는데
1: 네.
2: 막은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무 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1: 네.
2: 이후에 막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휴학을 하고 제약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곳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인 라히루와 가까워지는데요. 이 라히루가 기계 오작동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또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서 소설은 본격적으로 이 노동 현장의 부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1: 네. 일부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노동 현장의 축소판 같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부터 계약직과 정규직 문제, 노조 문제, 산재를 둘러싼 차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죠.
2: 네. 이 작품이 1부, 2부 뭐 이렇게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일터 하나만을 보여주는데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축소판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인 막이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반년짜리 휴학생이자 계약직이 되었다라고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막이 처음부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돈을 벌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 잠시의 순간이 이 주인공을 노동 문제의 한복판으로 네, 들어가게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2: 공장에 들어간 막이 처음 쓰게 되는 게 계약서 그리고 출입증도 받고요. 방진복. 에어 샤워를 해야 되고
1: 네.
2: 그리고 선별 포장 이제 업무에 투입되게 되는데 이렇게 노동 현장의 질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촘촘하게 사람의 몸을 좀 규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마귀 공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요. 또 약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생이 생명이다라고 이 관리자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분명히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약을 만드는 곳인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손목 다치고 기계의 발등이 으스러지고 또 여러 이제 가루약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분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날리는데
1: 네.
2: 그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이러한 이제 역설이 일부에 좀 날카롭게 포착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문제도 드러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직인 주인공 같은 경우에 방진복, 출입용 카드는 받지만 또 정규직 직원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 사원증은 또 받지 못하거든요.
1: 네.
2: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약직과 정규직, 예, 그 말하자면 정규직들이 계약직을 두고 철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 갈등 같은 것도 이 소설 안에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1: 막은 취업비자로 온 라히루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그의 안부가 계속 궁금한데요. 이 라히루에게 사고가 생기게 되죠?
2: 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게 바로 스리랑카 출신인 라히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 작품에서는 제시가 됩니다. 기계를 참 잘 다루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막과 라이루가 이제 친해지게 되는데 사실 막은 라이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일부러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라고
1: 네.
2: 이제 하던 차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이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1: 네.
2: 예, 마음을 참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라이루가 주말 새벽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기계 장치의 문제로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1: 네.
2: 예, 그리고 이후에 이 라이루가 어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그것도 보여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막이 뭔가 이건 옳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 네. 불편한 진실이 막의 경우는 학교로 돌아가면 되지만 취업비자로 온 라이로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하면 결국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루의 그런 공장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막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수지 언니가 노조 가입을 권해요.
1: 네.
2: 그래서 주인공이 그러면 나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조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라이루의 그 사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건데 또 막이 이렇게 노조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이 공장에서

0: 나가게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인 거예요. 애초에 6달 계약직이었으니까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약속한 기간이 끝났을 뿐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것이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종료된 사람들이 모두 전부 노동조합원이었다. 이걸 또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 이거 회사 쪽에서 그냥 밀어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막과 다른 노조원들이 또 그런 복직 투쟁을 벌이는 장면도 이 소설에서 상당 부분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1: 네, 막의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해고 직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 학교로 돌아갈 것인가 말고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죠.
0: 네, 저는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네. 주인공은 완전한 노동자도 아니고요. 완전한 대학생도 아닙니다.
1: 맞아요. 네,
0: 거기에 걸쳐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의 감정을 보여주는데 이제 특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과거의 노동소설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막은 또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가령 이런 그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약속해라 라면서 그걸 이렇게 투쟁 구호로 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이 나중에는 근데 이 구호 너무 말하자면 너무 낡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이 20대 청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1: 네. 네,
0: 젊은 노조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네.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주 뜨거운 그런 그 도로 위에서 이렇게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막은 계속 의식합니다.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저 근데 사실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언제든 자기는 대학생의 세계로 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또 그게 자기도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 소설 안에서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책의 2부는 어릴 때 친구 은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은단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한 가지 있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1: 네.
0: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2부의 제목이 은단인데요.
1: 네.
0: 2부가 처음부터 은단의 과거만을 다루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이 계약 종료를 당하게 되고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당하고
1: 네.
0: 그런 구제신청차 여러 가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막이 라이루가 이제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은단을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은단의 능력이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공장을 멈추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공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물론 뭐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영원히 멈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런 공장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메커니즘을 내가 끊어냄으로써 뭔가 내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1: 네.
0: 은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1: 네. 사실 공장을 정정시키는 건 범죄 행위인데
0: 네.
1: 독자 입장에서는 막이 붙잡히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게 돼요.
0: 그렇죠. 이게 뭐 공장이 이제 멈췄을 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1: 네.
0: 이건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장이 굉장히 밉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소설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1: 네. 네,
0: 공장이 굉장히 비워 은단아. 그래서 은단이가 또 막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말 없이 그래 네가 그러겠다면 나는 기꺼이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 진행하듯이 네. 탐크루즈가 네. 어디 침입하듯이 공장 도면부터 구해서 감시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결국 그 전기실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독자가 이제 공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느껴지

0: 이 때문에 이 맛과 은단의 행동을 약간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걸 알지만 응원하게 되는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1: 아, 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은단이 막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0: 아, 은단이 그냥 착해서만은 아니고요. 이 자기가 막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은단이 막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범죄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래 막에게 드디어 뭔가 먼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스스로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이 좀 도와줄래? 라고 은단에게 물었는데 은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런 걸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말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 든든하네요.
0: 네. 근데 보고 있노라면 근데 네. 막이 조금 네.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네.
0: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아까 막은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은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정말 은단 입장에서는 이거 걸리면
1: 그렇죠. 네, 범죄인데. 이거,
0: 그렇죠. 경찰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은단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불편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예.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그 막의 어떤 복잡한 마음이 또 소설 후반부에 가면
1: 네.
0: 은단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또 소설이 한층 더 성장 소설처럼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소설이 장편 소설로서의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불완전한 주인공을 택해서 그 불완전한 주인공이 여러 사건들을 마주해 나가며 자기 마음의 여러 못난 부분들
1: 네.
0: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한층 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장편 소설로서의 가치 그리고 단편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 나름대로의 응답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을 만한
1: 네.
0: 영향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함윤희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멈춰야 할 것은 전기가 아니라 사람을 쓰고 버리는 세계의 회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 세계를
1: 네.
0: 문학이 잠깐 멈춰 세우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의 멈춤이라고 하는 게 무슨 통쾌한 복수처럼 네. 그려지지 않습니다. 질문의 시작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고통을 시스템의 요란한 소음 가운데 묻어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았는지 그리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묻게 하게 되는데요. 작가가 수상소감에서 이 이야기 그리고 인물들과 자주 만났고 많이 친해졌다. 친구가 되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누군가가 자랑스러워지면 바깥에 말하고 싶어진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정전이란 작품은 그냥 노동자로서의 피해만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얼굴과 이름 네, 이런 것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함윤희 작가의 정전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재즈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일품인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오케스트라 편곡자 호지 칼란드렐리를 추모하면서 그의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호지 칼란드렐리는 어떤 음악가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예, 아마 좀 그 이름이 좀 낯설다 싶으실 겁니다.
1: 네.
2: 호지 칼란드렐리.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음악에서 막 가장 무대 전면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1: 네.
2: 특히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 안에서 가수나 독주자들의 연주를 뒤편에서 오케스트라로 잘 협조해 주었던 아주 뛰어난 편곡자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좀 이름이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항상 많은 뮤지션들로부터 많은 그 도움의 요청이 있음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많은 뮤지션들이 존경했던 그런 편곡자였죠. 지난 5월 4일 날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1: 네.
2: 이 호지 칼란드렐리는 말씀드린 대로 재즈, 팝, 또 크로스오버 음악, 뭐 다양한 음악계에서 활동했던 오케스트라 편곡자였고요. 특히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뿐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아르헨티나에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1: 네.
2: 2020년대까지 수백 장의 음반을 이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아서 이렇게 그 훌륭한 연주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주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1: 네.
2: 편곡자로서 그래미상 후보에 28회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요.
1: 네.
2: 그 가운데서 6번 수상을 기록한
1: 와.
2: 오케스트라 편곡의 명인이자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28회면 거의 활동하는 동안 내내 올랐던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1: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네요.
2: 그렇습니다. 뭐 그 함께 작업했던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 뭐 대단한데요. 팝 음악 분야에서는 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셀린 디옹, 엘튼 존, 레이디 가가, 존 레전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호세 칼란드렐리의 편곡에 도움을 받았고
1: 그렇군요.
2: 또 클래식 연주자 가운데서는 첼리스트 요요마가
1: 네.
2: 이 탱고 프로젝트 음반을 만들었을 때 또 뒤 부분의 이 오케스트라 파트를 이 호지 칼란드렐리가 역시 맡았습니다.
1: 네.
2: 재즈계에도 참 많은데요. 뭐 퀸시 존스, 또 트럼펫 연주자 아르투르 산도발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 에디 다니엘스 또 그 너무나 유명한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도
1: 네.
2: 모두 다 이 호지 칼란드렐리의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연주하거나 노래했던 그런 재즈계의 명인들이었습니다.
1: 네, 어떤 음악 먼저 들어볼까요?
2: 그래서 뭐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관도 관도 관도인데요. 뭐 잘 알려진 이 캐나다의 또 유명한 가수인 넬리 후르타도가 함께 노래를 불러줬고 오늘은 좀 뭐 노래도 좋지만 뒷부분에 깔려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에도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이 호지 칼란드렐리의 이 훌륭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0: 음악에서 오케스트라 편곡자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1: 예, 뭐 말 그대로 여러 악기들이죠. 현악기군부터 시작해서 관악기까지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관현악적인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이제 이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맡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곡은 곡과 멜로디와 이 코드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작곡가가 이 만들어 놓습니다만 이제 그걸 완성해 나갈 때 이 쓰이는 뭐 여러 기타라든지 베이스 드럼 이런 연주하는 것들은 보통 여기 세션맨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곡을 만든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연주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바로 이제 연주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뒤에 오케스트라 인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한꺼번에 함께 들려주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가 없죠. 이때는 이제 편곡자가 다 악보를 만들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딱 그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음악의 주인공인 작곡가나 또는 그 프론트맨 가수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를 편곡자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음악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때 이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음악의 중심에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팝 음악이나 뭐 또는 뭐 재즈에서 독주자들이 있을 때 뒤에 이 오케스트라 파트는 주연이기보다는 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지금 이 마이클 부블레 음악 들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오케스트라 파트가 너무 튀어나와서 이 주연의 목소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하게 뒤에서 깔리면서 동시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음악의 완전히 빛깔을 네.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을 이제 이 호지 칼란데렐리가 아주 누구보다도 잘 해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음악계에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솜씨를 바라고 늘 함께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가 어떤 곡을 좋아하면 사실은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깔려있는 음악들이 사람을 굉장히 호감으로 만들고
1: 맞습니다.
0: 빨려들게 만드는
1: 우리가
0: 것 같아요.
1: 우리가 이제 그걸 명백하게 인식 못하지만 뒤에 받쳐져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때문에 사실 그 곡을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늘 나 그 영화 너무 좋아. 아 거기서 정말 주연이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주연의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뭐 여러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0: 맞아요.
1: 함께 앙상블을 만들었던 조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0: 네.
1: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 주연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다 이 협업 속에서 모든 완성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자의 역할도 음악 안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재즈 가수 다이안 슈어의 작업에도 함께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베리 매닐로우가 쓴 곡인데 베리 매닐로우는 너무나 유명한
0: 네.
1: 또 팝 가수죠. 뭐 Can't Smile Without You라는 곡도 만들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He Loved Me라는 곡인데요. 다이안 슈어의 음성이고 또 멋진 그 호지 칼란드렐리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0: 호지 칼란드렐리, 아까 아르헨티나 분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어떤 삶을 살았나요?
1: 예, 이분은 이제 1939년 12월 31일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그 재능을 부모님이 이제 발견을 하고
0: 네.
1: 야, 이러지 말고 유럽 가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이 아주 그 훌륭한 부모님들이 일찍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0대 때부터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1968년도에 LA에 와서 그 LA에 또 아주 그 뛰어난 재즈 오케스트레이션 또 그 전문가이자 또 영화 음악도 많이 만들었던 클레어 피쉬의 이제 부지휘자 겸 그 조수로서 잠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1970년대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음악계에서 본격적으로 편곡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0: 네.
1: 1980년대에 다시 미국 무대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명한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 에디 대니얼스의 음악에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음으로써 그의 그래미상 후보에 이제 오르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 더욱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983년도에 아마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감독을 맡았던 컬러 퍼플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0: 네.
1: 이 음악은 이제 바로 퀸시 존스가 담당했었죠. 이때 이제 퀸시 존스가 아, 여기 오케스트라 파트는 바로 이 호지 칼란드렐리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호지 칼란드렐리가 이 영화 음악의 오케스트라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또 하나의 계기가 등장하는데요.
0: 네.
1: 바로 토니 베넷입니다. 이 토니 베넷이 우리에겐 정말 이제 전설과도 같은 그런 정말 90대까지도 활동했던
0: 네.
1: 그 명 보컬리스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바로 락 음악이 너무 인기가 거세지면서 이런 스탠다드 팝이나 재즈를 부르는 가수들이 갑자기 이제 자신의 활동 기반이 확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0: 네.
1: 이때 이제 그 이전까지 50년대부터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속 음반을 녹음하다가 이 토니 베넷이 1972년도에 컬럼비아 레코드와 이제 결국 결별하고서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아무 음반사와도 계약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러다가 87년도에 드디어 이제 음악계 분위기가 바뀌면서
0: 네.
1: 토니 베넷이 이제 컬럼비아 레코드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0: 네.
1: 이때 그 복귀작 앨범이 The Art of Excellence라는 앨범이었는데 이때 여기에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호지 칼란드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니 베넷의 노래 뒤에 오케스트라 파트를 만들어주면서 더욱더 이제 음악계에서 그 이름이 높아졌고요.
0: 네.
1: 이 토니 베넷이 인생 마지막에 90대까지 활동할 때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은 다 호지 칼란드렐리가 맡아서 해줬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래미상도 이제 여러 개 타게 되고요.
0: 그랬군요.
1: 최고의 이제 또 팝스타들하고도 또 함께 활동했고 어떻게 보면 그 이 오케스트라 음악에 이 팝 음악 또는 크로스오버 재즈 오케스트라 음악에 아주 많은 공을 세웠던 호지 칼란드렐리였습니다.
0: 네. 어떤 곡들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토니 베넷의 그 87년 앨범이죠. 본인에게도 아주 기념비적인 앨범인데 The Art of Excellence요. 이 앨범에 두 곡을 또 이 호지 칼란드렐리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앨범에서 짧은 곡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0: 네.
1: 토니 베넷의 노래고요. I Got Lost in Her Arms 그리고 The Day You Leave Me 이렇게 두 곡 토니 베넷의 노래 그리고 호지 칼란드렐리의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통해서 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이 두 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Don't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마음, 바람이 나에게. 김정윤. 바람이 내 마음을 가져갔다. 바람이 네 마음을 가져왔다. 바람 부는 날 넋을 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정윤 시인의 마음, 바람이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맞춰서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죠. 바로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시연회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과 주요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6

6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립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IT기기, 생활용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기기지만 나에게도 유용한지 모르겠다 할 때 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행사 당일에 길 안내가 필요한 분은요, 전화 02-812-253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한가종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 작품이 아니라 건물의 계단이나 화장실 등의 접근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근영 씨와 일상 속 공간과 환경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 말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전시, 공연, 음악 등의 예술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일상 속의 공간, 그리고 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문화 공간을 이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상 속 환경의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편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0: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1: 네, 사실 뭐 음성해설이 있는 공연 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상 속 환경 에서 장벽을 마주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거나
0: 그렇죠.
1: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0: 아.
1: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동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은 공간의 안과 밖을 나누고 우리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주는 통로.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0: 어머, 근데 표현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1: 멋있어요?
0: 안과 밖을 이어준다.
1: 아, 제가 좀 써봤어요.
0: 아, 좋습니다.
1: 네. 예.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 마주하는 게 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문화 공간을 갈 때도 우린 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익숙한 문이 어느 순간부터 꽤 난감한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문이?
1: 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들으면 문이 난감한 순간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비장애인일 땐 저도 그냥 문은 보고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꼭 시각적인 감각이 아닌 촉각이나 촉각적인 감각으로 문의 위치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0: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회전문이 떠올랐거든요.
1: 아,
0: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이따 해주세요.
1: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된 뒤로는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문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1: 네.
0: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짚어주세요.
1: 네. 먼저 그럼 여닫이 문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0: 네네네.
1: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엔 투명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이 시각장애인에게 좀 힘들어요. 이 문이 통로 쪽이나 이제 바깥쪽으로 열려 있을 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나 얼굴을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0: 유리로 된 여닫이.
1: 네. 저도 한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여닫이 문이 열려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어요.
0: 아이고,
1: 근데 모서리에 부딪히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0: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1: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닫이 문을 열어둘 때는 좀 벽 쪽으로 붙여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부딪혔던 그 박물관의 여닫이 문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다 열어도 벽 쪽으로 붙이지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박물관의 시설 접근성 워크숍,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접근성들이 개선되면 좋은지 이야기하러 갔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달라고.
0: 차라리. 아, 제발.
1: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어떻게 보면 여닫이 문은 사실 그냥 열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1: 네.
0: 네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예, 그럼 아니면 닫든가.
1: 그렇죠. 닫아놓거나 열어둘 때는 좀, 어느 쪽으로 좀 고정되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열어두는 게 좋겠죠.
0: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이 보통 여닫이 문인데.
1: 맞아요.
0: 비슷한 문제가 있겠네요.
1: 이 화장실 칸 문이.
0: 네.
1: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열리거나 열려 있는 문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이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1: 그거 정말 아프죠.
0: 그리고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네.
1: 예전에 한 극장에 갔는데 그 극장 화장실의 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박았거든요.
0: 아이고. 예.
1: 근데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갔을 때 안쪽으로 열리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0: 다행이네요.
1: 감동받았습니다.
0: 예. 네. 그럼 미다지문은 어때요?
1: 미다지문은 네. 비교적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 미다지문이 좀 빠르게 닫히는 경우에는 좀 손이나 이런 게 끼일 수가 있어요.
0: 좀 무섭네요. 예.
1: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공연장, 뭐 전시장에 미다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한 소극 장에 미닫이문이 있긴 했지만 관객이 그걸 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 미닫이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우리가 문화센터에 있긴 하지만 제가 병원 접근성도 한번 허락해 주시면 얘기하고 싶은 게 병원의 접근성이 진짜 안 좋거든요.
0: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1: 네, 안 좋아요. 근데 거기 미닫이문이 하나 있는데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열면 마치 용수철처럼 드르륵 닫히더라고요. 신기한 미닫이 이었는데 왜 그렇게 설치됐는지 이렇게 살짝 여쭤보니까 이게 냉난방 유지 때문에 열어놓으면 안 돼서 그런 문을 설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이어서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1: 네. 그래서 네. 문화 공간에 장애인 관객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닫이 문을 혹시나 고민하신다면 이 열림과 닫힘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놓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네. 자동문은 괜찮죠?
1: 자동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편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 버튼식 자동문에 그 버튼 찾는 게 사실 일이에요.
0: 예.
1: 네, 위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건물 구조마다 다 달라서 통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도서관에도 제가 시설 접근성 워크숍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뭐 공연이나 전시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갔는데 또 그 도서관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이라서 그 자동문 버튼을 상당히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시각장애인이 저는 한참 이제 더듬게 되는 거죠.
0: 그리고 아래 생각보다 아래 있으면 굉장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1: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아예 상상을 못 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버튼이 없는 자동문이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0: 그냥 이렇게 센서로 인식돼서 열리는.
1: 네. 그리고 그 센서 인식 범위도 조금 가능한 한 넓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만 가도 이제 문 열리는 소리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0: 그 요즘 자동문 어떤 거는 문이 열립니다 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1: 그건 너무 좋죠.
0: 그것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뭔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1: 맞습니다.
0: 그래야 좀. 참.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건 초반에 얘기했던 회전문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전문은 저한테 문이라기보다 이제 장벽에 가까운데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도전하다가 흰 지팡이가 끼어서 정말 큰일 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그 회전문 옆에 여닫이문을 이용해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또 이 여닫이문을 냉난방 유지 때문에 잠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한 미술관 가는 길에도 이런 출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 갈 때마다 그 회전문 앞에 잠시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실 때 도움을 청해서 네,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이 누군가에게는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문이 아니라 장벽일 수 있다는 거.
1: 네.
0: 네. 자, 문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요.
1: 네.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데요. 큰 건물이나 상점이 많은 곳에서는 그 문 위치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헤매기도 해요. 예전에 그 지하에 있는 소극장에 갔는데
0: 지하에 있는?
1: 네. 이제 소극장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다른 상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소극장 출입구 앞에 그 상점들 광고 배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출입구를 찾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0: 이게 문인가? 이게 문인가?
1: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KBS 본관 2층 외부 출입문도 네. 저한테는 좀 위치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건물 폭이 크기도 하고 또 벽과 문의 어떤 구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문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꼭 필요합니다.
0: 그리고 계단도 많아서 사실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KBS 본관 2층까지 오는 게.
1: 그러니까요.
0: 아, 그러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시각장애인이 문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간단한 음성 안내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 주출입구에 가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띵동 하는 알림음이 들리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 위치에 작은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들이 어떤 분들은 또 뭐 소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시력자를 위해서 좀 굵은 글자 또는 검은 바탕에 밝은 글자로 출입구를 표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 같은 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공간들은 이런 표시들을 눈에 안 띄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 방식이 좀 디자인적으로 세련될지 모르겠으나 좀 시각적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자 블럭 도움이 되죠. 근데 점자 블럭 설치하기 힘든 뭐 극장이나 전시장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럴 때는 최소한 그 바닥색과 다른 색깔과 약간 두꺼운 재질의 발매트 뭐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구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문을 모두 바꿀 수 어렵죠.
1: 맞습니다.
0: 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문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1: 네.
0: 뭐가 있을까요? 예. 네.
1: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닫이 문 혹시 열어 두실 때는 방향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닫이 문 들어가실 때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잠깐 문 잡아 주시는 거.
0: 그렇죠. 아, 우리나라 그게 되게 부족해요.
1: 네. 네. 이때 문 열려 있어요. 제가 문 잡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주시면 또 상황을 몰라서 당황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연극 보러 가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입장하기 전에 로비에 사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문을 지나가는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대화는 좀 옆으로 이동해서 해주시는 센스 네, 좀 네.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에서 또 문화 공간에서 문이 누구에게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문이요. 그렇죠?
1: 네.
0: 네, 작은 배려와 안내가 더해진다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멜로망스 가 불러요. 해피송.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사는 정을미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 시각장애인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정해놓은 여행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기분, 느낌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뭐 벽도 많이 만져보고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나 들려오는 음악소리, 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나름 그리면서 걸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된다면 혼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조금 언어가 되고 핸드폰 사용이 좀 원활하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말리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그것도 중도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가서 말지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영상을 혼자 찍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보행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대 시각장애 돼서 걷기 어렵고 지팡이 짓기 어려우신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너무나 잘해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보행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주고 계시긴 해요. 다른 분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나름 뭔가 카테고리를 좀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1: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정을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 지인과 함께 체코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러고 나니 용기가 생겨서 혼자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중도에 실명한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본인이 흰지팡이 보행하는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셨네요. 야, 체코 여행을? 와, 일단 부럽습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근데요, 정을미 씨가 비장애인과 간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인과 다녀오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난가족 청취자들도 해보고 싶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다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짧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경력이 쌓이면 네. 일이 좀 쉬워지기도 하나요? 근데 갑자기. 네, 화면 해설은 늘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네. 이제 늘 조금 이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 드라마 뭐 작품마다 이제 백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약에 은혜하는 도정님 같은 경우도 이게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열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은조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이해하기가 쉬우실까 이제 항상.
0: 약간 래퍼처럼. 열이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다.
1: 그죠. 뭐 그런 되나? 식으로 뭔가 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아. 이제 좀 뭔가 군더더기 항상 많이 붙게 돼요. 해석이. 저도 이제 이렇게 영혼이 바뀐 드라마를 몇 편 해봤는데 쓸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끝낸 작품에 이제 그 호텔리어들 얘기였는데 남녀 주인공이 다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회사는 뭐 이렇게 권성화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뭐 권대리, 권과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에 박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박한길 대리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 플레임을 다 불러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박대리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치고 빠지는 해설이었는데 이 항상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염려되는 게 이 사람이 직급이 바뀌거나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러면은 이 박대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0: 부 박대리래요.
1: 그래서 이제 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약간 틈이 있어서 네네. 이제 박대리가 승진을 해서 과장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이제 뭔가
0: 그다음부터는
1: 예, 박과장이라고 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명과 명칭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또 이런 네. 설명을 들으면 이게 좀 다르게 들리는 거 아시죠?
1: 네.
0: 화면에서
1: 고민을 자. 많이 하고 쓰고 있다.
0: 예.
1: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0: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자, 지난 시간에 은조가 네. 왕 이규를 향해 날린 화살을 여리가 가슴으로 받아낸 장면까지 네. 만나봤어요.
1: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은조가 아버지가 그 왕의 화살을 맞고 숨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왕실에서 나온 화살이라는 걸 알고서는 왕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가 행렬을 향해서 화살을 날린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여리 말을 타고 달려와서 온몸으로 막아낸 건데요.
0: 진짜 슬픈 장면입니다.
1: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요. 그 아버지 민직이 아들 대의를 데리고 이제 지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주막에 들렀는데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왕의 사냥터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다 쫓겨나고
0: 그냥 일반 백성들이
1: 네네. 그냥 거기를 다 쫓아내고 그곳을 사냥터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채 연글지도 않은 그런 농작물들도 이제 그 어가 행렬에게 다 짓밟혀서 못 먹게 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민직이 이제 사냥터로 왕 이규를 찾아가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어가 행렬을 막아선 민직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춘다.
3: 이 나라 하나뿐인 충신이 당도했도다.
2: 이규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자 민직의 시선이 전리품처럼 내걸린 피 묻은 화살들로 향한다. 이규는 빨간 깃이 달린 화살과 활을 겹쳐 잡고 있다. 잠시 후 민직은 빨간 깃 화살이 등에 박힌 채 대일에게 엎혀 있다. 민직의 시신에서 뽑은 화살이 이부자리에 누운 은조 옆에 놓여있다. 눈을 뜬 은조가 파리한 얼굴로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난다. 행랑방 밖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4: 홍민직 대감께서는 왜 저런 모습에 오신 건가요?
5: 전하께 직언을 드렸다가 사년 당했다 들었소.
2: 은조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며 차가운 분노가 인다. 그녀의 손이 화살에 묻은 민직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다. 힘없이 떨궈지던 민직의 손이 떠오르자 은조가 괴로움에 얼굴을 감싼다. 그러다 울분에 차서 피 묻은 화살을 꽉 움켜쥔다. 제이가 민직 내 대문 밖으로 나온다. 제이는 기다리고 있는 열을 보고 흠칫했다가 무심하게 다가온다.

0: 아직은 담담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1: 열이 대문 쪽을 보며 한숨을 쉰다.
0: 다신 오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 가시죠. 홍은조 돌아오기 전에.
2: 집에 없어?
0: 장례 준비로 저자에 나갔습니다.
2: 내가 여기 두 시즌 넘게 있었는데.
1: 열과 제이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친다.
2: 설마.
1: 잠시 후.
3: 찾았어?
0: 아니요. 방에 있던 전화의 화살이 사라졌습니다.
2: 만약 그리 된다면 홍은주는 물론 이 가문 모두 능지처참이야.
0: 지금 무슨 말씀을?
2: 그것만은 막아야 돼.
1: 열이 말을 타고 달린다.
2: 그것만은.
1: 은조가 절벽 끝에서 어가 행렬을 향해 팔시위를 당기고 있다. 은조의 손을 떠난 화살이 어가를 막아선 열의 왼 가슴에 박힌다. 놀란 임사영이 돌아보고 금녹의 눈도 휘둥그레진다.
4: 전하와 태군망을 후위하라!
1: 병사들이 어가를 에워싸고 열은 말등에 앉은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은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거는데 제이가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끌어당긴다. 임사영이 화살이 날아온 절벽을 뒤늦게 올려다본다.
4: 암살자를 추격하라!
1: 절벽 근처.
0: 죽고 싶어?
1: 제이가 돌아가려는 은조를 잡아챈다.
0: 죽으려거든 너만 죽어. 발각되면 네 어미와 대혜리는 개죽음이고 네 아버지는 죽은 중 신마저 찢길 거야. 정신 차리라고 홍은조!
1: 제이가 발버둥 치는 은조의 뺨을 때린다.
0: 그것만은 막아보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5: 아이고, 열과 제이가 이제 미리 알고 은조를 구하려고 한
6: 네,
5: 거네요.
6: 그런 예. 거죠. 열은 은조가 이규에게 날린 화살을 온몸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제이는 은조를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언덕 위로 달려간 겁니다.
5: 아니, 우리 열이는 괜찮나요?
6: 예, 이 다행히 무사한데요. 이제 그 구질막이 아이가 전에 열과 은조에게 그 나무 목걸이를 줬어요. 그 한자 목숨 명자가 새겨진 그런 세상에. 목걸이였는데 네. 그걸 걸고 있었는데 화살이 거기
5: 맞았어요.
6: 예, 박힌 거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5: 좋은 일을
6: 어쨌든
5: 해야 된다.
6: 네, 충격이 네. 심했으니까 그 닷새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자마자 은조 걱정부터 하는 어머머. 거죠. 괜찮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침전으로 이규를 찾아가 보는데요. 이규는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음흠. 그 향 연기를 항상 맡고 있으니까 예, 그 연기 때문이었죠.
5: 근데 열의 형이 죽인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도.
5: 어떻게 봐요? 이제
6: 원수가 된 거잖아요.
5: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그건데 로미오와 줄리엣
6: 그렇죠.
5: 된 건데.
6: 네. 그래서 은조는 이제 그 아버지 민직이 그 이제 결혼을 했었기 하기 전에 네, 그 고운 연분홍 치마하고 또 그 연보랏빛 저고리를 줬던 선물로 줬는데 그걸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의 묘를 찾아갑니다.
5: 세상에.
6: 제수 과일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는데 가다가 뭔가를 보고 놀라서 그걸 떨어뜨려요. 왜냐면
5: 귀신?
6: 그 묘 앞에
5: 아니에요?
6: 흰 상복을 입은 그 열이 먼저 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열이 보고서 와서 그 과일을 다 주워서 이렇게 싸주고 근데 은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런 은조한테 내가 용서도 명복도 빌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저 그냥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조는 근데 그런 열을 끝내 쳐다보질 않습니다.
5: 그러니까 그게 네. 한 번에 풀리기는 어렵겠죠.
6: 그렇죠.
5: 네.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1: 멀찍이 바다가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민직의 묘가 있다.
7: 내일도 문안 드리러 오겠습니다.
1: 열이 먼 발치에서 은조를 지켜보고 서 있다. 열은 은조와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온다. 은조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나무 숲을 저벅저벅 걷다가 결국 걸음을 멈춘다.
7: 가라는 말 못 들었어요?
2: 부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7: 필요 없어요.
2: 너 지금 그런 얼굴로 가다가.
7: 상관 마요.
1: 은조가 휙 돌아섰다가 수척하고 음울한 열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북받친다.
7: 왜 그런 얼굴인데요? 대군이 그랬어요?
2: 비난이라도 해줄래? 미움, 증오, 더한 것이면 좋고.
1: 은조가 감정을 억누른다.
7: 우리 어머니랑 도련님은요, 제 서방, 제 아비를 죽인 원수를 원망하지도 못해요. 나라님을 미워하는 건 대역죄라서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해요. 그마저도 나라님이 들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아파요.
1: 은조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2: 혹시 내가 뭐라도...
7: 아니요, 이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1: 열이 먹먹한 얼굴로 한 발 가까이 가는데 제이가 가로막듯 은조 앞에 선다.
0: 너 지금 대군마마 보기 힘든 거지? 그럼 내가 회방꾼 해줄게. 이번에도 제대로.
1: 은조가 제이에게서 시선을 옮겨 물기 어린 열의 눈을 본다.
0: 가.
1: 제이가 열을 노려보며 은조에게 말하자 은조가 무겁게 돌아선다. 열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0: 홍은조 뒤를 밟았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2: 잘했네.
0: 그러니 불필요한 진심 꺼두시죠.
1: 열이 쓴웃음을 짓자 가슴팍에 화살까지 맞았던 그의 마음을 알게 제이의 눈빛도 함께 쓸쓸해진다.
2: 난 괜찮아. 아직 숨 잘 붙어있고 심장은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잤고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힘들 것 같지만.
0: 안 물어봤습니다.
2: 그러니까 전혀 안 궁금해하길래.
1: 제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측은하게 보고 있다.
5: 그러니까 열도 제이도 은조를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6: 그런 거죠. 네. 서로 라이벌이긴 해도 또 이런 순간에 서로가 측은한 거죠.
5: 네.
6: 함께 은조를 구한 이후에 살짝 조금 친우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친해지기도 조금 했습니다.
5: 네. 네. 근데 은조는 네. 자기 대신 열이 화살 맞은 거 아직 모르는 거죠.
6: 네. 아직 알지 못해요. 얼마 뒤에 의금부에서 이제 그 열의 가슴에 박혔던 화살이 이규의 그 왕의 것임을 알게 되자 이제 제1 용의자로 떠오른 게 민직의 식솔들이었어요. 민직이 화살을 맞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가택 수색까지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열은 이규의 화살을 이제 몰래 빼돌리는 한편 동시에 제이를 은조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은조가 그 제이가 이제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발 거짓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이 화살을 개천에 버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대추가 그 열이 빼내온 화살을 제이에게 건네주고
5: 네.
6: 그 제이는 그 화살을 이제 의금부 지사에게 건네면서 그 개천에서 주었다고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군사들이 곧 철수를 하게 되죠.
5: 이번에도 이제 열과 제이가 은조를 살렸네요.
6: 네, 같이 공조해서 예. 이제 은조를 살렸는데요. 은조는 제이에게 그날 자기가 쏜 화살을 맞았던 분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하냐면 열이 했던 말인데 숨 잘 붙어 있고 심장도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잤다.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 네네.
6: 그러면서 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라고 그 왕실에 화살을 몰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은조가 그게 열이라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은조가 막 열에게 가려던 순간 열이 은조를 찾아오게 됩니다.
5: 그렇군요.
6: 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1: 은조가 평상에 나란히 앉은 열을 봤다가 그의 왼가슴으로 시선을 돌린다.
2: 멀쩡해. 그 어휘말이 타고난 무쇠심장이라던데?
1: 열이 가슴팍을 툭툭 치자 은조는 울음이 차올라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가만히 지켜보던 열이 은조의 손을 잡아 제 심장 부근에 댄다.
2: 봐. 뛴다고.
1: 은조는 가만가만 손가락을 움직여 열의 박동을 느껴보는데 이내 눈가가 축

0: 아팠을까?
1: 저녁 화살이 여기 꽂혀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2: 은조가 눈물이 그렁해서 쳐다보자 열이 괜찮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은조는 그 모습에 더 감정이 북받쳐서 고개를 푹 떨군다.
0: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 열도 뭉클한 표정으로 왼가슴에 얹힌 은조의 손을 꼭 감싸진다. 눈물 범벅이 된 은조를 보며 열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0: 호수 정원. 대추가 생각에 잠긴 열에게 다가온다.
1: 예사 밤새우시게요?
2: 저 눈물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0: 다른 날 낮, 평복 차림의 은조가 민지개 묘소에 문안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뭔가를 보고 흠칫한다. 열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바닥에 착지한다.
3: 뭐 해요?
1: 회복 운동?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산뜻하게 떠난다. 다른 날, 은조가 해민서에서 퇴청하는 길에 뭔가를 보고 우뚝 멈춰선다. 열이 굵직한 나무에 손을 대고 선체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싱긋 웃는다.
1: 또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가볍게 돌아선다. 또 다른 날, 구질막에 들어선 은조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열이 목검을 들고 금돌과 칼 싸움을 하고 있다.
1: 일찍 끝났네. 마침 한수 배우고 싶다길래.
4: 나 이제 괜찮다.
5: 네.
4: 나 이제 돌아왔다. 네네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5: 네, 은조가 걱정하니까 그쵸, 이제 그쵸. 그 마음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은조는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빤한 거짓말이라도 깜빡 속으라고. 그날 네가 누굴 쐈는지 다 잊고 그날 만약에 그날을 다 잊을 수는 없겠어도 적어도 내가 괜찮다는 것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은조가 그러겠다고 약조를 하면 내가 이 빤한 거짓말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조가 이제 막 눈물을 참으면서 잊어보겠다고 해요. 그런 뒤에 은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은조에게 그 화살 그런 궁수를 가르치면서 검과 활의 존재는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고 왕을 해하려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용서를 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을

0: 민직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사영을 만나요. 왜냐하면은 네. 뭔가 의아했거든요. 왕 이규는 수많은 사람을 사살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스승이자 벗이었던 민직은 살려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죽였다는 게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네네. 거예요. 사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어떠하다냐?
3: 기운을 차렸다가도 식후면 다시 약지에 취해 잠들기를 반복하오.
4: 임사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2: 사냥터에서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4: 과거 사냥터.
5: 전하의 백성들이옵니다. 처연이 여기 서서.
4: 어좌에 앉은 이규가 향로에서 나온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나직이 신음을 뱉는다.
6: 너는 나의 흥을 깨지 마라.
4: 이규가 어좌를 내리치며 일어난다.
6: 민직은 도성으로 돌아가 나를 기다리라.
4: 그리고 활을 치켜든다.
7: 사냥을 할지어다!
4: 병사들이 꽹과리를 치며 산짐승을 한쪽으로 몬다. 붉은색 푸른색 의장기가 어지럽게 펄럭대는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던 이규가 깊은 숲속에 혼자 내린다.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 나무 사이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린다. 서늘함을 감지한 이규가 자세를 낮추며 뒤를 돌아본다.

0: 커다란 호랑이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1: 어미로다.
0: 이규가 빨간 깃이 달린 화살을 쏜다.
2: 사냥한 어물 끌고 오라!
0: 병사들이 달려가고 이규는 득이양양 기다리는데 지켜보던 금록과 임사영이 순간 경악한다. 병사들 손에 끌려온 사냥감은 다름 아닌 민직이다. 이규의 눈이 충격으로 멍해진다. 외딴 숲속.
3: 약재의 부작용이 환청과 환각이란 말이오? 그 증세를 내게 말도 없이! 내일은 암여우로 내가 사냥당하겠수다.
4: 전과 죽음으론 과분할 테다.
0: 임사영이 멀리 떨어진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5: 시신을 해주의 아들에게 인도하고 말 한 필도 내주어라.
3: 그새 내 분수를 깜빡했수다.
0: 금록이 악에 바쳐 노려본다. 현재 침전 앞.
6: 주상이 저대로 사한 송장이 되게 하여라.
7: 염려 마오.
0: 금록이 생긋 웃는다. 잠시 후 금록은 잠든 이규를 내려다보다가 향로의 불을 하나하나 끈다. 그리고는 몰래 가져온 일반 향에 불을 피운다.
7: 이제 그만 지옥으로 돌아오고.
8: 그러니까 이규가 잘못 본 거네요.
9: 그렇죠. 환상을 본 거죠. 범이랑.
8: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민직인데 네.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쏜 거잖아요.
9: 그렇게 쏜 거죠. 이제 금록은 또 임사영의 뜻을 거스르고 이규가 깨어나도록 향을 끄고 이제 일반 향을 붙였는데요. 네. 깊은 잠에 빠진 이규가 깨어나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 의문의 비구니가 이제 은조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과 유생들, 백성들을 규합해서 어조아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하죠.
8: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라를 바꿔버리자.
9: 그렇죠.
8: 네, 왕을 네. 바꾸자.
9: 그런 거죠.
8: 네.
9: 그래서 은조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자의 주인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긴 하냐고요.
8: 아,
9: 비구니는
8: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요.
9: 네. 비구니는 적어도 내일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밀착 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언인데요.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려면 도움 없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도 심리적, 물리적, 정보적 접근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생활 밀착 시설의 모든 용도가 의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같은 대안적 조치와 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관련해서 시행령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통해서 기존 시설의 소급 적용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김태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비.

김태우가 부른 사랑비,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복지의 관점에서 환경문제 접근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전주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이해 퀴즈쇼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환불 관련 분쟁의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서민석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중증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볼링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 19일 날 창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밖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운동을 이제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볼링이 좋아서 볼링을 시작하다가 엘리트 선수로 한 10여 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이론이라든가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그 활동 지원사분들도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충 아세요. 그래서 속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 생활체육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활동을 하니까 집에 있다 보면 뭐 우울증도 걸리기 쉽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활동하다 보면 재미있고 일단 활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운동도 되고 이게 볼링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운동이 많이 돼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볼링을 하시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처음부터 안 나오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스텝을 하다 보면 만복이나 이런 거 차고 하다 보면 수천 번씩 왔다 갔다 걸으니까 그런 게 많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막상 해보시면 전신 운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후배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볼링공부터 잡으려고 하세요. 이제 이게 스텝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지루하잖아요. 그 다음 뭐 어떤 분들은 막 자세가 막 엉망이고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다. 그거 잡아주는 거죠, 뭐. 우리 클럽에 있던 그 회원이 뭐 이제 도대표, 또 나와서 국가대표 이런 게 갔을 때 절뿌듯하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네. 이제는 환경 문제도 복지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세계 환경의 날에는요. 그 기후 행동의 중요성이 중요한 그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후 위기는 단순한 그런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0: 네.
1: 예,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정도로 폭염이 이렇게 심해지고
0: 맞아요.
1: 있고,
0: 네.
1: 네, 집중호우, 산불 같은 이상 기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위험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폭염이어도요, 누군가는 뭐 냉방이 잘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또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걱정하면서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 중립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복지 또는 기후정의 이런 개념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0: 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1: 네.
0: 올해 폭염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1: 네네. 이미 뭐 5월 중순부터요, 30도를 웃도는 그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죠.
0: 예.
1: 네. 올해는 그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됐습니다. 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의 폭염주의보 또 폭염경보에 더해서 최상위 단계를 만들었죠.
0: 네.
1: 폭염 중대 경보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이제 발령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폭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실제 이제 기상청의 기후 전망을 보면 올해 연평균 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라고
0: 예.
1: 하고요. 뭐 오히려 또 낮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까요, 폭염으로 인한 그 온열질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고령층은 그 폭염에 더 취약한 그런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과 주변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그런 계절이 바로 시작된 것이죠.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1: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참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같은 폭우였지만요. 누구는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 누구는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0: 예.
1: 네.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침수 피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피해 가구의 65%는 주거환경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37%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0: 네.
1: 피해자 절반 이상은 또 불안 증세를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 그 쪽방촌 문제도 자주 지적이 됩니다. 건물 구조상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실내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0: 예. 예,
1: 결국 이런 그 재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데 안전망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0: 네, 그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네. 더 취약한 이유가 그 냉방비 문제하고도 저 연결되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 에어컨 보유 여부만 봐도요, 소득 계층별 차이가 있고 또 저소득층은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국회의 그 미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월 평균 지원액이 한 3만 원 수준이어서 실제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보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 네.
1: 또 과거의 사용 현황을 보면 이것조차도 미사용 비율이 40%에 가깝다. 뭐 그런 이제 해도 있어서 이제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또 지적이 됩니다.
0: 네. 네,
1: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요. 또 거동이 불편해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제 단열이 약하고 또 옥탑방이나 반지하처럼 그 기온 변화에 취약한 공간에 거주할 가능성이 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높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상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네. 자, 이런 기후 불평등이 앞으로는 네.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1: 미래 전망도 좀 심각한데요. 그 환경부와 기상청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기후 위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추세대로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될 경우에 2050년대에는 고령자 폭염으로 인한 그 초과 사망률이 4% 혹은 5%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그 인권 이사회도 2023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탄소 감축을 넘어서 이렇게 취약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 기후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도 올해 초 보고서에서요. 에너지 빈곤 대응을 넘어서 기후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법적 기반을 갖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후불안, 또 생태불안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무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기후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은 이런 수면장애, 또 불안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또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0: 네.
1: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사람일수록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렇죠.
1: 예, 따라서 이제 재난 이후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위기 상황에 서로 이제 적응하고 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후 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정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작년 12월에요. 정부가 이제 제 4차 국가 기후 위기 정책 적응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계획인데요.
0: 네네.
1: 여기에 이제 주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폭염과 같은 기후 위험에 노출된 그 야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 시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후 보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상기후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이로 인해서 생업이나 생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소득 감소 또 경제적 손실을 보험 방식으로 일부 보전한다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를 조성하고요. 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단열, 냉 난방비 교체 지원 이런 그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런 그 재난, 기후 재난 취약계층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올해부터는 이걸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취약계층까지 지원망을 넓히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빈곤을 복지 의제로 그동안 다뤄왔거든요.
0: 네.
1: 한국도 이제 기후 대응을 기후 복지 관점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복지의 렌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 네.
1: 냉방비 지원 확대, 또 장애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 확인 시스템 강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연결망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후복지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도만큼이나 우리 각자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사회는 결국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폭염이 심한 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웃이 괜찮으신지 안부 한번 여쭤보는 것 또 복지관이나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알려드리는 것 뭐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기후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네, 결국 이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백지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총 맞은 것처럼.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해 전주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16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퀴즈를 준비하고 풀어보며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기획된 자리로, 올해 행사에는 장애 당사자와 지역기관이 부스를 운영하고 초등학생과 가족,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이 통증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증케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성통증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배분금 2,200만원으로 전문장비를 도입해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통증관리를 진행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은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장애 위험성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보호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사랑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광안대교 국제 걷기 축제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담은 현수막을 활용했으며,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광안대교를 걸으며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남이섬 문화탐방 안녕 남이섬 함께해봄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의 제약으로 여가활동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넓히고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직접 여행 후보지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함께하며 무장애 여행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주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3: 전주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강좌 수강료 그리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 주소를 둔 19살 이상 등록장애인 157명이 대상입니다.
2: 네, 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3: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채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카드로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라든지 교재비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되고요. 오프라인 강좌도 모두 수강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2: 네, 그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3: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발급 신청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용자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신청 마감은 12일까지라서 이제 열 하루 남았네요. 빠르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또 어떤 기준을 반영하게 됩니까?
3: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모집 인원 157명을 초과하면 세 가지 순서로 이제 우선 선정을 합니다.

0: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 마지막으로 연령이 낮은 분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말 30일에 개별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1: 네. 자, 다음은 장애 이해 퀴즈쇼가 열렸다는 소식인데 아이들이 직접 퀴즈를 준비했네요.
0: 그렇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16회 장애 이해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를 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이 직접 퀴즈를 풀면서 장애를 올바르게 좀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기획된 자리입니다.
1: 네, 올해가 16번째 행사였으면 정말 오래됐네요.
0: 아, 좀 오래됐습니다. 이 행사가 2011년에 시작됐다니까요. 참, 16번째를 맞았고요. 후원해 주신 돌코리아도 복지관과 함께한 지 어느덧 2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슬로건도 돌이 전해준 진심, 복지관의 피운 희망, 20주년으로 함께 정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행사 부스도 운영했다고요?
0: 식전 행사가 다채로웠습니다. 복지관 동아리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또 지역주민 모임처럼 장애 당사자와 지역기관이 부스를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부스에서는 뭐 기념 촬영도 하고요. 또 화면 해설 소리 영화 체험도 하고, 또 글라스 데코 만들기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도 함께 선을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그 행사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0: 부모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장애인 에티켓을 배웠다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소감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해마다 참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쩍 늘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좀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통증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했다고요?
0: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통증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증 케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를 도입을 해서 뭐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통증 관리를 시작한 겁니다.
1: 네. 그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0: 네. 일단에서 만성 통증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통증은 재활 의지를 좀 꺾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기찬 일상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서비스라고 봐도 됩니다.
1: 네, 이번엔 특히 그 전문 장비까지 도입했다면서요.
0: 모두 다섯 종류의 전문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주력 장비인 뭐 페인봇을 비롯해서 온열 치료기, 레이저 주사기, 기능적 전기 자극기, 그리고 파라핀 치료기까지 도입을 했고요. 특히 페인봇은 2등급 의료기기인데 통증 부위에 저주파와 초음파를 적용해서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1: 예. 그럼 참여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0: 먼저 물리치료와 같은 전문 인력과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통증 상태를 다각도로 좀 더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장비를 매칭을 받습니다. 거기에 올바른 장비 사용법 당연히 교육을 받겠죠.
1: 네.
0: 가정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또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무 협약 소식이네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경남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죠?
0: 네,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과 중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손을 맞잡은 겁니다.
1: 네, 그 아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는 좀 더 일찍 발견해서 제때 개입할수록 효과가 좀 크잖아요. 그런 만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치면서 거제 지역의 발달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1: 네, 구체적인 협약 내용도 궁금합니다.
0: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달지원 영유아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과 사례 지원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과 보호,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발달지원 영유아의 발달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경남센터는 발달지원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영유아기 발달지원 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남기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전문 컨설팅

0: 학습과 사례 지원, 또 역량 강화와 교육, 자원 공유까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과 지속적으로도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장애인식 캠페인 소식인데요. 광안대교 걷기 축제에서 장애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요?
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랑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광안대교 국제 걷기 축제에 참가해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께 펼쳤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1: 그렇군요.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0: 정부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담은 현수막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함께 시민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 걷기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장애 당사자들은 시민과 광안대교를 함께 좀 걸었는데요. 큰 행사장에서 부스를 차리는 방식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이 모이는 걷기 축제 현장에 함께 걸으면서 일상과 자립생활의 의미를 나눈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1: 비장애인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게 핵심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같이 함께 길을 함께 걷는 경험 자체가 가장 좀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 우리 제도의 바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남이섬에서 문화 탐방 행사를 진행한 곳 어딜까요?
0: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남이섬 문화 탐방 안녕 남이섬 함께 해봄 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남이섬을 찾아가서 봄 풍경 속에서 문화 탐방을 즐기고 온 자리였습니다.
1: 네, 이 어떻게 마련된 행사일까요?
0: 이번 행사는 한 500만 원 정도의 후원으로 마련된 건데요. 관련된 오랫동안 10년 넘게 후원을 한 그 지역 기관에서 함께 한 부분이라서 의미가 좀 크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했습니다.
1: 네.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여행지를 선정했다면서요.
0: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 회원들이 직접 여행 후보지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여행지를 선정을 했고요.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이 아니라 이용자가 고른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중심 운영과 자기 결정권 해결이다. 이렇게 의미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아, 진짜 함께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0: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면서 활동 전반에 걸쳐서 무장애 여행의 가치를 아무래도 좀 느꼈을 거고요. 또 당진시 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서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됐다고도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지영선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슴 아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과 관련한 환불 분쟁 문제 짚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벌써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 맞습니다. 벌써 6월이죠. 시간이 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여름에 초입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 준비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네. 주변에는 이미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워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반이다. 숙소 예약 취소하려니까 환불이 안 된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죠.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1년 새 60% 넘게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피해 유형을 보면 뭐 과다한 위약금 부과나 환불 지연, 거부 이런 것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0: 네.
1: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분쟁을 겪고 계시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60% 급증이면 어우 정말 엄청나네요.
1: 네.
0: 국내 여행이 아니라면 여행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항공권인데 일단 항공권부터 알아보죠.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면 보통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 근데 사실 이 항공권의 경우에는 통일된 환불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항공권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환불 규정은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개별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다만 국내 항공사들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환불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형 항공사이건 저비용 항공사이건 모두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서 수수료나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금액들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대형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면책해주는 기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항공사들이 기본적으로는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수수료나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충동적으로 항공권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는 부담 없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0: 네.
1: 문제는 이제 24시간이 지난 다음일 텐데 이때부터는 항공사만 그리고 항공권 종류마다 환불 조건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상가 항공권이면 출발 전까지 취소 수수료만 내고 환불이 되지만 특가 항공권이나 할인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0: 맞아요.
1: 있었습니다. 네. 네,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인데도 어디서 구매한 건지 내가 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규정이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항공권을 예약하실 때 취소나 변경 조건을 분명하게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0: 네. 근데 동일한 비행기인데도 환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공업계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격 차등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공연인데도 VIP석은 취소나 환불이 자유롭고 할인석은 취소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0: 네.
1: 항공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한 좌석일수록 이 취소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불 가능 여부만 놓고 보면 불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조건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특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약관에 취소나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는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산 항공권의 환불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소비자가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특히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결제 직전 화면에 나오는 취소 환불 규정 이게 있잖아요. 이 화면을 꼭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다면 저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0: 그렇죠.
1: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죠. 만약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뭐 결항을 시켰다거나 혹은 출발 시간을 바꿔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건 사실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항공사 측 사유로 결항이 되거나 스케줄이 크게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줘야 되고요. 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장기 지연이 되면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체편 또는 환불을 안내 해야 되고
0: 네.
1: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도록
0: 그렇죠.
1: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이런 걸 이유로 들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항공사의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0: 예.
1: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면 불가항력이라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에 다른 비행기는 뜨는데 내 비행기만 안 뜬다면 불가항력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군요. 이거 진짜
1: 맞습니다.
0: 좋은 팁입니다. 자 이제 숙박 쪽을 알아보죠. 숙박 취소 시에도 좀 뭐 환불이 다 받을 수가 없던데. 예.
1: 네 맞아요. 이 숙박 예약 환불은 사실 항공권보다 훨씬 복잡한 영역입니다. 일단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예.
1: 이게 현행 기준이 2024년 말에 개정된 것인데 숙박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숙박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이전에는 계약 당일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만약 밤 11시에 예약을 하면 당일인 자정까지 11시 59분 59초까지만 무료로 취소가 되는 구조였는데
0: 예.
1: 이게 이제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다라고
0: 그렇죠.
1: 받아들여지면서 적어도 24시간은 동등하게 취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0: 네.
1: 이렇게 당일 24시까지 취소냐 아니면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냐 이게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문구인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이 그나마 상당히 좀 개선된 상황이 현재의 상황 이고요. 다음으로는 24시간 지난 뒤에는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성수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리고 비수기에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네.
0: 그러면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까지가 기준이라는 건데 이 기준은 법적으로

0: 강제되는 규정입니까?
1: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 기준이고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숙박업체가 자체 약관으로 예약 후 10분 이내만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실무적으로는 그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취소와 환불 규정은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마다 이 취소 정책이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환불 불가인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약 버튼 누르기 전에 취소와 환불 정책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들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인데 가격만 싸다고 덥석 구매하기보다는 일정이 전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면 조금 비용을 더 쓰더라도 취소나 환불이 용이하게 가능한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 구제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항공권이든 숙박이든 취소 정책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군요. 그런데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법 중에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박 예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숙박을 계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체 쪽에서는 숙박은 특정 날짜에 맞춘 용역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숙박 서비스는 일반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특정 날짜에만 가치가 존재하는 그런 시한성 상품이라는 주장인 거죠. 소비자가 예약을 선점해두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을 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숙박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어서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권별로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해 두실 것은 온라인으로 예약한 것이라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주장해 볼 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주장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0: 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군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더니 사진이랑 완전 다르거나 또 시설이 엉망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네, 이거는 사실 단순한 취소나 환불 문제는 아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줬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은 리모델링 직후에 깨끗한 사진인데 실제 가보면 몇 년째 그 상태 그대로인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숙박요금 환불은 물론이고요. 급하게 다른 숙소를 잡느라 들어간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결국 증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거든요. 도착했을 때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되고요. 예약 당시에 광고 사진이나 설명도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업체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만 나중에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다 이용해놓고 왜 뒤늦게 딴소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0: 증거 확보가 핵심이군요. 자, 끝으로 이런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번호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권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국토교통부의 항공포털 누리집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결국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여름 휴가나 여행을 잡기 위해서 예약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결제 전에 취소나 환불 정책을 꼭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시고요. 업체가 나중에 약관을 실적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신용카드에는 세부 항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항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주의해서 잘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No day but today.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0: 누이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무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KBS 오디오북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묘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

몸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어? 예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1: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2: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빨랐다.
3: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2: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소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체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0: 초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임하이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1: 애들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예진이야?
0: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예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2: 장서윤을 납치한 그 초대형 라투스가 이 근방에서 움직인 길을 알려줘. 그 냄새를 찾아줘.
0: 도련님은 기골장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옷깃을 구르는 듯한 소리로 울었다. 어쩐지 고양이 같지 않은 소리였지만. 도련님은 꼬리를 세운 채 어딘가로 총총총 걸음을 옮겼다. 현우는 모두에게 도련님을 따라가자고 말했다. 도련님을 믿어도 되느냐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다들 그 뒤를 쫓기로 했다. 도련님은 걸음이 꽤나 빨라서 소초모들도 종종 걸음을 쳤다. 어느새 도련님과 함께 걷는 고양이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늘어났다. 서로 대화하듯 야옹거리고 냄새를 맡던 고양이들은 주택과 빌라로 가득 찬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근처 풀숲으로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데이트를 끝낸 효석도 소초모에 합류했다.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고 왜인지 란주에게 조금 기분이 상한 듯이 굴었다. 란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는 아이들처럼 소초모들은 달빛을 받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도련님의 뒤를 따라갔다. 도련님은 걷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뭔가를 계속 킁킁댔고 가슴을 쫙 편 자태로 야옹야옹 크게 울기도 했다. 도련님이 그렇게 울 때마다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더 나타나 도련님의 뒤를 따랐다. 여섯 사람과 고양이 무리는 계속 주택가의 어둑한 골목을 헤매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도련님이 갑자기 낮은 담을 훌쩍 넘더니 마당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당황한 현우가 담 안쪽을 보자 도련님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낮은 담 앞에서 앞발을 핥으며 현우를 보고 있었다. 현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 도련님을 본 연희는 쉽게 담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 뒤 채령과 유라, 난주가 순서대로 담을 넘었다. 네 사람은 도련님이 있는 곳, 담벼락 앞과 건물 틈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몸을 숨겼다.
3: 이게 뭐 하는 짓인지.
0: 효석과 현우가 담을 반쯤 넘어왔을 무렵이었다.
4: 뭐 하는 짓이 너 이런 새끼들이니까. 와, 남의 집에 기 들어오노.
0: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 효석과 현우는 담벼락에서 그대로 마당 안으로 떨어졌다. 노인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팰 몽둥이감을 찾는 동안 둘은 뒷마당으로 뛰어가 담을 넘고 있는 일행을 향해 죽을 듯이 달렸다. 도련님은 모두가 마당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쓰레기 악취가 나는 막다른 골목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녀석의 모습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다.
3: 이 고양이 녀석이 이번에도 또...
1: 아니에요!
0: 효석이 투덜대는 찰나 연희가 외쳤다. 연희는 도련님의 뒤편을 휴대폰 플래시로 비췄다. 반쯤 뜯어먹힌 소형 라투스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1: 라투스가 머무르던 곳이었나 봐.

0: 현우는 기특하다는 듯 도련님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모자랐다. 현우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도련님에게 부탁했다.
1: 예진이 있는 곳, 있을 법한 곳,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 법한 곳으로 우릴 데려다줘.
0: 알겠다는 듯 도련님은 짧게 울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두어 차례 담을 더 넘고 한참을 달려 소초모들은 도련님과 함께 은광천에 도착했다. 은광천 치고 사람이 꽤나 없는 구역이었다. 근처를 킁킁대던 도련님이 갑자기 길에 엎드렸다. 현우는 그런 도련님을 보고 오늘도 괜히 허탕을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겁이 났다.
1: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면 어쩌지?
0: 그때였다. 사라졌던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 도련님에게 다가왔다.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휘감던 고양이들은 도련님을 선두로 은광천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은광천 트랙 위에 선 도련님은 꼭 뭔가를 지시하는 대장처럼 야옹야옹했고 그 소리를 들은 고양이들은 근처 풀숲으로 흩어졌다. 도련님은 꼬리를 쫙 세운 채 근방 풀숲을 들락날락했다. 그러고는 현우에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고 현우의 트레이닝 팬츠를 물고 잡아당겼다.
1: 뭘 찾았나 봐!
0: 현우와 연희는 다시 도련님의 뒤를 쫓았다. 풀숲을 뒤지며 이예진의 흔적을 찾던 란주도 불렀다. 도련님은 은광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꼬리를 꼿꼿이 세운 고양이들이 그 주변을 킁킁거리다가 현우에게 다가와 발라당 배를 뒤집고 몸을 비벼댔다.
2: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요? 란주 선배, 여기 근처를 한번 봐요.
0: 란주는 손을 뻗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더듬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오는 잡초 수풀 속으로 깊게 들어가던 란주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소초모들은 숨을 죽이고 란주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한참 말없이 숲을 더듬던 란주가 고개를 획 돌렸다.

0: 현우. 쏘는 자, 사라진 자, 찾는 자. 소초모들은 란주를 따라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걸으니 강뚝이 나왔다. 란주가 거침없이 강뚝을 기어오르자 다른 소초모들도 어쩔 수 없이 강뚝을 올랐고 곧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철조망과 마주쳤다. 철조망은 강뚝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서 소초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파른 경사면에 서서 난감한 기색을 비쳤다.
1: 이런, 옷은 옷대로 다 축축해지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상황이야. 어디로 가야 해?
0: 힘겹게 수풀을 헤집고 올라온 유라가 짜증을 냈다. 란주는 초대형 라투스가 사람이 없는 이 천변에서 이해진을 기절시킨 뒤 입에 물고 네 발로 기어 강뚝을 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것을 봤는데 대체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현우는 란주의 말을 듣고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를 고민했다. 공공기물로 보이는 것에 함부로 손을 대도 되는 걸까 싶던 찰나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듯이. 그러고는 철조망을 따라 10m가량을 총총거리며 걸어갔다. 현우는 홀린 듯 도련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뜯긴 철조망이 보였다. 위에서 흘러내린 담쟁이 덩굴에 가려져 있었지만 덩굴을 걷어올리니 성인 하나가 엎드리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철조망이 뜯겨 있었다.

0: 도련님은 의기양양하게 철조망 밑을 지나갔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식물 썩은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라투스가 있는 것일까? 현우는 두려웠다. 먼저 철조망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연희가 빠르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고 란주와 채령이 그 뒤를 이었다. 효석과 유라가 건너고 나서야 현우는 몸을 숙였다. 란주는 쭈그려 앉은 채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숲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철조망 안은 은광천 뒤편의 공원과 연결된 특수 부지로 보였다.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었고 도심 속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무와 풀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한참 수풀과 나무를 더듬던 란주가 벌떡 일어섰다.
1: 야! 여기! 중소형 라투스 지나다니는 곳인 것 같은데?
0: 아름답게만 보였던 숲은 순식간에 어두운 미궁처럼 느껴졌다. 나무 사이에 내려앉은 어둠과 괴물의 손처럼 짓뻗은 나뭇가지들. 무겁고 찐득한 데다 습한 공기. 소초모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현우는 백팩을 열고 보호대를 양 팔다리에 찼다. 머리에는 헬멧도 썼다. 장목을 꽉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오늘만큼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을 보니 연이었다.
2: 너무 긴장하지 마.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게.
0: 현우는 연유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유가 도와준다니 든든한 마음이 드는 한편 자신도 연유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손짓했다. 헬멧과 보호장비를 낀 채령은 긴장한 얼굴로 현우와 연유 곁으로 다가왔다.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는 숲속. 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하자 금방은 울창한 나무의 그림자로 새카맣게 변했다. 고요한 숲을 사이 긴장감이 맴돌았다. 현우 앞에 서 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등털을 세우고 오오오 하며 공격적인 소리를 냈고 도련님을 시작으로 다른 고양이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내며 현우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음식물 썩는 냄새도 더 지독하게 풍겨왔다. 문득 모든 소리가 멈췄다. 현우의 어깨는 점점 더 경직됐다. 가려진 달빛 때문에 검게 변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나무인 줄 알았던 것이 갑자기 튀어올라 맨 앞에 서 있는 유라의 앞에 착지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중형 라투스들이 하나 둘 등장했다. 맨 앞에 있는 라투스가 크르륵 소리를 냈다. 효석이 움직임을 채 읽기도 전에 놈은 유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치켜든 채 달려들었다. 유라는 복싱하듯 잽싸게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며 라투스의 앞발을 피했다. 그때 연희의 화살이 라투스의 오른쪽 어깨로 날아들었다. 라투스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한 발 뒤로 물러나자 유라가 연희를 노려봤다. 연희는 나랑곳하지 않고 주춤하는 라투스의 목에 정확히 한 발을 더 날렸다. 라투스는 앞발을 허공에 허우적대다가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 마리가 쓰러지자 남은 놈들의 소리가 공격적으로 변했고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현우는 옆을 돌아봤다. 연희였다. 연희는 현우에게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등지고 서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령과 함께 나무를 등지고 섰다. 연희도 함께 그 옆에 서서 활을 들어올렸다. 세 사람 앞에 효석과 유라, 란주가 있었다.

0: 효석은 란주의 티셔츠를 쥔 채 란주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었다.
1: 천천히 좀 움직여봐.
0: 란주의 옷을 양손으로 붙든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형 라투스에게 각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2: 야!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1: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머리 위!
0: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란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각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내 눈에 흙이 들어가 걸랑. 그놈을 뽀뽀뽀 친구와 알쿵달쿵.
1: 헤어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2: 아우, 이 맹꽁아. 끝났어. 종 쳤다고.
3: 오실 거야. 오시겠지.
1: 감히 주인의 결심과 의지를 꺾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느냐.
0: 차라리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목을 치세요.
4: 야!

0: 에마의 목을 베며 첫사랑 천관에게 이별을 고한 김유신은 내비게이션에 중악을 입력한다.
1: 오랜만에 등장한 고독한 내비게이션 고독한 길잡이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반석산으로 모시겠습니다.
0: 중악이란 경주 건천에 위치한 단석산으로.
1: 자, 지금부터 새로운 사랑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 특별히 자율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2: 마음이 지옥일 땐 지옥 훈련이야.
0: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지옥 훈련을 선택한 김유신은 중학의 가장 깊은 계곡을 찾는다.
3: 저기! 제비떼 날개!
0: 우와, 한 공간에서 발차기와 공중 제비 돌기를 반복하던 김유신은 냅다 뛰기 시작하더니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실력으로 절벽을 타다가 호호 뒤로 공중 제비돌기 3회를 실어
3: 리플러스 샷!

타잔 흉내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숲속에서 넝쿨을 타고 공중을 가르는 김유신.

0: 그즈음 기녀천과는?
1: 언니 진짜 사표 낸 거야?
2: 아, 예. 가지마 천관아. 어?
3: 아, 사표는 이미 냈고 그리고 난 가야 해.
2: 왜? 왜?
3: 내 가슴 속에 그분을 아직 지우지 못했으니까.
1: 아, 언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알지? 독에는 독, 오랑캐는 오랑캐. 어, 그거.
2: 어, 그래. 어, 얘 말은 남자로 인한 아픔은 남자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 뭐 그런 거야.
3: 그치? 언젠가는 잊혀질 테니 서둘러 있고 싶지 않아. 안녕.
1: 어, 언니.
2: 정관아.
0: 김유신을 가슴에 품고 결국 기방을 나온 천관은 김유신의 집이 빤히 보이는 공터에 움막을 짓고는 김유신을 잊기 위해 별짓을 시도한다. 그러던 어느 날.
3: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과 함께 신분이 있는 모든 신께 비나이다.
0: 목탁 대신 탬버린을 두드리며 정말 별짓 다 한다. 김유신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천관.
3: 그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우리 신라는 고구려, 백제, 말갈 이웃나라들의 공격으로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신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뭐든 주십시오. 이 김유신에게 비범한 능력을 주신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예? 뭐야?
1: 뭐긴 뭐야? 밤이면 밤마다 그냥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뭘 받쳐 바치기는 맨날.
0: 누구십니까, 어르신은?
1: 아이고, 누구긴 누구야? 난승. 난승. 그러니까 나는 승, 아니 이름이 난승.
0: 난승? 응. 도사십니까?
1: 어떻게 알아봤나?
0: 아니 누가 봐도 도사 지팡이를 갖고.
2: 누가 봐도 일반 지팡이하고는 길이와 형태, 문양에 있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도사 지팡이를 들고선 도사 난승.
1: 어허, 진작대로 보통 젊은이가 아니야.
0: 한수 가르쳐 주세요, 도사님.
1: 한수 가지고 되겠나?

0: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 잡아나라올라!
1: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 잡아!

0: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1: 그렇지.
0: 머리, 어깨, 팔, 무릎, 팔.
1: 그래.
0: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1: 그렇지.
0: 날아올라.
1: 그렇지.
2: 신묘한 검술송을 전수받는다.

0: 이렇게 습하고 냄새나고 독벌레가 우글거리는 굴 속에서 자네 같은 청년이 잠을 자면서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1: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통일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0: 결국 한반도 땅을 네가 혼자 다 먹고 부동산 사업을 해보시겠다?
1: 전 사업가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2: 파도!
1: 아니 이건 보검이 아닙니까?
0: 역시 보통이 아니야. 자네 휴대전화로 고액 결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감동받은 눈빛을 할 건 없네. 내가 다 센스 있게 일시불로 다 했으니까.
1: 그럼 이 보검이 제 거란 말씀입니까?
0: 내게서 배운 것을 함부로 쓰거나 그 보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자네에게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만.
1: 아, 전 도사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0: 전 도사 아니고 난 난승. 응, 도사 난승.
2: 그러나?
1: 도사님! 도사님!
3: 에, 간 줄 알았지? 아직 안 갔어. 소리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만.
1: 도사님! 도사님!
2: 불현듯 등장했던 것하고는 달리 갈듯 말듯 약올리면서 사라지는 난성.

0: 김유 씨는 석굴에서 만난 난승에게 선물 받은 보금을 들고
1: 바람의 상처!
0: 아, 왜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김유신이 기합 소리와 함께 보검을 내리치자 집채만한 바위들이
1: 두루치기!
0: 두부처럼 잘려나간다. 중앙엔 칼로 밴드 중앙이 매끄럽게 갈라진 바위들이 많은데 훗날 그런 이유로 칼로 바위를 벤 산이란 뜻의 탄석산으로 개명된다. 물론 그 범인은 김유신 되시겠다.
1: 날아올라! 하아!

0: 무술 병법 공부는 물론이고 가무도 즐길 줄 알았던 화랑과 낭도들.
1: 자자자자 한잔 벌다 봐라 필리포. 아, 야야 봐라 봐라, 막 우리 영화 향도 유신공이라면 막 당연히 차세대 풍월주가 돼야 안겠나?
2: 당연하지. 우리 유신공이야말로

0: 더 킹갓 제네럴 앰비션 리마스터 선골 판타스틱 엘라스틱 붐바스틱 역대급 화랑이야.
1: 뭐라 카노?
2: 풍월주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3: 풍월주가 무슨 술 이름이 아니다. 풍월주란 화랑 최고의 우두머리로 국선이라고도 한다. 풍월주에 임명되면 남은 인생 꽃길만 걷게 된다는, 응? 성공을 보장하는 그 자리. 풍월주.
1: 말아마니 혹시 그만 혹시 막 가야 출신이라는 건 사실 때문에.
4: 이리 와.
5: 이놈이 뭐라고 함부로 내 출신을 입에 올려? 어?
2: 난 누가 뭐래도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
3: 언젠가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김유신.
4: 신라인.

0: 이게 얼마만의 출연이야. 고독한 길잡이의 사랑의 목적지 찾기는 계속됩니다. 안내 낭도 장수민.
1: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난승 박영재.
2: 고구마 100개의 심자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수국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담스러운 수국을 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국은 최근 들어 제주의 6월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남원읍 위미리, 대정읍 안성리, 안덕면 화순리와 사계리 등 모두 10여 곳에서 예쁜 수국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국 명소들은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기에 앞서 먼저 수국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국꽃은 파란색과 분홍색이 많은 편인데요. 똑같은 품종의 수국이라도 토양의 특성이 산성에 가까우면 파란색 꽃, 알칼리성에 가까우면 분홍색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국꽃의 꽃말도 색깔에 따라 다른데요. 붉은색이나 분홍색 수국꽃은 소녀의 꿈,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는 하얀색 수국꽃은 넓고 상냥한 마음, 파란색 수국꽃은 냉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보라색 수국꽃은 진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의 수국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제주도의 수국 명소는 사려니숲 산수국길입니다.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조천읍의 비자림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의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약 15km 길이의 울창한 숲길인데요. 키가 작고 꽃도 작은 산수국이 산책로 양쪽에 피어있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꿈길을 연상케 합니다. 사려니 숲길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생태숲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려니라는 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령스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너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수국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을 추천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매화, 수국, 핑크뮬리, 동백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들 꽃축제 가운데서도 수국축제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수국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꽃 역시 5월까지는 주로 온실에 있는 꽃들을 보게 되고요.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6월부터는 온실 밖에서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노지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안덕면 사무소 역시 수국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수국꽃은 파란색과 하얀색이 많은 편인데요. 면사무소 옆을 걸으면서 탐스러운 수국꽃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주변 풍경과 어우러진 소박한 수국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안덕 면사무소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국 명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핵심 산업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 지진을 연상케 하는 큰 폭발에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산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같은 시각 희고 검은 연기가 차례로 치솟는 장면이 대전 시내 곳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주변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동시간대 119 신고만 30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3: 팡 소리가 나며 문이 막 흔들려 지진이 났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
2: 폭발이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로 굉음과 함께 지상 1층짜리 건물 한 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 7분 완진되면서 소방대응 1단계는 해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과 5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 3명입니다. 자력 탈출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에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0: 이 폭발 사고가 난 곳은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을 물과 세제로 닦아내는 작업장입니다. 한화에선 이곳을 위험도가 낮은 곳으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면적이 작아서 소방점검, 보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 544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입니다. 추진기관의 연료 등으로 쓰이는 추진제, 즉 화약에 오염된 공구를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곳입니다. 숨진 작업자 5명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척공실은 평소 사고 위험이 낮은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0: 오염된 공구가 차량을 통해 세척공실에 도착하면 작업자들이 안으로 옮겨 분사호스 등을 이용해 닦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척 과정에서 화학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침재 일부가 뭉쳐 있거나 혼합되지 않은 그 잔류물이 남아 있다가 세척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0: 하지만 해당 시설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사측의 자체 점검만 받아왔을 뿐 소방당국에 화재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당국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주로 본관동 위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폭발 사고입니다. 사망자가 13명이나 됩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방산업체의 특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4: K방산의 대표적인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로켓 추진제 폭발로 5명이 숨졌고 불과 9달 뒤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같은 공장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고 때마다 정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법위반 건수만 568건. 부실한 안전관리가 드러나면서 책임자들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회사 안팎에선 방산업체 특유의 폐쇄성을 지목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원인 조사에 관여했던 노동부 관계자는 KBS에 보안 문제로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방해산업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 같은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5: 비슷한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고 용인하는 것이.
4: 2018년과 2019년 사고 이후 한화그룹은 안전경영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5명이 숨지는 사고 앞에 한화그룹은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3: 네, 폭발 사고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사고 원인을 이제 밝혀야 할 텐데요. 정밀 현장 감식도 예정돼 있죠?
6: 네, 밤이 됐지만 이곳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쪽에는 폭발 사고 수습과 또 원인 규명이 늦은 밤까지 일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폭발 사고가 난 단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화재 원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세 번째 이어지자 정부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작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방산기업 특유의 보안 폐쇄성이 반복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군 당국도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기술진과 함께 사고 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3: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선 불이 나면서 위험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습니다. 직원 3,60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다만 생산 공정엔 차질이 없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7: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한때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 3,600명도 방제 작업 등을 위해 대피했습니다.
8: 예속상황이다 해가지고 그 전체가 그 직원들이 다 이제 대피를 했죠. 해갖고 각 그 팀마다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인증하에 다 대비를 했습니다.
7: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선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당국과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9: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에서 챔버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0: 진중대학교 반도체 공학부 교수입니다.
7: 가스 누출 이후 회사 측은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했고 남아있는 가스 제거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11: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7: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3: 네, 불소가스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하지만 사람에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오늘 누출된 불소가스의 농도는 정부 기준치의 50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박혜진 기자입니다.
12: 2012년 9월 경북 구미공단의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새어나온 유독성 불화가스, 이른바 불산이 주변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치료를 받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소가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챔버 등의 세척에 쓰입니다. 또 불소가스가 수소와 결합한 불화수소도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문제는 불소와 불화수소 모두 인체에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불소는 특유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 피부 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고 전신 신경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소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불화수소는 무색무취에 노출돼도 쉽게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체로 침투하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칼슘, 마그네슘을 파괴합니다. 이는 골괴사, 신경마비,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불소 가스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나 이런 것들 망가뜨리고 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불화수소 가스가 또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12: 사고 현장에서 누출된 불소 가스의 농도는 5ppm.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화학물질 노출 기준치인 0.1ppm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점검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3: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현장으로 가서 유족 지원도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은 다시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폭발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고 직후 추가 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10: 그리고 김민석
14: 국무총리는 사고 발생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합동 감식이 끝나는 대로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5: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10: 순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4: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행안부는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에 피해자와 가족 지원센터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차분한 유세로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거 로고송과 율동, 마이크 사용 연설 등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2: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선거 막판,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됐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 후보들과 시민들 목소리 박효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6: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철거 중이던 서울의 고가 차도가 붕괴됐습니다.

0: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세 분이 가셨다 그러는데 저 마음이 아프고.
1: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 사고를 선거에 이용한다 역풍 맞을라 책임론 정치 공방은 자제했지만 안전은 내가 적임자다, 나도 안전 챙겼다, 신경전은 더 달아올랐습니다.
3: 첫 번째 결제는 공사장 그리고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4: 스크린 도어가 모두 설치가 됐죠.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공사장은 지금 100% CCTV로.
2: 표심가를 또 다른 변수는 뭘까?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집값 잡아달란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6: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집값 좀 내려주면.
7: 양극화를 해소될 수 있고 또 서민들이 좀 남고 거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2: 부동산 문제는 서울 선거전 내내 최대 쟁점입니다. 공급 늘리겠다는 공약은 여야 후보가 같은데 구체적인 해법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에 키를 쥐는 쪽. 여당 후보는 공공에, 야당 후보는 민간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3: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 8만 7천 호 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4: 서울은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8: 1인 2인 가구에 대한 공급을 대폭
5: 김종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통해서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
2: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차는 좁혀지는 상황. 후보들은 마지막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900만 서울 시민들의 선택.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9: 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또 충청을 찾았습니다. 내란 심판을 다시 외쳤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고민 말고 1번 찍으라며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충청을 공략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을 언급하며 더 결집하자고 했습니다. 보수 민심 자극할라 한동안 자제했던 내란 심판 구호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1: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10: 정 선대위원장의 충청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8번째 중원 표심을 잡는 데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12: 충청권이 접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충청권 네 곳은 매우 안정적으로.
10: 민주당 지지자라면 복잡하게 생각 말고 1번 찍어달라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야당으로 향하는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11: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을 응원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10: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께 호소한다면서 서울의 가치를 깎아내린 상대 후보 대신 정부와 협력해 일을 해낼 적임자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13: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 후보는 정원호입니다. 일자라는 서울시장이 서울의 프리미엄을 만들겠습니다.
10: 강남 용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보수표 많은 지역에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9: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주를 찾아 정권 심판을 거듭 외쳤습니다. 부족했다, 반성한다면서도 권력 견제 버튼은 한번 눌러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계속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4: 선거 이틀 전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제주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주 수건 사업, 그동안 누가 받고 누가 추진했느냐며 지역 발전 돕겠다는 여당에 일침 가하고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5: 국민의힘의 표를
5: 장동혁
15: 모아주시는
5: 국민의힘
15: 것이
5: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5: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14: 이곳에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듯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15: 경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6월 3일 지나서 재판 취소, 세금 폭탄, 개헌, 연임 이런 것들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
14: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몸을 낮추며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송구하다, 반성한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16: 권력의 맛에 노취한 집권 세력에게
5: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16: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4: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시장 때 조성한 서울숲을 찾아 연이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형 사업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상대에게 비판받는 오세훈 후보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17: 동대문 DDP를 본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제적인 판단,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늘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14: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서울 전역을 돌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인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8: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우리 수출이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9000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또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인 877억 5천만 달러. 이 가운데 42%, 371억 6천만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I 특수로 1년 새 값이 8, 9배 뛴 D램과 낸드 등 메모리가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 꺾이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며 그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20: AI is now a profit generator.
5: 이제 AI는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입니다. 국가의 GDP를 견인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19: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은 16.4% 늘었습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가 플러스였습니다.
21: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금
5: 강감천 산업통상부 무역투자 실장입니다.
21: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19: 반도체와 AI의 장밋빛 전망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젠슨왕 방안을 앞두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0% 넘게 오르는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22: AI의 어떤 진화라고 할까요? 그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5: 산업증권 수석전문 위원입니다.
22: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19: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8,788에서 장을 마감하며 9,000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18: 네, 수출과 주가는 이렇게 좋다지만 양극화가 걱정이란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었지만 나머지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23: 올해 초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24: 빚을 많이 갚고요. 그렇게 큰 소비는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익숙치 않아서인지.
23: 이런 대기업 직원들이 주로 포진한 소득 상위 20%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벌이가 유지된다면 연 1억 5천만 원 수준, 상위 20%의 소득 수준은 어느새 이렇게 뛰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봐도 고소득층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계층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계 씀씀이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소득 상위 20%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여윳돈이 344만 5천 원에 달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43만 8천 원 마이너스,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적자입니다. 버리는 제자리인데 식비와 병원비,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25: 생활하시기는 좀 어떠세요?
26: 좀 차이죠, 조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 나이 지금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니까.
23: 저소득층이 한계에 몰리면서 올해 4월까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5만 5천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27: 반도체 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잘 될지 몰라도 여파가 좀 교수입니다. 적다고 할까요?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금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3: 1분기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6.6배 수준, 6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0: 자,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골! 골!
1: 하나 올라갔어요.
2: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에 위협을 달성한 한국 축구의 말입니다.

0: 월드컵을 열흘 앞두고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이제 열흘 뒤면 해발 1571m 고지대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대비해 고도가 비슷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꾸려 지금까지 2주간 적응 훈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선수들 효과를 느끼고 있을까요? 현지에서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고지대 앞에서 자신만만했지만 훈련 하루 만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2: 말하는 순간은 확실히 힘들어요. 그냥 말 없이 해야죠.
1: 이처럼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는 선수들에게 극복의 대상인데 최고의 처방은 결국 시간입니다.
3: 제 손에 끼고 있는 이 장치가 바로 몸속 산소량을 알려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인데요. 저도 해발 1450m인 이곳에 도착한 초반 4흘간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98%로 회복했습니다. 몸이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1: 매일 산소포화도를 비롯한 몸 상태 확인과 탈수 방지를 위한 전해질 섭취 등 의무팀의 밀착 관리를 받아온 대표팀. 실제로 2주 전 고지대에 입성한 선발대의 몸놀림은 더욱 가벼웠습니다.
4: 내일주 먼저 소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늦게 합류한 선수들보다는 좀 더 적응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1: 여기에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더 고온 다습해 고지대와 폭염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상황. 대표팀은 훈련 후 열탕욕과 사우나를 하는 일명 열적응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많은 운동 후에 그대로 똑같이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열쇼크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이제 분해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그게 이제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3: 철저한 적응과 과학적 관리로 고지대와 폭염 변수는 이곳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간다는 축구대표팀. 이제 남은 건 열흘 뒤 완벽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는 것뿐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 바로 히딩크 감독이겠죠. KBS가 한국 축구의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 태극전사들과 홍명보 감독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을까요?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02년 4강 신화를 썼던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7: Go to the semi-finals at least.
8: 적어도 준결승까지 가야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마세요. 물론 가끔은 꿈꿀 수도 있겠지만 준결승에 진출하는 목표는 좋지만 현실적이어야 해요. 거스 히딩크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6: 홍명보 감독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반드시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Of course, I will.
8: 물론 연락할 겁니다.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서 전 그냥 늘 하던 말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6: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했던 감독답게 과거 대표팀 내에 불거진 갈등을 긍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But if you have a conflict within your team,
8: 팀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이용해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을 마음껏 즐기고 대표팀을 성원해달라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약속의 6월을 기대했습니다.
8: Enjoy the games. 경기를 지켜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활기차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7: Put on, where's the camera? Put on.
8: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빨간 옷을 입으세요. 붉은 양말 티셔츠를 입고 소리쳐요. And then shout.
6: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탱크다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도심 주요 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무심코 먹이를 줬다가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 비둘기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에 6월 한 달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칩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사인 아람코, 엑손모빌, 쉐브론의 합산 시총보다 20%가량 높습니다. 대만 당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특수에 힘입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71%에서 1.93%포인트 올린 9.64%로 상향 조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직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대표팀 성적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추가 포상금을 사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또다시 홍해 우회로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7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20년 넘게 일본 최대 기업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 자동차를 시가총액에서 추월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가총액 기준 일본 최대 기업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오늘은 기업인의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를 만납니다.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전 진행자이기도 하시죠. 많은 청취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 강연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리가 바뀌었죠. 네. 네, 저희 지금 이 사람의 제가 진행하기 이제 바로 전에 진행을 하셨는데 이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자리가 좀 바뀌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1: 아, 이거 언제 제가 그 자리에 앉았나 싶게 벌써 정말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요.
0: 네.
1: 여기 막상 이렇게 저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 제가 그 진행할 때 네네. 여기 나오신 분께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예. 네, 잘할 걸 그랬다.
0: 네.
1: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래서 역지사지가 이게 네. 중요합니다. 입장 한번 바꿔보는 게 저도 사실 그래서 아나운서로 맨날 질문하다가 네. 텔레비전에서 패널 경험을 하면서 아 이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깨닫기 질문도 어려운데 답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은 예. 어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질문 받는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죠.
0: 예, 제가 지금 칼을 쥐고 있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떻게 칼을 좀 잘 다치지 않게. 네. 아, 어떠셨어요? 그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을 얼마 정도 진행을 하셨었죠?
1: 제가 한 2년 8개월?
0: 예.
1: 한 200분 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0: 그 시간은 작가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1: 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아. 매일 우리 피디님한테 칭얼대고 아.

0: 못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1: 예.
0: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아주 밀도 있게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그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분이 예. 평생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을 네. 이제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전생에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니. 그런 역시. 생각을 하거든요.
0: 저는 그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런 좋은 기회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 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어때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첫 책이셨죠?
0: 예.
1: 처음으로 쓴 책.
0: 예, 예. 예.
1: 그게 12년 됐나요?
0: 그게 2014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쓰기 책의 출간 전과 후로 내 인생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0: 예.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그게 출판사였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썼어요.
1: 네.
0: 그 책을 이제 쓰자마자 직장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책 출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어디 다니는 인생에서 그냥 어디 다니지 않고 지금처럼
1: 네. 네. 네,
0: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어찌 보면 내 시간이나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 못했죠. 남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그럴까? 그렇게 살았죠.
1: 정말 부러운 인생이신데요. 글 쓰는 것만 빼고.
0: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됐다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안 하고
1: 예.
0: 그 전에는 시키는 일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옛날에는 시킨 일을 내가 내 역량에 정말 붙이고 힘들어도 해야 됐거든요.
1: 예,
0: 그렇죠.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1: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월급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1: 예.
0: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출판사에서 뭐 그 어떤 새로운 책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이제 고맙긴 한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거.
1: 야, 골라서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1: 이건 진짜 더 부러운 얘기인데.
0: 아니, 누구나 직장 안 다니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1: 근데 어때요? 실제로 생활이 바뀌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나요?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게 있나요?
0: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되게 위축되고 주눅들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집에 당하는 입장이니까
1: 네.
0: 그렇게 전 직장 다닐 때 어느 하루도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나가고 싶고 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성격도 되게
1: 예.
0: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1: 제가 예전에 뭐 사진이나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본 그 인상하고 좀 제가 진짜 네. 아까 깜짝 놀란 게 네.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네.
0: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사진을 보면 웃으며 찍은 사진이 없어요. 정말로. 늘 막 뭔가 이렇게 쫓기고 뭐 그런 표정인데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면
1: 네.
0: 진짜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1: 그렇죠.
0: 용됐다고.
1: 예. 예. 지금까지 보니까 12년 전에 첫 책을 쓰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쓰신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15권 썼습니다.
1: 15권이면 예, 예. 1년에 한 권도 더 쓰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 셈이죠.
1: 첫 책을 냈을 때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진짜 전업작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0: 아니요. 전혀 못했고요.

0: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안 쓰 책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딱 한 권만 쓴 사람은 없다고.
1: 어.
0: 한 권 쓰면 계속 예. 쓰게 된다고.
1: 예.
0: 이런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1: 제가 아직 한 권을 못 쓴 사람인데요. 네,
0: 근데 이제 예. 제가 볼 때 우리 아나운서님도 한 권 쓰시면 최소 5권 이상 저는 쓰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써보면 아니, 쓸 때는 힘들어요.
1: 네.
0: 다시는 잊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쓰고 나면 그 성취감이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라톤 완주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1: 제가 아주 옛날에 그 한국어 관련된 칼럼을 한 3주에 한 번 정도 아주 짧은 글을 네. 쓴 적이 있었어요.
0: 예, 예.
1: 근데 제가 늘 3주가 이렇게 21일이 있으면
0: 금세우죠.
1: 19일 동안은 생각만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 날 컴퓨터 앞에 앉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일 후회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0: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를 네.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안 내셨어요?
1: 아, 그때 저는 짧게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못하겠다고 했죠.
0: 아.
1: 전 못하겠어요.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0: 그래서 그게 책으로 묶여 나오면
1: 네.
0: 이제 드디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저술가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아직 그거를 그 문턱을 못 넘으셨네요.
1: 네. 문턱이 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좀 비법을 좀 네. 작가님 모셨으니까 네. 작가님 하면 글쓰기 아닙니까? 글쓰기. 네. 뭐 거의 개인 브랜드가 되셨어요. 네, 글쓰기 말하기로 강연도 하시고 네. 책도 쓰시고 아직도 쓸 게 남아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0: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책을 하나 쓴다는 거는 이렇게 마중물을 붓는 일 같아요. 그 내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제 책을 쓰면 여기를 퍼서 없어질 것 같은데
1: 네.
0: 오히려 마중물을 붓는 일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쓸 거리가 생기는 게 저는 책 쓰기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책 쓰는 일이 밥벌이였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써야 또 뭐 인쇄 수입도 있지만 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그 하던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책을 써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이거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넓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깊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글쓰기 책을 이제 쓰다가 이제 말하기 책 쓰게 되고 뭐 관계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글쓰기 책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총론적인 걸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직장인의 글쓰기 또 뭐 책 쓰기 이런 식으로 깊어져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책을 이렇게 막상 써보시면은 오히려 막 소진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쓸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1: 사실 이 시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힐링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글을 쓰는데 좀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 이제 AI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AI라는 게 글도 잘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0: AI 지금 쓰십니까?
1: 저는 이제 뭐 저는 아직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 버전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뭐 간단한 걸 시킬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보다 못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제 글 뭐 안 써도 AI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저도 AI 시대에 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저도 겪어보니까 저보다 잘 씁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입니다.
1: 저보다 잘 쓰는 건 확실한데 작가님보다 잘 쓰는.
0: 아니요. 저보다.
1: 예.
0: 아니 누구나 그 수준 이상으로 써줘요.
1: 네.
0: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더 글을 써야 되냐 그러면 AI는 어떤 도구냐면 잘 쓰는 사람을 더 잘 쓰게 만드는 도구지 못 쓰는 사람을 잘 쓰게는 못 만듭니다.
1: 아.
0: 예. 있는 거에 더 뭘 덧붙여주고 증강해주고 네. 이 지렛대 효과를 주는 도구지 없는 걸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정말 더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 혜택을 더 입으려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 직장에서도 실력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 잘 부리잖아요.
1: 그렇죠.
0: 잘 뽑아 먹잖아요.
1: 원래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시집살이를 많이 한 시어머니가
0: 그렇죠. 잘 부리잖아요.
1: 잘 부리죠. 예. 어떻게 하면 힘든 줄 알고.
0: 예.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좋은 걸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알아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를.
1: 네.
0: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줍니다.
1: 예.
0: 아, 대충 줘도 된다는 걸 압니다.
1: 네. 그러면 작가님도 실제로 AI 네.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0: 많이 하죠.
1: 예.
0: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걱정인데 옛날에 한 10시간 드렸던 거를 지금 2, 3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나머지 7, 8시간은 AI가 해결을 해줘요.
1: 그래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이게 조금 그 비밀일 수도 있지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 쓴 적은 없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썼던 그분들을 모셨던 8년이 제가 그분들의 인공지능이었더라고요.
1: 아.
0: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저 같은 뭐 참모를 데리고 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간단합니다. 많은 걸 수집해놨다가 그걸로 이제 뭔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집해서 갖고 있었어요.
1: 거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러니까 예. 저만큼 그분의 어떤 말과 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영감과 통찰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맞고 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 것을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분 흉내를 낸 거거든요.
1: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된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0: 그런데 네. 딱 인공지능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들 쪽을 많이 제가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 모시면서 대통령과 어떻게 함께 글을 썼는지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부렸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쭉 그랬던 그 방식들이 생각이 났고 그 방식으로 제가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같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연설 비서관과 그렇게 부리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을. 워낙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탁월하셨던 분들이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요구하고 했던 것들을
1: 네.
0: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근데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한테 받아갔던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1: 나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인공지능한테.
0: 그래서 글을 또 많이 써야 되고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예.
1: 아 그러네요. 그 완전히 빙이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 최고의 산출물을 뽑아낼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걸 많이 줘야 돼요.
1: 네.
0: 학습을 시켜서 애가 그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준 걸 가지고 내 글을 이제 쓰죠.
1: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셨어요? 인공지능하고?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는 작년 말에 이제 처음.
1: 되게 빠른 편이 아니시네요.
0: 작년 말에.
1: 네.
0: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제가 글쓰기에서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다.
1: 네.
0: 정말 가성비 높게. 왜냐하면 저는 무료 쓰거든요. 무료.
1: 아, 유료 버전 아니에요?
0: 아, 일부러 그래요.
1: 네네.
0: 돈보다는 너무 깊이 빠져들 것 같아서 무료를 쓰시면요.
1: 네.
0: 빠져들고 싶어도 오래 못 빠져들어요.
1: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0: 어느 정도 쓰면
1: 안 해줘요. 더 이상은.
0: 안 해주고 네. 내일 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리 두기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져들면 저는 거의 뭐 영혼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정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예, 그래서 무료를 쓰시는 걸로 네. 돈이 네.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0: 전혀 아닙니다.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공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사실 어릴 적에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야. 시험을 안 봐도 될 거야. 네. 근데 그 어른이 돼서 보니까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고 매 순간 시험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진짜 공부 뭐 아, 이게 진짜 공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공부라는 게 뭘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읽고 듣는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 네.
0: 뭐 직장에서 공부도 다 뭔가를 읽거나 들음으로써 뭔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어떤 소유를 늘리는 아는 거에 양을 늘리는 이런 거였다면 제가 이제 직장 나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공부는 말하고 쓸 때 되더라고요. 말하고 쓸 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말하고 써봐야지만이 진짜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지 그게 내 것인지를
1: 네.
0: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소유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고 공유하는 공부,
1: 아.
0: 나누는 공부, 베푸는 공부가 저는 진짜 공부다.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당연히 그 생각했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과
1: 예.
0: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본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공의 아비부 스승부인데 그 아비나 스승을 만드는 게 공부다. 근데 아비나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죠. 그럼 공부를 왜 하냐?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남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직장 나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던 것은 그냥 읽고 듣고 나만을 위해서 내 소유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여서 그랬구나.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먹었어야 되는데
1: 네.
0: 써먹는 데까지를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시험 잘 보고 내 성적 올리고 내 등수 높이는데 이 위한 공부여서 공부가 재미없었던 게 아닌가.
1: 나만 알고 있는 건 공부가 완성이 된 게 아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네. 진짜 그게 공부다.
0: 네. 그렇게 했을 때 아 공부 아 이래서 맞아 공부를 해야 돼.
1: 네.
0: 아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을 때 다시 또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순환해야 되는 건데 막혀 있었던 거죠. 그냥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1: 네. 근데 3년 전에 진짜 공부 책을 처음 내셨는데 최근에 또 새로 펴셨어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0: 아 우선 이제 그 전에 냈던 것은 청소년 대상이었고요.
1: 예.
0: 이번에는 이제 그 어른도
1: 아.
0: 보실 수 있게끔 어른용으로 네. 한 거고.
1: 청소년 대상, 기성 대상은 어떻게 메시지가 좀 다릅니까?
0: 아니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세상이 정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절감했거든요.
1: 예.
0: 하나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네. 모든 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요 시대는 그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우리 중장년 청년들, 뭐 저는 이제 중장년도 이제 지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경험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사실 청소년기 학생 시절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성세대가 돼서 하는 공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기성세대는 어떤 공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0: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면 왜 공부를 했나.
1: 예.
0: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잘 풀고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예.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직장 소속도 벗어나고 이렇게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것저것을 다 잘하고 이게 평균이 높았어야 돼. 국영수 평균이.
1: 그렇죠.
0: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평균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무엇 하나, 남보다 좀 뭐 잘하거나, 뭐 남보다 더 그걸 좋아하거나,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그 하나, 그걸로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할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50에 저는 나왔는데, 이제 뭐 60까지 한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120살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길고 근데 그 기간을 살아내려면은 그러니까 이 뭔가를 많이 아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건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많이 해서 뭐 많이 안다 대답을 잘한다 뭐 문제를 잘 푼다 문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 풀고요.
1: 예.
0: 결국은 그 이후에는 그 어찌 보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 문제 내는 사람, 뭔가를 자기가 안 것을 말하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어찌 보면 나만의 어떤 콘텐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시장에서 네. 팔리는 그런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팔아먹으려면은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이제 그 기본 전제는 듣기와 읽기가 많이 돼 있어야지.
0: 그렇죠.
1: 나오는 거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예.
0: 그거는 이제 그건 기본입니다. 예. 문제는 그 전에는 듣기와 읽기만 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말하고 쓰려면은 듣기 읽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이때 듣기 읽기는 되게 재밌어진다는 거죠.
1: 아.
0: 의미 있어진다는 거죠.
1: 네, 네.
0: 말하고 쓰기 위한 읽기 듣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공부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때 공부하려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 동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 어떻게 나한테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엄마가 막 공부해라 한다고 예. 동기부여가 막 돼가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공부하려다가 엄마 잔소리 하면 책을 덮게 되죠. 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마치 그게 동기부여가 될 줄 알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막 그건 잔소리를 막 하셨잖아요. 하등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1: 네. 자기가 공부법을 좀 저희가 제대로 배워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예. 나머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좀 얘기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고립 등 저지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5도, 현재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전문기업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공약 주제를 고르거나 나만의 공약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반응인데요. 이외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진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공약을 음성전환이 가능한 파일로 제공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를 했고요. 지역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접수해서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을 시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열쇠말도 뽑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역정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이 정신재활시설 해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해봄은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 아래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과 같은 회복을 위한 자립공간이자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입소자는 일상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독립생활훈련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퇴원 후에는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 구로구가 주민들이 수어와 점자를 배우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달 6월부터 11월까지 구로 문화누리 평생학습관과 동네 배움터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와 점자 교육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수어 교육은 내일 6월 2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인 수어 표현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점자 교육은 오는 9월과 10월에 운영하고 점자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점자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마련이 됩니다. 모든 과정의 수강료는 무료고요. 신청은 구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내일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전시 서로가 서로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는데요.

전시 현장에서는 음성과 수어 해설, 점자와 큰 글씨 안내 자료가 제공되고요. 색각 보정 안경과 소음 차단 헤드셋, 필담 도구 등 다양한 관람 지원 장비도 마련돼서 누구나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장애 감수성 체험 행사와 토크 콘서트, 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마야의 쿨하게.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계도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갔다고요?
1: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계가 선거 접근성 개선 논의부터 비례대표 공천구조 문제 제기 그리고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정책 공약 활동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정책 반영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두 달 전부터 선거 접근성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요?
1: 네, 지난 4월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접근성 관련해서 이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정보 제공과 투표 보조 지원, 또 시각장애인의 점자 정보 접근성,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투표 환경 개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이 선거 정보를 이해

0: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며 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1: 예.
0: 이 선관위도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 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단체로서 의견을 표명하셨다고요?
0: 네,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 공모가 이제 발표되었을 때인데요. 이 장애인단체들은 공모 구조와 관련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앞다퉈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당은요, 여성, 청년, 노동 분야는 제한 경쟁 부문으로 별도 구성해 앞순번 배치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 장애인은 제한 경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부분에서만 경쟁하도록 했었는데요. 장애계는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구조 안에서 장애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이 특히 장애인은 이동, 노동, 건강, 돌봄, 정보 접근 등 지역 정책 전반에서 제도적 장벽을 겪고 있고 이 지방 후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공간임에도 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당은 자율적으로 공천 방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당은 이 중앙당의 취지를 반영해 광역 비례 후보자는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당이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이 남겨진 숙제가 되었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1: 예. 자, 서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장애계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고요?
0: 네. 서울 소재 장애인단체 25곳이 함께 참여한 연대체 2026 서울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정책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요구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 등 총 4개 분야 10대 핵심 공약과 또 28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1: 예, 이런 요구안을 실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전달을 했다고요?
0: 네. 지난 5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양측 모두에게 공약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개별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유형과 특성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논의해 만든 공동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센터 설치라던가 아니면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무장애 관광 접근성을 증진하다던가와 같은 이 장애 유형 또 영역별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고요. 장애계는 이러한 요구안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방선거 공약과 이후 서울시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지역별로 이제 특징적인 좀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장총은 이제 지역 장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1: 예.
0: 먼저 인천의 경우는 31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 선거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을 만나서 각각 정책 협약도 체결을 했고 또 실제 의회 비례대표의 장애인 후보 추천 활동까지 이어가면서 이 정치 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특히 공약 요구안에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장애인 의무 공천을 넣었고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 장애 당사자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흐름이 아주 잘 드러난 편이었습니다. 또 대전의 경우는요. 정말 많은 단체죠. 36개의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최대 규모의 선거 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 공약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딱 두 가지 공약만 세워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장애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또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라는 이 두 가지 공약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 예, 제주도도 활동이 활발했다고요?
0: 네, 제주의 경우는요. 눈에 띄는 점이 이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 분리하고

0: 리에서 각각 정책을 개발했다라는 점이었고요. 이후 도지사 후보 3명과 교육감 후보 3명 모두에게 이 정책 요구안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 또한 단순 정책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대규모 정책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200여 명의 장애인 유권자와 활동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후보자들이 직접 장애인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 공약 전달을 넘어 이 공개적인 정책 검증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1: 예, 이외 다른 지역들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이어가 나갔다고요.
0: 네, 부산, 세종,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의 그 연대와 또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활동이 있었습니다. 방법 같은 경우는 실무자 미팅이나 타운홀 방식으로 공약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전반적인 공약 요구안의 흐름을 보면 지역사회 전환이나 자립생활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또 교통수단 확대와 같은 이동권에 대한 공약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같은 이 현안 중심의 공약들도 좀 담겨 있었고요. 의사소통권 등도 좀 공약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계는 지역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만들고 후보자와 협상하며 지방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삶과 맞닿은 의제들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 앞으로 중요한 건 이런 요구가 이 선거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거 이후의 실천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 예, 장애계 정책 제안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져 나가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이 노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요즘처럼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에는 유독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왜 장이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2: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물놀이 오래 하면 배탈 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여름철에 물놀이하고 나면 꼭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갔던 생각이 납니다.
1: 예.
2: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은 생각보다 날씨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더울 때는 또 땀을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1: 예.
2: 또 요즘처럼 냉방이 잘 돼 있거나 또 일교차가 심한 때는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흔들리면서 장 운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인 것 같은 경우는 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복통이나 팽만감,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낮 시간에는 많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음료를 찾다 보니까 장이 더 반응을 해서 이렇게 장이 예민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1: 예, 계절이 바뀌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우선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 어제도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좀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 예.
2: 냉장고에 있었던 식재료가 상했더라고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충독이 발생하기도 쉽고 또 바이러스성 장염도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가 점점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야간 활동이 늘어나고 야식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즉 활동량도 바뀌면서 면역 상태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러한 계절적 영향의 바이러스 중독에 또 이런 생활 습관 변화들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2: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 운동은 이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가 했던 말씀이 있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예. 정신건강의학적 부분과 장 운동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거나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장 운동을 빠르게 만들어서 보름변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덥고 선 상황이 발생하는데 수면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는 덥다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2: 특히나 추운 겨울보다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을 더 많이 가고 잠자리가 바뀌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행 가서 잠자리가 바뀌고 숙소가 바뀌면 화장실을 전혀 못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1: 예. 예.
2: 맞습니다. 여행이나 환경 변화가 있을 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2: 예전에는 우리가 면역하면 면역세포, 면역에 관련된 폐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코의 점막이나 폐의 점막처럼 장의 점막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외부 물질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과 관련된 조직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사실 그게 특하게 의학적으로 유익균이다, 유해균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장은 음식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면역 방어체의 일선인 동시에 또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1: 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도움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2: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분들이 아니라 일부 특히 어떤 분이 계시냐면 최근에 이제 몸이 감염돼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생제 드시고 나서 이 유익균, 본인의 만에 맞는 유익균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장 생태계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불편감을 겪는 분도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을 제대로 상담, 처방 받으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청취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문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 좋은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유산균이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보통 이제 궁합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유산균도 본인에게 맞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약사님께 상담을 하거나 의사님하고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산균을 믿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2: 우선은 장에 있는 유익균들, 장에 있는 세균들은 이런 식이섬유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과일이 껍질째, 그다음에 해조류, 땅콩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의 기본이 되는 된장, 청국장, 물론 요즘에는 저염으로 드시니까 더 건강에 드실 수 있고, 또 저염 김치 등의 발효식품 등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 건강의 기본은 수분 섭취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장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1: 아, 예. 반대로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습관도 있을까요?
2: 네. 보통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편리하게 먹는 가공식품들에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과도하게 가공을 받다 보니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가 되고 식이섬유는 적고 혈당을 올리는 이런 음식들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물론이고요. 또 지나친 야식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이런 특히 변의를 참는 습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불편한 환경이라서 자꾸 참는 습관들이 이 변비를 악화시키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1: 예, 혈압약이나 진통제처럼 약을 오래 먹는 것도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우선 혈압약이나 당뇨,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만성질환에 관련된 약물들은 장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인 경우에는 위장관 전박을 자극할 수 있고요. 또 항생제는 장내 유독액체 감소가 되고 철분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일부지만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중에는 일부 장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만성질환의 약물들은 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은 장 건강 습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2: 장 건강은 모두 유산균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식사를 오전 9시 이전에 하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루에 1.5리터 이상 본인의 음주량에 맞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저는 어제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고기도 구워드리고 저희 꼬맹이들 샐러드도 만들어줬는데요. 충분할 만큼 채소와 그리고 껍질째 과일을 먹고, 그리고 장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기기들 보느라 잠을 늦게 주무시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수분 섭취를 한다면 아침마다 좋은 소식으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건강하세요.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영철의 사랑이 먹일래.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 축구계에 큰 이슈가 있었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13년간 맡아온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월드컵 이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제5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연임에 성공을 해서 오는 2029년까지 협회를 이끌 예정이었지만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으로 축구팬들의 비판을 받아왔고요. 지난해 문체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협회 행정 업무 처리 문제 등도 드러났죠. 이 직무정지에 중징계를 받은 뒤에 최근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는데 결국엔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면 다시 축구협회장 선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그 새 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회장 중 한 명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연장자 순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고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즉 보궐선거인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이제 월드컵 후에 협회장에 도전할지가 관심사인데 정 회장이 깜짝 사퇴를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후보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젊은 축구인인 이영표, 박지성 전 선수들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올 것 같고요. 지난 선거 때 정 회장과 경쟁했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신문선 전 후보 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월드컵이 코앞이라서 우리 대표팀 분위기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 일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어제 북중미 월드컵 사전 캠프 훈련장이 꾸려진 미국 유타주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가졌고요. 우리가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물론 상대가 피파랭킹 100위권인 팀이지만 2024년 9월 홍명보호 출항 이래 5점차 이상 대승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드컵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대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골 침묵이 이어졌던 이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점이나 부상 중이었던 황인범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깜짝 발탁의 주인공 이기혁 선수가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활약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대 적응에 나선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 대체로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 볼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전력 예상보다 훨씬 약해서 당장 우리 대표팀의 수비에서의 약점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조유민 선수가 병원 검진 결과 발꿈치 족저근막이 부분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 월드컵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 파트너로 사전 캠프에 함께한 조희재 선수가 대체 발탁됐다는 큰 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오는 4일에 있을 마지막 평가전 상대도 엘살바도르인데 피파 랭킹 10위거든요. 아니 100위거든요. 그래서 약체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해보죠. SSG가 한화의 주말 3연전을 다 내주면서 12연패에 빠졌죠.
1: 지금 SSG가 무척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화전 10-13패배로 이 구단 역대 최다인 타이인 11연패 기록을 했고요. 어제 역시 2-6으로 지면서 전신 SK 와이번스가 지녔던 11연패를 넘어선 구단 최다 12연패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실 SSG가 4월까지만 해도 3위까지 오르면서 순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서 전혀 다른 팀이 됐는데 일단 선발 마운드가 무너지고 타선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5월 한 달간 5승 1무 20패를 기록했거든요. 그 사이 순위가 3위에서 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부상에서 최정 선수가 돌아왔고요.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 역시 부상에서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차츰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최하위 키움과 홈 3연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키움도 지난 주말 KT에게 3연전 모두 내주면서 지금 8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KT는 4연승으로 2위에 자리하게 됐고 LG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선두를 수성을 했고요. 삼성은 두산을 9-4로 어제 이기긴 했는데 1, 2차전 역전패를 되감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위에 머물렀고 4위는 기아입니다. 5위는 하나고요. 6위는 두산. NC가 롯데를 8-2로 어제 이기면서 7위 NC, 롯데가 8위 SSG에 이어서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2028 LA 하계 패럴림픽의 윤곽이 공개가 됐다고요?
1: 대회 조직위원회가 경기 일정과 대회 개요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LA 하계 올림픽 폐막 후 현지 시간으로 2018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23개 종목에서 560개 메달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휠체어 럭비는 개막전인 8월 13일, 보치아는 14일부터 열리는데 조직위에 따르면 개회식 전에 경기가 열리는 건 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개회식 전에 하지만 탈락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파라스포츠 클라이밍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이 됐고요. 탁구와 트라이애슬론엔 여자 메달 이벤트가 추가됐습니다. 수영에는 발달장애 개조 종목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0: 예. 자, 한국농구의 에이스죠. 이현중 선수 소식도 화제였죠.
1: 네, 이현중 선수가 일본 프로농구 B리그 나가사키 소속으로 팀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끈 데 이어서 창단 첫 B리그 우승까지 이끌었고요. 본인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승을 확정 지은 파이널 3차전에서는 3점슛 3개를 포함해서 양팀 최다 23득점에 5리바운드, 그리고 블록슛 2개를 곁들이면서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MVP로 호명이 되기까지 했는데 또 지난 29일에는 이제 시즌을 모두 마친 B리그가 시상식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베스트 5에 꼽히기도 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주는 아시아 특별상에 이어서 3점슛 성공률 1위 트로피까지 이현중 선수가 챙겼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7월 3일에 대만, 6일에 일본과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치르는데요. 일본 프로농구 MVP가 출전하는 한일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또 우승을 했죠.
1: 이번에는 싱가포르 오픈 우승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4강전부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강전에서 천적이죠. 천이페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결승에서는 일본의 야마구치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0: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자, 청취자분들께는 낯익은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장애인 취업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 활동 규모 및 실태 파악이고 법적 근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통계법 제18조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1만 1,000명,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이며 조사 기간은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상태 판별 및 상태별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고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입니다.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괴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조사통계부 031-728-71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먼저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관련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공단 서울지역본부 신기술특화훈련 민간위탁훈련 기간인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AI 기반 사무행정 실무 양성 과정 1기 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동훈련 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직무 훈련을 통해 사무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가능한 실무 수준의 사무행정 역량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AI 도구를 활용한 문서 작성 및 데이터 처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직무 적응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훈련 일정을 안내드리면 훈련 기간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과정이며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입학생 혜택은 훈련비 전액 무료, 해당자에 한해 훈련 수당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시각장애인 AI 기반 사무행정 실무 양성과정 1기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 에코 솔루션에서 경영지원 사무보조원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총무인사 등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 주 5일 평일 18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 직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 에코솔루션에서 경영지원 사무보조원을 6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총무, 인사 등 사무보조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곳이 있다고요?
2: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코닉에서 사무보조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및 모집 인원은 영업지원 1명, 노무관리 1명입니다. 영업지원 업무는 영업사원 자료 지원 및 전화 응대 업무이며 노무관리 업무는 노무자 인력 단순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입니다. 급여는 시급 1,320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3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코닉에서 사무 보조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모집 인원은 영업 지원 1명, 노무 관리 1명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 남부지사 02-6004-1037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장 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2: 네, 투썸 플레이스에서 서울 지역 매장 환경 관리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채용 매장은 양재 매헌역점, 양한티점, 판교 알파돔정 등입니다. 직무 내용은 식기세척과 매장 정리 정돈 및 청소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3일 근무, 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1,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지역 매장환경관리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리스타 직원도 모집을 한다고요?
2: 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행복마루에서 바리스타 직원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음료 제조 및 전자동 커피 머신 관리 업무 등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근무 1, 4시간 오전 근무이고 급여는 기본급 월 128만 원에 식대별도 9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행복마루에서 바리스타 직원을 6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음료 제조, 전자동 커피 머신 관리 업무 등이고요. 고용 형태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93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2: 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넥트 중앙에서 발달장애인 스팀 세차원 3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중앙그룹 업무용 및 임직원 차량 세차 서비스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오전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오후 근무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2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넥트 중앙에서 스팀 세차원 3명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중앙그룹 업무용 및 임직원 차량 세차 서비스고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1, 4시간 근무고 오전 근무 시간은 9시

0: 30분부터 오후 30분, 1시 30분까지 오후 근무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구인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1: 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서 재택근무 신문교정직 한 명을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조선닷컴 내 기사에 대한 오탈자를 점검하고 PC 메신저로 실시간 보고 교정 요청 업무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1, 3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6개월 계약직 후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3개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112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송훈의 날 울리지 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0: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맞춰서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죠. 바로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시연회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과 주요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6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립니다.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IT기기, 생활용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기기지만 나에게도 유용한지 모르겠다 할 때 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행사 당일에 길 안내가 필요한 분은요, 전화 02-812-253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한가종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 작품이 아니라 건물의 계단이나 화장실 등의 접근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근영 씨와 일상 속 공간과 환경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 말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전시, 공연, 음악 등의 예술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일상 속의 공간, 그리고 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문화 공간을 이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상 속 환경의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편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0: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1: 네, 사실 뭐 음성해설이 있는 공연 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상 속 환경 에서 장벽을 마주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거나
0: 그렇죠.
1: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동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의 접근성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은 공간의 안과 밖을 나누고 우리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주는 통로.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0: 어머, 근데 표현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1: 멋있어요?
0: 안과 밖을 이어주는

0: 아, 제가 좀 써먹어봐요.
1: 아, 좋습니다. 네.
0: 예.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 마주하는 게 문이잖아요. 그렇죠. 문화 공간을 갈 때도 우린 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익숙한 문이 어느 순간부터 꽤 난감한 존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문이?
0: 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들으면 문이 난감한 순간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비장애인일 땐 저도 그냥 문은 보고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꼭 시각적인 감각이 아닌 촉각이나 촉각적인 감각으로 문의 위치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1: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회전문이 떠올랐거든요.
0: 아,
1: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0: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이따 해주세요.
0: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된 뒤로는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문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0: 네.
1: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짚어주세요.
0: 네. 먼저 그럼 여닫이 문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엔 투명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이 시각장애인에게 좀 힘들어요. 이 문이 통로 쪽이나 이제 바깥쪽으로 열려 있을 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나 얼굴을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1: 아, 유리로 된 여닫이.
0: 네. 저도 한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여닫이 문이 열려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모서리에 부딪히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1: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0: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닫이 문을 열어둘 때는 좀 벽 쪽으로 붙여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부딪혔던 그 박물관의 여닫이 문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다 열어도 벽 쪽으로 붙이지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박물관의 시설 접근성 워크숍,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접근성들이 개선되면 좋은지 이야기하러 갔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달라고.
1: 차라리. 아, 제발.
0: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와. 그 어떻게 보면 여닫이 문은 사실 그냥 열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0: 네.
1: 네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예, 그럼 아니면 닫든가.
0: 그렇죠. 닫아놓거나 열어둘 때는 좀, 어느 쪽으로 좀 고정되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열어두는 게 좋겠죠.
1: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이 보통 여닫이 문인데.
0: 맞아요.
1: 비슷한 문제가 있겠네요.
0: 이 화장실 칸 문이.
1: 네.
0: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열리거나 열려 있는 문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아 이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0: 그거 정말 아프죠.
1: 그리고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네.
0: 예전에 한 극장에 갔는데 그 극장 화장실의 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박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갔을 때 안쪽으로 열리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1: 다행이네요.
0: 감동받았습니다.
1: 예. 네. 그럼 미닫이 문은 어때요?
0: 미닫이 문은 네. 비교적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 미닫이 문이 좀 빠르게 닫히는 경우에는 좀 손이나 이런 게 끼일 수가 있어요.
1: 좀 무섭네요. 예.
0: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공연장, 뭐 전시장에 미닫이 문이 많지는 않아요. 한 소극 장의 미닫이 문이 있긴 했지만 관객이 그걸 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 미닫이 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우리가 문화센터에 있긴 하지만 아 제가 병원 접근성도 한번 허락해 주시면 얘기하고 싶은 게 병원의 접근성이 진짜 안 좋거든요.
1: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0: 네. 안 좋아요. 근데 거기 미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열면 마치 용수철처럼 드르륵 닫히더라고요. 신기한 미닫이 문이었는데 왜 그렇게 설치됐는지 이렇게 살짝 여쭤보니까 이게 냉난방 유지 때문에 열어놓으면 안 돼서 그런 문을 설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이어서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0: 네. 그래서 문화 공간에 장애인 관객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닫이 문을 혹시나 고민하신다면 이 열림과 닫힘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놓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네. 자동문은 괜찮죠?
0: 자동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편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 버튼 버튼, 버튼식 자동문에 그 버튼 찾는 게 사실 일이에요. 예. 네, 위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건물 구조마다 다 달라서 통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도서관에도 제가 시설 접근성 워크숍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뭐 공연이나 전시도 하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또 그 도서관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이라서 그 자동문 버튼을 상당히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시각장애인이 저는 한참 이제 더듬게 되는 거죠.
1: 그리고 아래 생각보다 아래 있으면 굉장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0: 맞아요.
1: 무슨 말인지 아시죠?
0: 네.
1: 아예 상상을 못 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버튼이 없는 자동문이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1: 그냥 이렇게 센서로 인식돼서 열리는.
0: 네. 그리고 그 센서 인식 범위도 조금 가능한 한 넓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만 가도 이제 문 열리는 소리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 그 요즘 자동문 어떤 거는 문이 열립니다 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0: 아, 그건 너무 좋죠.
1: 그것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걸 뭔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0: 맞습니다.
1: 아, 그래야 좀. 아, 참.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건 초반에 얘기했던 회전문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전문은 저한테 문이라기보다 이제 장벽에 가까운데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도전하다가 흰 지팡이가 끼어서 정말 큰일 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회전문 옆에 여닫이문을 이용해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또 이 여닫이문을 냉난방 유지 때문에 잠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한 미술관 가는 길에도 이런 출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 갈 때마다 그 회전문 앞에 잠시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실 때 도움을 청해서 네, 네. 네,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이 누군가에게는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문이 아니라 장벽일 수 있다는 거.
0: 네. 네.
1: 자, 문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요.
0: 네,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데요. 큰 건물이나 상점이 많은 곳에서는 그 문 위치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헤매기도 해요. 예전에 그 지하에 있는 소극장에 갔는데,
1: 지하에 있는?
0: 네, 이제 소극장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다른 상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소극장 출입구 앞에 그 상점들 광고 배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출입구를 찾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1: 이게 문인가? 이게 문인가?
0: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KBS 본관 2층 외부 출입문도 네. 저한테는 좀 위치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건물 폭이 크기도 하고 또 벽과 문의 어떤 구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문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꼭 필요합니다.
1: 그리고 계단도 많아서 사실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KBS 본관 2층까지 오는 게.
0: 그러니까요.
1: 아, 그러면은 좀 답답하긴 한데 시각장애인이 문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0: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간단한 음성 안내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 주출입구에 가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띵동 하는 알림음이 들리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 위치에 작은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음악 틀어주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들이 어떤 분들은 또 뭐 소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시력자를 위해서 좀 굵은 글자 또는 검은 바탕에 밝은 글자로 출입구를 표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 같은 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공간들은 이런 표시들을 눈에 안 띄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 방식이 좀 디자인적으로 세련될지 모르겠으나 좀 시각적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자 블럭 도움이 되죠. 근데 점자 블럭 설치하기 힘든 뭐 극장이나 전시장도 있어요.
1: 네.
0: 이제 이럴 때는 최소한 그 바닥색과 다른 색깔과 약간 두꺼운 재질의 발매트 뭐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구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문을 모두 바꿀 수 어렵죠.
0: 맞습니다.
1: 네. 사실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문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0: 네.
1: 뭐가 있을까요? 예. 네.
0: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닫이문 혹시 열어두실 때는 방향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닫이문 들어가실 때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잠깐 문 잡아주시는 거.
1: 그렇죠. 아, 우리나라 그게 되게 부족해요.
0: 네. 네. 이때 문 열려 있어요. 제가 문 잡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주시면 또 상황을 몰라서 당황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연극 보러 가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입장하기 전에 로비에 사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문을 지나가는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대화는 좀 옆으로 이동해서 해주시는 센스 네, 좀 네.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에서 또 문화 공간에서 문이 누구에게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문이요. 그렇죠?
0: 네.
1: 네, 작은 배려와 안내가 더해진다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멜로망스 가 불러요. 해피송.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사는 정을미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 시각장애인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정해놓은 여행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기분, 느낌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뭐 벽도 많이 만져보고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나 들려오는 음악소리, 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나름 그리면서 걸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된다면 혼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조금 언어가 되고 핸드폰 사용이 좀 원활하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말리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그것도 중도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가서 말지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영상을 혼자 찍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보행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대 시각장애 돼서 걷기 어렵고 지팡이 짓기 어려우신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너무나 잘해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보행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주고 계시긴 해요. 다른 분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나름 뭔가 카테고리를 좀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1: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정을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 지인과 함께 체코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러고 나니 용기가 생겨서 혼자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중도에 실명한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본인이 흰 지팡이 보행하는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셨네요. 야, 체코 여행을? 와, 일단 부럽습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근데요, 정을미 씨가 비장애인과 간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인과 다녀오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난가족 청취자들도 해보고 싶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다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짧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경력이 쌓이면 네. 일이 좀 쉬워지기도 하나요? 근데 아, 갑자기. 네, 화면 해설은 늘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네. 이제 늘 조금 이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 드라마, 뭐 작품마다 이제 백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약에 은혜하는 도정님 같은 경우도 이게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열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은조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이해하기가 쉬우실까 이제 항상.
0: 약간 래퍼처럼. 열이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다.
1: 그렇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아. 이제 좀 뭔가 군더더기 항상 많이 붙게 돼요. 해석이. 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영혼이 바뀐 드라마를 몇 편 해봤는데 쓸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끝낸 작품에 이제 그 호텔리어들 얘기였는데 남녀 주인공이 다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회사는 뭐 이렇게 권성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뭐 권대리, 권과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에 박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박한길 대리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 플레임을 다 불러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박대리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치고 빠지는 해설이었는데 이 항상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염려되는 게 이 사람이 직급이 바뀌거나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러면은 이 박대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0: 부 박대리래요.
1: 그래서 이제 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약간 틈이 있어서 네네. 이제 박대리가 승진을 해서 과장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이제 뭔가
0: 그다음부터는
1: 네, 박과장이라고 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명과 명칭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또 이런 네. 설명을 들으면 이게 좀 다르게 들리는 거 아시죠?
1: 네.
0: 화면에서
1: 고민을 자. 많이 하고 쓰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아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0: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자, 지난 시간에 은조가 네. 왕 이규를 향해 날린 화살을 여리가 가슴으로 받아낸 장면까지 네. 만나봤어요.
1: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은조가 아버지가 그 왕의 화살을 맞고 숨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왕실에서 나온 화살이라는 걸 알고서는 왕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가 행렬을 향해서 화살을 날린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여리 말을 타고 달려와서 온몸으로 막아낸 건데요.
0: 진짜 슬픈 장면입니다.
1: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요. 그 아버지 민직이 아들 대의를 데리고 이제 지방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주막에 들렀는데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왕의 사냥터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다 쫓겨나고
0: 그냥 일반 백성들이
1: 네네. 그냥 거기를 다 쫓아내고 그곳을 사냥터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채 연글지도 않은 그런 농작물들도 이제 그 어가 행렬에게 다 짓밟혀서 못 먹게 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민직이 이제 사냥터로 왕 이규를 찾아가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어가 행렬을 막아선 민직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춘다.
3: 이 나라 하나뿐인 충신이 당도했도다.
2: 이규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자 민직의 시선이 전리품처럼 내걸린 피 묻은 화살들로 향한다. 이규는 빨간 깃이 달린 화살과 활을 겹쳐 잡고 있다. 잠시 후 민직은 빨간 깃 화살이 등에 박힌 채 대일에게 엎혀 있다. 민직의 시신에서 뽑은 화살이 이부자리에 누운 은조 옆에 놓여있다. 눈을 뜬 은조가 파리한 얼굴로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난다. 행랑방 밖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4: 홍민직 대감께서는 왜 저런 모습에 오신 건가요?
5: 전하께 직언을 드렸다가 사년 당했다 들었소.
2: 은조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며 차가운 분노가 인다. 그녀의 손이 화살에 묻은 민직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다. 힘없이 떨궈지던 민직의 손이 떠오르자 은조가 괴로움에 얼굴을 감싼다. 그러다 울분에 차서 피 묻은 화살을 꽉 움켜쥔다. 제이가 민직 내 대문 밖으로 나온다. 제이는 기다리고 있는 열을 보고 흠칫했다가 무심하게 다가온다.
5: 아직은 담담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2: 열이 대문 쪽을 보며 한숨을 쉰다.
5: 다신 오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 가시죠. 홍은조 돌아오기 전에.
6: 집에 없어?
5: 장례 준비로 저자에 나갔습니다.
6: 내가 여기 두 시즌 넘게 있었는데.
2: 열과 제이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친다.
6: 설마.
2: 잠시 후.
6: 찾았어?
5: 아니요. 방에 있던 전화의 화살이 사라졌습니다.
6: 만약 그리 된다면 홍은주는 물론 이 가문 모두 능지처참이야.
5: 지금 무슨 말씀을?
6: 그것만은 막아야 돼.
2: 열이 말을 타고 달린다.
6: 그것만은.
2: 은조가 절벽 끝에서 어가 행렬을 향해 팔시위를 당기고 있다. 은조의 손을 떠난 화살이 어가를 막아선 열의 왼가슴에 박힌다. 놀란 임사영이 돌아보고 금녹의 눈도 휘둥그레진다.
7: 전하와 태군망을 후위하라!
2: 병사들이 어가를 에워싸고 열은 말등에 앉은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은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거는데 제이가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끌어당긴다. 임사영이 화살이 날아온 절벽을 뒤늦게 올려다본다.
7: 암살자를 추격하라!
2: 절벽 근처.
5: 죽고 싶어?
2: 제이가 돌아가려는 은조를 잡아챈다.
5: 죽으려거든 너만 죽어. 발각되면 네 어미와 대일이는 개죽음이고 네 아버지는 죽은 중 신마저 찢길 거야. 정신 차리라고 홍은조!
2: 제이가 발버둥 치는 은조의 뺨을 때린다.
5: 그것만은 막아보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0: 아이고, 열과 제이가 이제 미리 알고 은조를 구하려고 한 거네요.
1: 네, 그런 거죠. 열은 은조가 이규에게 날린 화살을 온몸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제이는 은조를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언덕 위로 달려간 겁니다.
0: 아니, 우리 열이는 괜찮나요?
1: 예, 네, 이 다행히 무사한데요. 이제 그 구질막의 아이가 전에 열과 은조에게 그 나무 목걸이를 줬어요. 그 한자 목숨 명자가 새겨진 그런 세상에. 목걸이였는데 네. 그걸 걸고 있었는데 화살이 거기
0: 맞았어요.
1: 네, 박힌 거죠. 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0: 좋은 일을
1: 어쨌든
0: 해야 된다.
1: 네, 충격이 네. 심했으니까 그 닷새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자마자 은조 걱정부터 하는 어머머. 거죠. 괜찮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침전으로 이규를 찾아가 보는데요. 이규는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음흠. 그 향 연기를 항상 맡고 있으니까 예, 그 연기 때문이었죠.
0: 근데 열의 형이 죽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도.
0: 어떻게 봐요? 이제
1: 원수가 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그건데 로미오와 줄리엣
1: 그렇죠.
0: 된 건데.
1: 네. 그래서 은조는 이제 그 아버지 민직이 그 이제 결혼을 했었기 하기 전에 네, 그 고운 연분홍 치마하고 또 그 연보랏빛 저고리를 줬던 선물로 줬는데 그걸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의 묘를 찾아갑니다.
0: 세상에.
1: 제수 과일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는데 가다가 뭔가를 보고 놀라서 그걸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0: 귀신?
1: 그 묘 앞에
0: 아니에요?
1: 흰 상복을 입은 그 열이 먼저 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열이 보고서 와서 그 과일을 다 주워서 이렇게 싸주고 근데 은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런 은조한테 내가 용서도 명복도 빌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저 그냥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조는 근데 그런 열을 끝내 쳐다보질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네. 한 번에 풀리기는 어렵겠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멀찍이 바다가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민직의 묘가 있다.
8: 내일도 면안 드리러 오겠습니다.
2: 열이 먼 발치에서 은조를 지켜보고 서 있다. 열은 은조와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온다. 은조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나무 숲을 저벅저벅 걷다가 결국 걸음을 멈춘다.
9: 가라는 말 못 들었어요?
6: 부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9: 필요 없어요.
6: 너 지금 그런 얼굴로 가다가.
9: 상관 마요.
2: 은조가 휙 돌아섰다가 수척하고 음울한 열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북받친다.
9: 왜 그런 얼굴인데요? 대군이 그랬어요?
6: 비난이라도 해줄래? 미움, 증오, 더한 것이면 좋고.
2: 은조가 감정을 억누른다.
9: 우리 어머니랑 도련님은요, 제 서방, 제 아비를 죽인 원수를 원망하지도 못해요. 나라님을 미워하는 건 대역죄라서.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해요. 그마저도 나라님이 들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아파요.
2: 은조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6: 혹시 내가 뭐라도.
9: 아니요. 이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2: 열이 먹먹한 얼굴로 한 발 가까이 가는데 제이가 가로막듯 은조 앞에 선다.
5: 너 지금 대군마마 보기 힘든 거지? 그럼 내가 회방꾼 해줄게. 이번에도 제대로.
2: 은조가 제이에게서 시선을 옮겨 물기 어린 열의 눈을 본다.
5: 가.
2: 제이가 열을 노려보며 은조에게 말하자 은조가 무겁게 돌아선다. 열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5: 홍은조 뒤를 밟았습니다.
10: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11: 잘했네.
5: 그러니 불필요한 진심 꺼두시죠.
2: 열이 쓴웃음을 짓자 가슴팍에 화살까지 맞았던 그의 마음을 알게 제이의 눈빛도 함께 쓸쓸해진다.
11: 난 괜찮아. 아직 숨 잘 붙어있고 심장은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잡고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힘들 것 같지만.
5: 안 물어봤습니다.
11: 그러니까 전혀 안 궁금해하길래.
2: 제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측은하게 보고 있다.
0: 그러니까 열도 제이도 은조를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1: 그런 거죠. 네. 서로 라이벌이긴 해도 또 이런 순간에 서로가 측은한 거죠.
0: 네.
1: 함께 아유. 은조를 구한 이후에 살짝 조금 친우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친해지기도 조금 했습니다.
0: 네. 네. 근데 은조는 네. 자기 대신 열이 화살 맞은 거 아직 모르는 거죠.
1: 네. 아직 알지 못해요. 얼마 뒤에 의금부에서 이제 그 열의 가슴에 박혔던 화살이 이규의 그 왕의 것임을 알게 되자 이제 제1 용의자로 떠오른 게 민직의 식솔들이었어요. 민직이 화살을 맞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가택 수색까지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열은 이규의 화살을 이제 몰래 빼돌리는 한편 동시에 제이를 은조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은조가 그 제이가 이제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발 거짓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이 화살을 개천에 버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대추가 그 열이 빼내온 화살을 제이에게 건네주고 네. 그 제이는 그 화살을 이제 의금부 지사에게 건네면서 그 개천에서 주었다고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군사들이 곧 철수를 하게 되죠.
0: 아, 이번에도 이제 열과 제가 은조를 살렸네요.
1: 네, 같이 공조해서 예. 이제 은조를 살렸는데요. 은조는 제이에게 그날 자기가 쏜 화살을 맞았던 분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고 하냐면 열이 했던 말인데 숨 잘 붙어 있고 심장도 전처럼 잘 뛰고 잘 먹고 잘 잤다. 잘 사는 건 깨어나기 전보다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그러면서 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라고 그 왕실에 화살을 몰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은조가 그게 열이라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은조가 막 열에게 가려던 순간 열이 은조를 찾아오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12: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2: 은조가 평상에 나란히 앉은 열을 봤다가 그의 왼가슴으로 시선을 돌린다.
12: 멀쩡해. 그 어휘말이 타고난 무쇠 심장이라던데?
2: 열이 가슴팍을 툭툭 치자 은조는 울음이 차올라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가만히 지켜보던 열이 은조의 손을 잡아 제 심장 부근에 댄다.
12: 봐. 뛴다고.
2: 은조는 가만가만 손가락을 움직여 열의 박동을 느껴보는데 이내 눈가가 촉촉이

0: 너나 아팠을까?
1: 전혀. 화살이 여기 꽂혀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2: 은조가 눈물이 그렁해서 쳐다보자 열이 괜찮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은조는 그 모습에 더 감정이 북받쳐서 고개를 푹 떨군다.
0: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 열도 뭉클한 표정으로 왼가슴에 얹힌 은조의 손을 꼭 감싸진다. 눈물 범벅이 된 은조를 보며 열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0: 호수 정원. 대추가 생각에 잠긴 열에게 다가온다.
1: 이래서 밤새우시게요?
2: 저 눈물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0: 다른 날 낮, 평복 차림의 은조가 민지개 묘소의 문안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뭔가를 보고 흠칫한다. 열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바닥에 착지한다.
3: 뭐 해요?
2: 회복 운동?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산뜻하게 떠난다. 다른 날, 은조가 해민서에서 퇴청하는 길에 뭔가를 보고 우뚝 멈춰선다. 열이 굵직한 나무에 손을 대고 선체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은조를 본 열이 싱긋 웃는다.
2: 또 마침 튼튼한 고목이 있길래 이만 수고.
0: 열이 가볍게 돌아선다. 또 다른 날, 구질막에 들어선 은조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열이 목검을 들고 금돌과 칼싸움을 하고 있다.
2: 일찍 끝났네. 마침 한수 배우고 싶다길래.
4: 나 이제 괜찮다.
5: 네.
4: 나 이제 돌아왔다. 네네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5: 네, 은조가 걱정하니까 그 마음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은조는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빤한 거짓말이라도 깜빡 속으라고. 그날 네가 누굴 쐈는지 다 잊고 그날 만약에 그날을 다 잊을 수는 없겠어도 적어도 내가 괜찮다는 것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은조가 그러겠다고 약조를 하면 내가 이 빤한 거짓말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조가 이제 막 눈물을 참으면서 잊어보겠다고 해요. 그런 뒤에 은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은조에게 그 화살 그런 궁수를 가르치면서 검과 활의 존재는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고 왕을 해하려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용서를 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은 민지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사용을 만나요. 왜냐하면은 뭔가 의아했거든요. 왕 이규는 수많은 사람을 사살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스승이자 벗이었던 민직은 살려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죽였다는 게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네네. 거예요. 사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6: 어떠하다냐?
7: 기운을 차렸다가도 식후면 다시 약지에 취해 잠들기를 반복하오.
0: 임사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6: 사냥터에서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서 아니 된다.
0: 과거 사냥터.
8: 전하의 백성들이옵니다. 처연이 여기소서.
0: 어좌에 앉은 이규가 향로에서 나온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나직이 신음을 뱉는다.
9: 너는 나의 흥을 깨지 마라.
0: 이규가 어좌를 내리치며 일어난다.
9: 민직은 도성으로 돌아가 나를 기다리라.
0: 그리고 활을 치켜든다.
10: 사냥을 할지어다!
0: 경사들이 꽹과리를 치며 산짐승을 한쪽으로 몬다. 붉은색 푸른색 의장기가 어지럽게 펄럭대는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던 이규가 깊은 숲속에 혼자 내린다.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 나무 사이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린다. 서늘함을 감지한 이규가 자세를 낮추며 뒤를 돌아본다.

0: 커다란 호랑이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1: 범인이다.
0: 이규가 빨간 깃이 달린 화살을 쏜다.
2: 사냥한 범을 끌고 오라!
0: 병사들이 달려가고 이규는 득이양양 기다리는데 지켜보던 금록과 임사영이 순간 경악한다. 병사들 손에 끌려온 사냥감은 다름 아닌 민직이다. 이규의 눈이 충격으로 멍해진다. 외딴 숲속.
3: 약재의 부작용이 환청과 환각이란 말이오? 그 증세는 내게 말도 없이! 내일은 암여우로

0: 내가 사냥당하겠수다.
1: 전과 죽음으론 과분할 테다.
2: 임사영이 멀리 떨어진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3: 시신을 해주의 아들에게 인도하고 말 한 필도 내주어라.
0: 규세네 분수를 깜빡했수다.
2: 금록이 악에 바쳐 노려본다. 현재 침전 앞.
4: 주상이 저대로 사한 송장이 되게 하여라.
5: 염려마오.
2: 금록이 생긋 웃는다. 잠시 후 금록은 잠든 이규를 내려다보다가 향로의 불을 하나하나 끈다. 그리고는 몰래 가져온 일반향에 불을 피운다.
5: 이제 그만 지옥으로 돌아오고.
6: 그러니까 이규가 잘못 본 거네요.
7: 그렇죠. 환상을 본 거죠. 범이랑.
6: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민직인데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쏜
7: 그렇죠.
6: 거잖아요.
7: 그렇게 쏜 거죠. 이제 금록은 또 임사영의 뜻을 거스르고 이규가 깨어나도록 향을 끄고 이제 일반 향을 붙였는데요. 네. 깊은 잠에 빠진 이규가 깨어나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 의문의 비구니가 이제 인조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과 유생들, 백성들을 규합해서 어주아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하죠.
6: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라를 바꿔버리자.
7: 그렇죠.
6: 네, 왕을 바꾸자.
7: 그런 거죠.
6: 네.
7: 그래서 은조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자의 주인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긴 하냐고요. 비구니는
6: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요.
7: 네. 비구니는 적어도 내일과 다음은 바뀌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은조가 이들과 함께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들어보겠습니다. K씨가 부르든 어게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맞은편에서 소녀들이 걸어옵니다. 근데 모두 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앞머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면서 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헤어를 올까지 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녀들에게 앞머리는 참 소중하죠. 너무 곱슬해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됩니다. 갈라지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날씨, 차 한 잔, 교통 상황? 여러분의 컨디션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은 못 들어가도 엷은 미소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승철의 소녀시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외모에 한창 민감할 나이에는 뭐 헤어스타일만큼 중요한 게 없죠. 미용실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너무 짧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정돈된 느낌. 그러면서도 너무 모범생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던데. 쉽지 않죠. 그렇지만 미용사분들은 또 멋지게 구현해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미용실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참 좋아 보이던데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마음에 쏙 들면 그날 하루,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에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미의 사랑이란 묘한 거야. 이어서 임병수가 부릅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상큼한 스타일의 두 곡이었습니다. 나미의 사랑이란 묘한 거야, 그리고 임병수의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까지 들었습니다. 박경자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 또 새롭게 맞이합니다. 오늘은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인사는 자주 못해도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감사한 시간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박경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러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뭐.

멋진 한 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숙님께서는 월요일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김치 안 담그시나요? 네, 지난번엔 김치 담그시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선숙님 반갑습니다. 또 현은선님께서는 멍멍이와 산책하고 물 한잔 마시는 중이에요. 나이 많은 강아지와 함께 걸으니 자연히 느린 발걸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평화로운 일상이네요, 현은선님. 그림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강아지와 함께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는 모습. 사연 고맙습니다, 현은선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이어서 신승훈입니다. 날 울리지 마.

바늘이 음반에 내려앉는 순간부터 편안한 속도로 이어지는 LP카페.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입니다. 통크나이 기억하시나요? KBS 음악방송 젊음의 행진에서 짝꿍에 이어 만든 팀인데요. 기차바스너머의 이규석, 또 DDD의 김혜림이 바로 이 통크나이 소속이었죠. 오늘 들을 너에게 나는이란 곡은 이규석의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이규석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통크나이 음반을 통해서 발표한 솔로곡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넌 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너에게 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곡이죠. 팀 이름인 통크나이는 말 그대로 통이 큰 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 제주 보따리가 큰 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통크나이의 선배들이죠. 짝꿍 출신의 트리오 소방차의 노래인데요. 그 가운데 하얀 바람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독특하게도 소방차 2집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유열과 함께 발표했던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에도 실려 있습니다. 소방차는 1집이 크게 히트하면서 멤버 가운데 이상원이 솔로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살짝 휘청거리는 듯 됐죠. 하지만 이내 기계체조 선수 출신 댄서 도건우를 영입했고요. 바로 2집을 발표하죠. 다행히도 몸을 잘 쓰는 도건우 덕분에 무대는 더욱 박진감이 넘쳤고 안무도 화려해지면서 팬들의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그리고 소방차가 부릅니다. 하얀 바람.

이번엔 여성 밴드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입니다. 부산 출신의 5인조 여성 락밴드인데요. 1993년에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 락밴드 아주 낯설게 느껴지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오늘 들으실 그대처럼은 뭐 메가히트까지는 아니어도 빅히트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옴니버스 앨범에 수록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옴니버스 앨범엔 주로 히트곡들이 선곡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성량이 좀 풍부하다 싶은 여성들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지는 곡도 락밴드의 노래인데요. 2부의 너 그럴 때면입니다. 2부는 걸의 보컬이던 김세현이 팀이 해체되자 곧바로 결성한 밴드인데요. 당시 국내선 생소했던 비주얼 락을 추구했던 팀이죠. 김세현은 예쁘장한 외모에 화장까지 하고 등장해서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는데 팀 멤버인 고릴라의 작곡 능력 또 김세현의 인기에 힘입어 10년 정도 활동한 뒤 해산했습니다. 그 후 김세현은 히스테릭스라는 메탈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다시 2부를 재결성했고요. 요즘에도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너 그럴 때면은 2부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최고의 히트곡이죠. 노래 바로 듣겠습니다.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이어서 2부입니다. 너 그럴 때면.

오늘 LP카페에서는 이규석의 목소리로 들어본 통크나이의 너에게 나는, 그리고 소방차의 하얀 바람에 이어서 와일드로즈의 그대처럼, 2부의 너 그럴 때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카더가든이 부르는 숙녀에게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익숙한 아티스트의 조금은 낯선 매력의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역시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많이들 이제 6월을 여름이 시작되는 달로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1: 네.
0: 신세미 평론가는 올여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혹시 뭐 정해진 스케줄이라도 있으세요?
1: 아, 저에게 이제 고정적인 스케줄은 아무래도 페스티벌, 예, 여름 페스티벌 가는 그렇죠. 것들 이미 정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주말 계획들이 좀 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왜 이렇게 더울 때 페스티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요즘에는 네. 이제 여름이 더더 더워지니까 네. 이 여론이 좀 안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너무 더우니까 그렇구나.
1: 쓰러질 것 같을 때 꼭 해야 되는 맞아요. 이유가 네. 있나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뭐 일정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아, 또 페스티벌이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선운탁 전설의 시작을 연 1집 아수라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0: 1집 타이틀이 아수라였나요? 자, 앨범 제목이?
1: 네, 앨범 아, 제목이 예. 아수라였고요. 타이틀곡은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런 예. 곡이었는데요. 이 타이틀곡은 발매 이후에 이제 선운탁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에 등극하기도 그렇죠, 했죠. 예. 네, 인터넷 검색창에 이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 곡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노래방 옥타브, 남자 키, 악보 이런 검색어가 뜰 정도로 이제 노래를 넘어서 듣는 사람이 좀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됐다는 게 좀 인상적인
0: 저는
1: 사실입니다.
0: 저는 처음에 서문탁 씨 얼굴 보기 전에 서문탁이랑 이름 듣고 남자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1: 많이들 네, 그렇게 네. 또 목소리도 중성적이시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좀 남성 로커처럼 예. 시원시원하게 이제 곡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마음 덕분에 이 타이틀곡이 또 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앨범 수록곡들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웰메이드 앨범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앨범의 첫 곡 처음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누군가의 데뷔 앨범 첫 곡은 좀 들을 때마다 항상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서문탁의 처음이라는 곡은 이 대한민국 여성 로커의 어떤 미래 연 그 서문탁의 앨범 첫 곡에 걸맞게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원한 매력을 가진 곡이고요. 이 온몸으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좀 박력 넘치는 가사랑
0: 예.
1: 좀 진짜 실제로 이 사운드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고음이 이제 가슴 한 켠을 뻥 뚫어주거든요. 이 마지막 가사가 너의 처음이 되고 싶을 뿐이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만나는 음악 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은 얘기 처럼 또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문탁의 첫 인사 같은 곡이어서요. 오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서문탁 1집 아수라에 수록된 처음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서문탁의 처음,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애청자 조화택님께서 하얀 찔레꽃도 만발했네요. 노란 애기똥풀도 만발했고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세용이라는 아주 예쁜 사연 보내셨습니다. 찔레꽃도 좋고 애기똥풀도 좋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역시 웃음꽃이죠. 조아택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웃음꽃 많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신청곡이나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유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차차.

유진의 차차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 오늘 6월의 첫날이고 월요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시작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왠지 가뿐하다면, 월요일 출근길 교통이 수월하다면, 한 달의 첫 일주일 일정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다면 나머지 시간도 아주 괜찮게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절도 여름으로 향하는 새로운 달의 첫날, 여러분의 첫걸음이 무난하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신혜의 노래입니다. 난 모르겠네.

네,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서유석의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

네, 요즘은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겠지만 배달 전문 회사들이 생기기 전부터 한국인의 대표 배달 음식 하면은 이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통닭 또는 치킨이지요. 원래는 프라이드 치킨, 기름에 튀긴 닭을 그냥 줄여서 치킨이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지금은 튀기건 굽건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꼭 치킨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응원을 했더랬지요. 워낙에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은 기본이고 거기에 온갖 다양한 소스를 입힌 치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메뉴 치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닭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퍼진 게 그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닭을 주로 백숙이나 삼계탕처럼 삶거나 푹 구워 드셨지요. 닭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건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어른들 몸보신을 해야 할 때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15세기 조리서인 산가요록에 닭고기를 기름에 지져 양념을 입힌 포계라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 시절 소수의 양반 계층만 즐긴 요리였고 오늘날의 바삭한 치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닭구이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아마 1960년대 서울 명동에 문을 연 식당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팔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는데요.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 아가씨, 그리고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 거리.

비 내리는 명동거리 배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그리고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 아가씨 네, 명동을 배경으로 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전기구이 통닭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났는데 쇠꼬챙이에 꽂힌 통닭이 빙글빙글 돌면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의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저 회전통에 돌려 구우면서 기름을 쫙 뺀 담백한 맛이었지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고 닭 생산량이 늘면서 기름에 튀긴 바삭한 치킨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시장 골목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 통닭집들이 하나둘 생겨났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때나 먹진 못하고 아버지 월급날이나 가정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이었습니다. 월급날 아버지가 누런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온 가족에 달려나왔지요. 밥상에 신문지나 큰 접시를 펼치고 어머니가 먹기 좋게 쭉쭉 찢어주시면은 다리는 누가 먹을지 날개는 누가 차지할지 미묘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목뼈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봉투 안에 남은 튀김 부스러기까지 긁어먹던 기억 아마 많이들 있으시겠지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통닭이 아닌 조각을 내서 튀겨 파는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합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시장표 통닭이 아니고 이젠 네모난 종이 상자에 포장된 프라이드 치킨 시대가 열린 것이었지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아마 이때부터 치킨 배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치킨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상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매콤달콤한 양념통닭이었지요. 양념치킨 개발자의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손에 양념이 묻는다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유명 회사도 한국에 상륙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마스코트인 그 브랜드였지요. 낯선 향신료 맛의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곧 선풍적인 인기로 가족의 특별한 외식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김용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 네 곡입니다.

월급 날 받은 봉투 한 푼도 없어. 친구 좋아 한 잔 술에 만보 만보. 젓가락 장단에 맞춰

월급날 빚쟁이 되쫄리지만은 사장자리 꿈을 꾸는 만보 만보 앞에는 양돼지 저놈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영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후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된 많은 직장인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가장 많이 생겨난 게 바로 치킨집이었습니다. 동네 상권마다 치킨집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지요. 그분들에게 치킨은 생계 해결과 재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이 과잉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말았지요. 다양한 외식 메뉴가 등장하면서 한때 치킨의 인기도 주춤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 음식으로 도약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단체로 모여 응원전을 펼칠 때 시원한 맥주와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치킨이 필수가 됐고,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시작 전부터 치킨집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가게도 있었지요. 그리고 동네 치킨집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요즘도 중요한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치킨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때도 아마 그러시겠지요? 2000년대 후반부터 널리 쓰이게 된 신조어 중에 치맥이란 말이 있는데 치킨과 맥주를 합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세계인이 주목하고 즐기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 오면 꼭 치맥을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한때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게 한 추억의 음식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대한민국의 치킨.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지 궁금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고요.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영란의 데이트와 시계,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이숙의 우정,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0년 6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따봉,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 만발. 따봉, 뻥이야,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가 크게 번져가고 있다. 이들 유행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TV 광고에서 비롯된 따봉. 음료 광고에서 사용된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좋다, 됐어, 그래, 최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봉은 음절이 짧고 경험인데다 비음 섞은 목소리로 발음돼 어린이는 물론 대학가, 일반인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 TV 광고로 선보인 후 올 4, 5월에 유행의 피크를 이루었다. 한편 뻥이야는 코미디 유행어로 올해 초부터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사항은 가수 변진섭의 노래가 히트하면서 코믹한 노랫말 때문에 관심을 모은 케이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이 가사는 청바지가 안 어울리고 배가 나오는 여자는 싫다는 절망사항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대학가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따봉, 뻥이야. 한때 많이 따라했던 유행어였지요. 따봉은 뭐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처음 나왔는데 따봉을 외칠 때는 꼭 엄지손가락을 같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아주 색다른 가사로 또 편안한 멜로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변진섭의 히트곡인데 그 가사 내용이 한때 여성들의 유행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변진섭의 희망사항 그리고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에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밝은 저녁이 점점 익숙해지고 불어오는 바람 냄새도 확실히 계절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밝은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의 하얀 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걷기 위한 다리 두 개, 보는 눈 두 개, 듣는 귀 두 개. 그런데 마음이 하나뿐인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누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서 비어있고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는 시간. 오늘은 더욱 새로운 두근거림으로 시작해볼까요? 박경훈이 작곡한 6월 초록빛 언덕 앙상블 사이의 연주입니다.

서양악기와 국악기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그룹 플림 앙상블의 연주로 홍동기가 작곡한 비워둔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6월 초록빛 언덕 해금 생황 피아노 3중주 앙상블로 앙상블 사이의 연주 함께하셨습니다. 혼자만의 마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음악도 사람도 결국 서로 기대며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비가 오니 집집마다 기뻐하며 들판 가득 이랴길길 밭 가는 소리. 불빛이 새로운 게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숨어 사는 이의 가슴 괜히 다시 설레는 곳.

조선시대 최립의 시 동락정 경치를 읊은 8수의 시 가운데 창평우후였습니다. 동락정은 세종시에 있는 정자로 넓은 들 가운데 있는 나성을 등지고서 앞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창평우후란 창평에 비가 내린 뒤라는 뜻입니다. 농촌에선 비가 오면 기쁘게 밭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풀빛이 그저 새롭게 변할 뿐인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철 농사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죠. 숨어 사는 선비의 마음 또한 풍성한 살림살이를 꿈꾸면서 설레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경풍년 임진옥의 대금연주입니다.

0: 경풍년 임진옥의 대금선율로 함께 하셨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을 정권진과 안숙선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1: 한모롱 돌아더니 그때는 어느 땐고 5.6월 농방 시절이라 각땡 모음들이 맥반 맥주를 주켜먹고 여기저기서 모를 심때 상삭소리가 뒤넘는구나.

0: 그럼 시세.
1: 여러 농부들 수고들 하시오. 수고.
2: 야, 그런디 요 농부 중에 좌상이 누구시오?
3: 그 니리 하시오.
2: 아, 예. 나는 저 이서방이라는 사람이오.
3: 허허, 거지 없는 이서방이 딴 말이오?
2: 아, 이리저리 다니는 과객이 무슨 거주가 있겠어. 아, 농부 성명은 뉘시오.
3: 예, 나는 태서방이오.
2: 태서방? 그렇지, 나머니 진진방태가 많이 살겠다. 그럼 저 골일도 잘 알겠소, 우리야?
3: 예, 그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알 것이오마는 들은 대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 고을은 사망이 물밀듯 하지요.
2: 아니, 어찌하여 사망이 물밀듯 한단 말이오?
3: 원님은 주만이오, 척실은 노망, 아전은 도망이오, 백성들은 원망, 이리하여 사망이 물밀듯 하다 그 말이오.
2: 허허, 참 이걸 말하니오, 우리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 여 남원의 성춘향이란 사람이 어찌 되었소?
3: 허허, 아, 춘향의 말을 물으니 말이오마는 그 춘향은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은 후에 부친 따라 한양으로 올라간 그 올라간 후 춘향은 수절하고 있는디 신관사또가 내려와서 아 수청 아니 든다 하고 모진 악청을 당하여 옥중에 가둬놨는디 내일 본관사또 생신잔치 끝에 아 그 춘향을 올려다 죽인다고 허릅디다.
4: 이때 어사 또는 춘향 사정이 급하다기 생각하고 농부들과 선뜻 작별 후 한모롱 놀아들자 또한 반갑게도 방자를 만나 춘향 내력 잘 듣고 청진 유설될까 하여 편지서 운봉으로 보낸 후 박석지에 선뜻 올라섰구나.
5: 정권진과 안숙선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 판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운이 작곡한 춤을 위한 메나리, 김정집 안은경 김태훈의 피리, 황상현의 모든 북, 김은영의 꽹과리 연주입니다.

춤을 위한 메나리, 박보문이 작곡한 곡, 김정집, 안은경, 김태훈의 피리, 황상현의 모든 부, 김은영의 꽹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제주도에서 도리깨로 곡식을 쳐서 알곡을 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마당질 소리인데요. 타작노래나 도리깨질 소리라고도 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로 요래 누게나 안고 서러운 정녀 앞이로구나. 정녀는 정조가 곧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제주에선 소로 못 나서 여자로 난다는 말이 전합니다. 옛날 제주 여인들은 육아와 살림은 물론 물질의 농사일까지 도맡아 해서 여자보다 차라리 소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노래 마당질 소리에도 서럽단 신세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민요 마당질 노래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한 번 때려 열 방울 썩, 두 번 때려 백 방울 썩, 때려 심으면 굴충 난다. 굴충 난다는 건 일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도리깨질을 할수록 알곡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다음 사설입니다. 내 인심이 내일만 하면 6월 마당질 내 홀로 하리. 음력 5월부터 시작한 보리 수확은 6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기에는 여럿이 모여 함께 보리 타작을 했다고 해요. 서로 마주보고 맞돌이 깨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주 민요 마당질 노래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아야!

제주민유 마당젤 노래 김주혁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계화 세움의 연주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장단과 서양의 프리뮤직, 재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질감의 음악을 선보이는 월드 뮤직 그룹이죠. 세움의 연주로 4개화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중간, 절반이 되는 달 6월이 찾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면서 나만의 속도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은 영화 음악가 김현보를 중심으로 결성된 에스닉 사운드 밴드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최수현의 노래와 함께 몽금포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사람마다 루틴이라는 게 있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점심을 먹고 나선 꼭 산책을 하고 자기 전에는 몸이 이완될 수 있게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콩 게시판을 보면 대충 어떤 분이 어떤 루틴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모두가 꼭 하시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산책하면서 아침에 설거지 다 해놓고 또는 점심 다 먹고 나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오늘도 루틴처럼 곁에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 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용필의 촛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루틴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선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잘 보내줘서 고맙다 하고 스스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고요. 이런 루틴 꽤 괜찮은 것 같죠? 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응원받고 격려받으러 애쓰지 말고 뭐 격려도 감사도 셀프 서비스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잘했다, 잘해보자. 매일매일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아보면 좋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여인, 그리고 배철수가 부릅니다.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기분이 좋아지는 곡들이었습니다.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여인, 그리고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복숭아가 나왔군요. 김미영님께서 올해 첫 복숭아 게시했는데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수박은 뒷전으로 밀림요 라고 보내셔서 우와 저 복숭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왔다니 저도 서둘러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박도 맛있던데 복숭아도 벌써 맛이 들었군요. 네,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김미영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정남님께서는 86학번 동아리 동기 40년 지기 친구 5명이 첫 해외인가요? 행복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라고 기분 좋은 사연 주셨습니다. 와,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이라 얼마나 설레고 좋으실까요? 아마 지금쯤은 다녀오셨겠죠? 아니면 지금까지도 여행 중일까요? 이정남님, 어떤 여행이었는지 궁금하니까 여행 후기도 나중에 시간 될 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이정남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박주희입니다. 자기야.

가요계의 변혁이 일던 1990년대 초반 재미동포 청년들로 구성된 3인조 그룹이 구현한 음악 한국의 R&B도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나볼 뮤지션은 솔리드입니다.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난 정재윤, 매력적인 저음의 랩과 DJ 실력을 겸비한 이준, 그리고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조한까지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이 세 명의 등장은 뭐 파란 그 자체였죠. 셋은 모두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세대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정재윤과 이준은 학창시절부터 음악을 잘하는 단짝이었는데 둘은 근처 교회 성가대에서 김조한을 발견하게 되죠. 동양인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은 깊은 울림과 자유자재로 음을 꺾는 애드립 능력을 지닌 김조한은 이들과 곧바로 친해졌습니다. 워낙 음악을 잘했던 이들은 데뷔 전인 1991년 대만 그룹 라보이즈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음반 관계자가 셋이서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솔리드가 결성이 된 겁니다. 정재윤은 곡과 프로듀싱을 맡고 이준은 랩과 비트를 더하고 김주환은 압도적인 보컬로 멜로디를 채우면서 기대가 많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1집은 대중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평단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했죠. 게다가 우리말이 서툴렀던 것도 방송활동에 제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획사와의 갈등까지 겪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이때 작곡가 김영석과의 만남은 솔리드의 운명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들의 실력을 알아본 작곡가는 대중의 정서와 흑인 음악을 절묘하게 섞어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대중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2집 타이틀곡 이 밤의 끝을 잡고의 인기는 대단했었죠. 그 기세를 몰아 곧 발표한 3집 댄스곡 천생연분까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솔리드

이런 음악 밴드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솔리드를 최고로 만든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리고 천생연분.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솔리드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서툰 우리말 실력은 이전에는 활동의 방해가 됐는데 노래가 인기를 얻자 그게 인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특히나 김조한이 잠실을 무대하겠지를 잠실로 무대하겠지로 발음해서 이걸 따라하면서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또 이준이 무대에서 항상 들고 나왔던 숫자 8이 그려진 검은색 당구공이 박힌 지팡이도 인상 깊었는데 진짜 당구공을 붙여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거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준은 무대에서 노래보다 지팡이를 떨어뜨릴까봐 항상 긴장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색적인 매력이 있었던 솔리드는 4집 활동을 마치고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스케줄 때문에 멤버들 모두 에너지가 소진된 것이었죠.

또 부모님도 뵙고 싶었고 학업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고 미국으로 떠났던 것뿐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해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해체 발표를 해버린 거였죠. 이들 역시 자신들의 해체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하죠. 당황스러웠지만 멤버들은 이참에 자신들의 인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이주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DJ와 사업가로 활약하면서 성공을 거두죠. 정재윤은 데뷔 초 대만 그룹의 음악 작업을 한 인연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프로듀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무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었기에 2018년 이들은 데뷔 25주년을 맞아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주환은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 보이스의 멤버 둘의 목소리를 직접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이름이 크레딧에 오른 걸 보고서야 알게 됐죠. 우리 R&B에 공인된 역사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한 솔리드. 시대를 앞서간 세 청년이 전해준 전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곡 더 들어볼까요? 솔리드의 잠든 늘 포켓 속에, 그리고 나만의 친구.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들의 노래 가운데 이 밤의 끝을 잡고 천생연분 잠든 널 포켓 속에 그리고 나만의 친구까지 들었습니다. 이소영님께서 아우 참 바쁜데 선곡들이 다 왜 이래요. 노디 너무 다 좋잖아요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잠졌네요. 네, 이소영님 아무리 좋아도 바쁘다고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0: 진부한 위로 대신 묵묵한 공감을 건네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주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는 가시겠어요? 아니면 참으시겠어요?
1: 저는 일단 기회가 되면 다 해보는 타입이어서 그래도 평생 우주 안 가보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0: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주의시군요.
1: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0: 저 우주여행이 겁나서 저는.
1: 이렇게 갈리는.
0: 저 겁이 많아요.
1: 네. 궁금하지 않나요?
0: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한데 예전에 무조건 가야지 했거든요. 근데 우주여행 가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1: 그러게요.
0: 물론 여행이긴 하지만 이게 간단지가 않은 것이란 걸 알고서는
1: 네. 네,
0: 좀 겁이 나더라고요.
1: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0: 저는 이미 겁이 많아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루시드 폴의 5집 앨범 아름다운 날들에서 수록곡 준비해봤습니다.
0: 예.
1: 많은 분들이 루시드 폴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 뭐, 머리 좋은 가수.
1: 많이들 이제 명문대 출신 가수, 뭐 스웨덴, 스위스에서 석박사를 딴 그런 과학자 출신 뮤지션, 아니면 이제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하는 뮤지션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0: 저 그 감귤 아마 홈쇼핑에서 팔았을 거예요.
1: 아, 감귤. 정말요?
0: 예, 저 그 방송 본 기억이 나는데요.
1: 사 먹진 않으셨고요. 아, 그리고 또 뭐 루시드 폴 하면 생각나는 음악 장르는 뭐 포크, 어쿠스틱 음악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근데 루시드 폴을 조금 더 깊이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루시드 폴이 남미 음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뮤지션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네. 네.
1: 올해 초에는 이제 파주에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브라질 음악 삼바를 주제로 이제 전시 연계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루시드 폴이 참여해서 삼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0: 예.
1: 근데 이런 삼바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루시드 폴은 이제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도 삼바를 향한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5집 앨범에서 들어볼 수록곡인 그리고 눈이 내린다라는 곡도 이제 삼바 장르를 루시드 폴만의 그런 해석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이 삼바를 연주할 때 쓰이는 악기들이 있어요.
0: 네.
1: 그 악기들을 그대로 쓰면서도 여기에 드럼도 추가하고 뭐 일렉 베이스 연주도 넣어서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이 삼바는 좀 리듬이 중심이 되는 그런 노래잖아요. 여기에다가 리듬을 맞춘 가사 운율도 좀 살려서 평소와는 다른 루시드 폴의 그런 가사들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보통 삼바 하면 뭐 정열, 태양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0: 아무래도 그렇죠.
1: 예, 네. 근데 이 곡은 이제 여름보다는 지나간 여름과 다가올 겨울 사이의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새로운 주제로 삼바를 노래하는 루시드 폴만의 삼바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그럼 루시드 폴의 그리고 눈이 내린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루시드 폴의 그리고 눈이 내린다.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는데 노래가 참 편안하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태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VT.

불티, 태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이만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부레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 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애들이 편의점 물건들 다 훔치고 있어.
1: 빨리 와. 보지 말고.
0: 어디 가는데? 일로 가면 할머니 집 나와?
1: 지도를 구해야 돼. 전국 지도.
2: 마트 가면 안 돼? 거긴 지도도 있고 다 있잖아.
1: 누가 거길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할래?
0: 같이 있으면 되지.
1: 아니야. 이제부터 타인은 위험 요소야. 명심해.
0: 위험 요소. 어? 근데 언니, 하늘 좀 봐봐. 온통 노랗게 됐어.
1: 전쟁 이후로 계속 저랬어. 살상무기 때문이란 말도 있고. 빨리 움직이자.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져.
0: 근데 저거, 저 가루들 다 시체야?
1: 어.
0: 엄마 아빠도 저렇게 됐다고?
1: 앞으로 저런 거 수없이 보게 될 거야.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가. 저기 부동산 있다. 가보자. 내가 문 열 테니까 넌 주위를 살펴. 하나, 둘. 아무도 없지?
2: 응, 없어. 시체도 없어.
1: 됐다, 들어가자.
0: 지도가
1: 여기 지도 있다. 봐봐, 복구주의 마을도 표시돼 있지.
0: 할머니 댁은?
1: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이 길 따라 쭉 걸으면 돼.
0: 엄청 멀다. 자전거 타면 안 돼?
1: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잖아.
0: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냐? 근데 언니.
1: 왜?
0: 나 배고파.
1: 그래.

0: 그 많던 음식들을 다 털어갔어.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겠지?
1: 그렇겠지. 그나마 이런 거라도 남아있는 게 기적이야.
0: 근데 언니 괜찮아? 이런 소시지 입에도 안 댔잖아.
1: 적응해야지. 세상이 망했는데.
0: 아, 엄마 밥 먹고 싶다. 먹을 할 때 실컷 먹어둘 걸.
1: 할머니 집 가서 집밥 해먹자.
0: 갈 수 있을까?
1: 아, 갈 수 있어. 아, 갈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0: 왜 화를 내 갑자기?
1: 아, 좀 긍정적일 순 없어? 나도 힘들어. 나도 무섭고 슬프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2: 언니가 잔뜩 날이선 눈빛으로 노려봤다. 세상이 망하기 전에 늘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0: 나랑 썸 타던 오빠가 언니 연락처 물어보더라.
1: 그래서 어쩌라고?
0: 아, 몰라서 물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다 언니야. 다들 언니만 좋아해. 류미래 류미래 류미래.
1: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0: 잘못이지. 그 얼굴로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1: 넌 뭐 그런 얼굴로 태어나랬니?
0: 뭐?
1: 넌 너의 모든 불행이 순전히 외모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널 왜 무시하는지 아니? 너는 노력을 안 하잖아.
0: 뭐? 말 다 했어?
1: 내 말은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발전이 있다고.
0: 야!
1: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0: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1: 진심이니?
0: 그래, 진심으로 네가 싫어. 진짜.

0: 차들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 애들이 이런 거겠지? 유리창 깨서 훔쳐가려고.
1: 파프리 삼아 깨부신 것도 있을 거고, 세상 망하기 전에도 남들이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괜히 욕하고 스크래치 내는 애들이 있었어. 열등감 덩어리들.
0: 말이 가시가 느껴지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1: 나는 늘 어른들이 세상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게 세상을 끝장냈다고.
0: 근데?
1: 애들만 남은 세상은 더 끔찍해. 어른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고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렸어.
0: 그나저나 오늘 밤에 어디서 자?
1: 찾아봐야지, 어둡기 전에.
0: 자, 마트 근처에 괜찮은 빌라 있던데.
1: 거긴 아니야.
2: 왜?
1: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곳은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일 테니까. 뭐든 세 번째로 좋은 걸 고르는 게 안전해. 일단 나가자.

0: 들어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와, 되게 깨끗해. 발자국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1: 여기가 안방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 둘, 셋.
0: 왜, 왜? 생수. 와, 와, 생수다. 50병도 넘겠는데? 와, 언니, 이건 통조림이야. 어묵도 있어, 즙도 있고.
1: 잠깐만, 그거 내려놔.
0: 아, 왜?

0: 여기 비품 창고 같아.
1: 비품 창고?
0: 계속 있다간 주인이랑 마주칠 거야. 나가자, 얼른.
1: 아니야, 아닐 거야. 가만. 언니, 이것 좀 봐. 생수병 밑에 이런 게 있어.
0: 그게 뭐야?
1: 뭘 잔뜩 적어놨는데? 읽어볼게. 이 물건을 발견할 아이에게 난 17살이고 심장병 환자야. 피터팬 바이러스로 아빠랑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2: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심장이 문제를 일으켰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아직 심장이 뛸 때 뭔가 하고 싶었어. 우선 집을 깨끗이 치우고 쓸만한 물건을 방에 뒀어.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먹을 거랑 물이랑 생필품들. 누군가 발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았어.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돼.
1: 마음껏 써도 된대!
0: 아닌데. 아, 이건 뭔가 함정 같은데.
1: 함정 아니야. 계속 읽어보자.
2: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친절을 한번 베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대. 솔직히 예전에 그런 거 안 믿었었거든. 근데 심장이 이러다 멈출 거라 생각하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더라. 그래서 말인데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너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어줘. 그럼 나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1: 그니까 뭐야?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도 남한테 친절을 베풀라는 거야?
0: 아무래도 속임수 같아. 이런 걸로 우릴 안심시켜서 기습하려는 거야.
1: 뭐야?
0: 폭죽놀이 하나 본데?
1: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이 망했는데 웬 폭죽?
0: 일단 저 미친 애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자. 그리고 잠잠해지면 내일 새벽에 일찍 떠나는 거야.
1: 먹을 게 이렇게 잔뜩 있는데.
0: 손대지 마. 배고프면 마트에서 챙긴 거 먹어. 난 좀 자야겠어.
1: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이 많은 물건들을 남겨놓고.
2: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1: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약속할 수 없다고. 이 망한 세상에서 친절 같은 건 베풀 수 없다고.

0: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데. 알았어. 가져올게. 여기 있어. 물. 자, 이거 마셔. 생수 많으니까 실컷 마셔도 돼. 더 줄까? 더 마셔. 자, 나도 아플 때 언니가 물 엄청 먹여서 살렸다며. 가만, 채훈이. 38.2도. 어떡하지? 이거 마셔.
1: 나는 친절맨이 남긴 생수를 모두 언니를 위해 썼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아남는 것 말고 다른 것, 누군가를 돕는 것과 돌보는 것에 대해.
0: 약속할게. 언니만 산다면 뭐든지 할게. 네가 부탁한 친절도 베풀 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른 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 제발 좀 살려줘.
2: 언니, 이거 복숭아 캔이야. 먹어봐. 옳지.
3: 너는 안 먹어?
2: 나 많이 먹었어, 언니 자는 동안.
3: 너는 괜찮은 거지? 아픈 데는?
2: 오, 참. 죽다 살아나서 남 걱정하는 거야?
3: 미안하다. 고맙고.
2: 뭐가 미안해?
3: 이 물건들 주인 의심했잖아.
2: 괜찮아. 내가 언니 아픈 동안 약속한 게 있거든.
3: 무슨 약속?
2: 그런 게 있어. 이거나 빨리 먹어.

0: 난 다 챙겼지. 빨리 나가자.
1: 괜찮겠어? 좀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0: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 위험해.
1: 나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2: 야, 여자다. 여기 여자애들 있어. 야, 저 여자애들 있대.
3: 가자. 여자.
0: 언니. 그냥 있지.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문으로 뛰어. 하나, 둘, 셋.
4: 우리는 동시에 침입자들을 밀치고 골목으로 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0: 이쪽으로! 빨리!
2: 야, 저기 있다! 가봐!
4: 따라붙던 침입자들에게 배낭을 던졌다. 묵직한 배낭에 맞은 애가 넘어지자 쫓아오던 애들이 일제히 배낭으로 달려들었다.
2: 먹을 거다! 먹을 거다!
1: 이제 안 쫓아.
0: 아니야!
5: 같이 가! 나랑 놀자! 어?

0: 약자는 방주 가장자리에 매달린 채 헤엄치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1: 언니들! 왜 도망가? 같이 놀자!
0: 쟤 뭐야? 같이 놀고 싶었던 거야? 우릴 해치려는 게 아니라?
1: 하지마 언니들! 마심치네!

그때 알았다. 사람은 꼭 나쁜 마음이 있어야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것 또한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악의가 없어도 악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0: 마음이 지옥일 땐 지옥을 향해.
1: 언젠가는 잊혀질 테니 서둘러 있고 싶지 않아.
2: 결국 한반도 땅을 네가 혼자 다 먹고 부동산 사업을 해보시겠다.
3: 이 보검이 제 거란 말씀입니까?
4: 나 유신공이라 뭐 당연히 차세대 풍월주가 돼야 안겠나.
5: 풍월주란 화랑 최고의 우두머리.
0: 난 누가 뭐래도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이야.

0: 동월 중 김유신 아홉 번째. 가야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김유신이 화랑의 우두머리, 화랑의 짱! 풍월주를 꿈꾸던 그 무렵 신라의 왕실엔
1: 시원해. 안마 의자가 사람 손보다 낫다니까. 믿을 건 사람이 아니라 역시 기술이야, 테크놀로지.
0: 무려 3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신라의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신라 최대, 응?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미실이 있었다.
1: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2: 오 마이 갓,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할래요.
1: 감히 누구 앞에서 묵비권? 묵사발이 대파야, 정신을 차리지.
2: 아이고 나신네, 아이고 쨍그랑 쨍그랑, 조각 조각,
1: 미실이야. 어디서 묵비권을?
0: 재색을 두루두루 다 겸비한 미실은 진흥왕의 총애를 받으며 사극에 데뷔해서 그 다음 진지왕, 진평왕을 거치는 동안 내내 우와.
3: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0: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보컬의 리더십을 거치며 나이 60 중반을 넘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접어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실의 후견인이자 보디가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진흥왕이 사경을 헤매던 30대 미실. 자, 576년 그 즈음으로 돌아가보자.
4: 부르셨다고요? 어서 오너라.
0: 진흥왕의 왕비이자 미실의 이모인 사도왕후의 호출을 받은 미실.

0: 임금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마음이 심란해 잠을 잘 수가 없어.
1: 이모가요?
2: 조카와 이모가 한 남자인 진흥왕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근친 혼인은 물론 남녀 모두 중복 혼인이 가능했던 신라의 왕실에서는 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 제 집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고모였죠. 그러니까 고모이자 제 집사람.
4: 여기 삼촌. 어머. 아우, 내 정신 좀 봐. 삼촌이 입에 배가지고. 여, 봉봉봉봉봉봉.
5: 그러니까 이쪽은 오촌 당숙이자 제 동서인데 헷갈려. 너 누구니?
6: 세상은 유지경일세.
2: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 수상자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 진흥왕 이후 신라 귀족과 왕족의 가계도와 촌수?
1: 죽음을 코앞에 둔 임금이 안타까워서는 아닐 테고.
0: 발칙한 것.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2: 당시 신라 조정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두 여인, 진흥왕의 왕비 사도왕후와 진흥왕의 후궁 미실.
0: 혈기왕성한 내 아들이 있는데 손자놈을 앞세울 수는 없어.
1: 법대로라면 백정이 왕이 돼야죠.
0: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지켰어? 걸핏하면 불법 주차에 무단 횡단까지. 너 때문에 신라 교통이 엉망이야.
1: 법대로 따진다면 백정이란 소리죠. 이모답지 않게 노여움은?
2: 백정은 진흥왕의 손자로 진흥왕의 큰아들 동윤의 아들이다. 그러나 동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신라의 왕권 계승 서열 1위에 올라있던 어린이 백정.
0: 내 남편 진흥왕이 한강의 금사라기 땅은 물론 함경도까지 신라 땅을 얼마나 넓혀놨는데.
1: 밤이나 낮이나 진격의 대왕이셨죠.
0: 그런데 이제와 상속세 한 푼도 못 받고 어린 손자놈 손에 그 땅이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
1: 어린 손자놈 외척의 팔자가 왕서방인 모양이죠. 원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 거니까요.
0: 내 평생 남 좋은 일은 해본 적이 없어.
1: 하면요?
0: 날 어모해. 네가 날 어모한다면 총대는 내가 맨다.
1: 나도 남 좋은 일은 안 하는 성미라. 같은 유전자가 아닙니까?
0: 왕후 소리가 듣고 싶다 하였느냐?

0: 진흥왕의 다음 후계자로 손자가 아닌 자신의 둘째 아들 사륜을 낙점한 사도왕후와 연합한 미실은
1: 아래 계시느냐?
0: 사륜을 찾아간다. 자, 따지고 보면 이들의 관계 역시 얽히고 설킨 혈연관계인데 어떻게 되니까 혈연관계 따지지 않는 게 건강에 좋겠다.
2: 왕후마마께서 후계자 문제로 고심 중인 듯합니다.
3: 나라에 법도가 있으니 법도대로 처리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로...
2: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남편보다도 손주보다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최우선이죠.
3: 아니, 설마 어머니께서 나를...
2: 나한테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당신이 돌진할 테니 엄호를 하라고.
3: 그래서 무장을 하실 생각입니까?
0: 막강했던 미실의 힘을 모를 리가 없었던 사륜은
4: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해. 당신이 내 어머니를 어머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3: 어쩔 생각입니까?
2: 글쎄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 나서 평생을 봉사와 희생과는 담을 쌓고 산 사람이요.
3: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2: 아버님께서는

0: 네가 전화를 뒤집으라고 하면 난 전화를 뒤집을 것이다.
1: 천하를 뒤집을 만큼 날 사랑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끝내 날 왕후로 만들진 못하셨어요.
2: 왕후?
1: 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던데. 왕후 마마. 귀에 로얄 젤리. 로얄 젤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3: 그렇다면 콜.
1: 콜?
3: 내가 왕이 되면 왕후는 당신이야.
1: 콜. 약속.
4: 새끼 손가락을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들이.
3: 자, 도장.
1: 도장?
3: 사인?

0: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자 사도왕후와 미실의 힘에 의해 사륜이 왕위에 오른다.
1: 나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은 진지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을 대신과 백성들 앞에 진지하게 다짐한다.
0: 어린 조카를 제껴내고 왕이 된 사륜 진지왕은
2: 아이 참 대왕이 밥상에 찍어 먹을 반찬이 없어 반찬이.
3: 전하, 오직 대왕만이 받을 수 있는 만수르 밥상이옵니다. 전하.
2: 만수르 밥상 만수. 어제도 한식, 그제도 한식, 오늘도 한식.
3: 원래 데이터에는 진지만 드신다고.
2: 아, 이름이 진지왕이니까 진지만 먹는다. 어? 그 웃겨? 야, 웃겨? 그게 웃겨? 아니야, 나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치킨, 햄버거까지 다 좋아해.
3: 한식만 드신다고.
2: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입맛도 글로벌해지는 모양이다. 어? 입맛뿐 아니라 취향도 다양해지고 호불호가 바뀌고 있어. 가만, 오늘은 왠지 고르곤졸라 피자를 봉골레에 찍어 먹고 싶구나. 어? 가져와.
3: 고르곤졸라 봉골레 준비하겠습니다.

0: 메이어, 전화의 입맛이 변해?
1: 예, 입맛뿐이 아니라 취향도 다양해지고 호불호가 바뀌고 있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하지.
0: 전화가 직접 말이냐?
1: 예, 취향이 그리 다양하신 걸로 봐서 오늘 밤도 이곳으로 납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0: 반칙엔 벌칙이 따르는 법. 옐로, 아니 레드카드
2: 트윈!

0: 스킨 펄치. 와, 라임을 찢어놓으셨습니다. 신여 김자연.
1: 신하는 이만 퇴근. 신하 조민수.
2: 왕 후마마. 내 귀에 캔디보다 더 달콤한 로얄 젤리구나. 미신 이명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팔봉산을 찾아갑니다. 팔봉산은 8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산세가 정말 아름다워서 이맘때 최고의 산행지로 추천하고 싶은 산입니다. 팔봉산은 삼면이 홍천강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홍천강에 있는 팔봉산 관광지에서도 팔봉산의 절경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홍천군 서면에 있는 팔봉산의 봉우리들은 모두 바위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산행시간도 길고 일부 구간에는 직벽에 가까운 암벽도 있습니다. 물론 사다리 또는 로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산입니다. 비록 이 같은 위험요소가 있기는 해도 팔봉산은 짜릿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산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팔봉산은 8개의 봉우리를 하나씩 오르고 내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산입니다. 특히 제4봉에는 일명 해산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틈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해산굴을 보기 위해 일부러 팔봉산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름난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굴은요, 통과하는데 많은 애를 먹는 작은 바위틈입니다. 그래서 산고의 고통에 비유해서 해산굴이라는 애교 섞인 별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팔봉산의 8개의 봉우리를 꼭 올라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 또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체력에 따라 산행의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하산하려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제2봉과 제3봉 사이, 제5봉과 제6봉 사이, 그리고 제7봉과 제8봉 사이에 홍천강 쪽으로 하산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팔봉산에 권할 만한 등산 코스로는 팔봉산 관광지 주차장을 출발해서 제1봉과 제2봉을 오른 후에 제2봉과 제3봉 사이로 하산하는 코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등산 코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팔봉산 아래의 홍천강에는 팔봉산 관광지가 있고요. 유명 관광지답게 꽤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강변길을 따라 걷다가 팔봉교를 건너면 팔봉산 등산로 입구가 나타납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산행 안내센터가 있고요. 팔봉산 등산 안내도가 그려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팔봉산 등산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1봉까지는 다소 가파른 등산로를 걸어야 하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로프를 이용해야 하지만 가파른 등산로에는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걷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팔봉산 제1봉에서 제2봉까지의 거리는 300m지만 가파른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봉 근처에는 홍천강 물줄기를 볼 수 있는 작은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2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홍천강 쪽으로 하산하면 됩니다. 이 코스를 이용할 경우 산행거리는 3.5km고요.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팔봉산을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봉산에는 급경사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안전로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장갑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척추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도 휠 수 있어서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으로 불립니다. 노화가 원인일까요? 자세 문제로 인한 불균형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서서히 진행되면서 변형될 수 있는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고민, 특히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치료제는 다양할까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싸이의 아버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하!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균형의 문제로 인한 변화일까요? 척추가 휘면서 척추 후만증과 전만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휜다는 의미일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노인들에게 많은 증상으로 척추가 앞으로나 뒤로 또 옆으로 휘는 경우가 있죠.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그런 건가요?
1: 예, 그 사람 허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면은 전만증, 뒤로 이제 굽는 거, 그러면 이제 후만증, 옆으로 기둥이 쓰러지면서 휘면은 측만증,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에 따라가지고 그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그 중에서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들을 떠올리는데요. 성인의 측만증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까요?
1: 예, 그 청소년기 측만증은 그 말 그대로 사춘기 급성장할 때 원인 미상으로 갑자기 허리가 휘고 한 인구에서 한 3에서 5%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인의 측만증, 그러니까 한 50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성인의 측만증은 그 허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게 서 있어야 될 허리가 그 우리 노인분들 허리 구부정해지듯이 그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그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그 원인 미상으로 생기는 측만증과 성인이 되어서 허리가 이제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그 성인 측만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0: 네. 허리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1: 그, 결국은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 우리 그 피사의 사탑 조금씩 보면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관광지에 있는 거. 그 사실 사람 허리가 이렇게 S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것도 균형이 이제 쭉 깨지면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듯이 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보면 허리가 조금 이렇게 눌리면서 구부러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죠.
0: 그런데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증은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성인의 측만증도 그런가요? 수술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 청소년들 측만증은 그 대부분 이렇게 휘다 말고 그게 한 50도 이상 돼야지 이제 수술까지 연결되고 50도 이상 되는 경우는 한 만 명 중에 한 명 아주 그렇게 그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그 수술이 그렇게 많지가 대상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 성인의 측만증은 오히려 이제 많을 수도 있는 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 근력은 약해지고 점점 이제 무너지는 일이 많고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수술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군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성인 척추 측만증의 특징이랄까요? 겉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1: 예, 그 성인 측만증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요추, 그 골반 위 부위가 많이 휩니다. 골반 부위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빌딩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래층서부터 무너지듯이 그 성인 측만증도 허리 척추가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골반 위에 그 아래 요추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저 가슴 부위, 흉추에서도 휘기도 하고 뭐 S자형으로 휘기도 하고 이제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성인 측만증은 C자로 아래 요추에서 대부분 이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0: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당사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가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그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예. 그 측만증이 60세 이상에서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어. 조금씩 다 있으세요. 네. 10도 이상이.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또 그게 중력에 의해서 조금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이제 뭐 다 그게 반드시 통증으로 연결되고 그러진 않고 또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0: 그러시군요. 그런가 하면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은 어떻습니까? 역시 노화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나요? 또 전만증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예, 그 전만증과 후만증은 그것도 역시 이제 노화가 원인인데요.
0: 네.
1: 그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배가 나오듯이 내밀는 게 휘는 거, 이제 후만은 이제 우리 등이 구부정하게 그 우리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듯이 이제 휘는 게 이제 후만증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 노화가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전만증 중에도 보면 이제 젊은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곳곳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뒤로 젖히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뒤로 젖히면 허리를 지탱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인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쁜 자세임에도 그런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제 그 자세를 잡는 그런 이제 전만증도 꽤 있습니다.
0: 척추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배가 나오는 것 같고 후만증은 좀 굽정한 자세라고 하셨는데 이름에서도 좀 짐작이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될까요?
1: 예, 그 전만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제 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임산부들 그 배 그 이제 만삭 정도 되면 무거우면 이렇게 허리 뒤에다가 뒷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받치고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모양으로 앞으로 이제 배가 이제 나오는 거 앞전자 전이 이제 앞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후만은 이제 등이 구부정하게 이제 그 우리 그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등이 뒤로 이렇게 굽는 거를 이제 후만 뒤쪽으로 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전만증과 후만증으로 되는 건 생활 습관으로 볼 때 반대적인 경우가 많은가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휘는 모습의 방향에 이제 반대거든요. 이제 앞쪽으로 휘냐, 이제 뒤쪽으로 굽냐의 차인데 그 생활 습관으로의 이제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만증은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등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제 전만증은 이제 그거를 뒤쪽으로 제쳐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허리 기둥이 쓰러지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심을 잡느냐 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몸의 척추는 정면에서 볼 때는 일자고요. 옆에서 볼 때는 S자로 굴곡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휘어있는 모양에 따라서 척추 전만증, 이제 후만증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1: 그 발 형태학적으로 보면 후만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만증이 많은 거는 사람이 이제 앉아있을 때 보면 등이 이렇게 뒤로 굽게 앉잖아요, 보통. 구부정하게. 이제 그 자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후만증으로 이제 많이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이제 전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환자분이 허리를 뒤짐지듯이 이제 그 골반에다 받치듯이 이렇게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는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건데 이제 휘는 방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만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일상에서 힘든 정도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1: 그 아무래도 뭐 일 보시는 쪽으로 할 때는 전만증 쪽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걸을 때도 보면은 되게 힘들게 걸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허리를 배를 내밀고 허리를 뒤로 걸으시니까 되게 이제 불편해 보이시고 근데 그 앞으로 꼬부라져 계셔도 허리가 이제 좀 아프긴 아파도 또 일을 할 때는 뭐 또 다 잘 하시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생활상의 불편은 하면 이제 덜 이제 후만증이 덜 하고요.
0: 그렇군요. 등이 구부정한 자세, 흔히 말하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여성 노인에게 많은가요?
1: 예, 그 여성 노인이 이제 절대적으로 더 많으신데 우리 동요나 이런 데도 봐도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허리 근력 근육의 문제 차이거든요. 그 남자분들은 근육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이제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 여성 노인분들은 허리 근력이 우선 약해지고요. 그 갱년기 그 폐경 되면서부터 근력이 이제 확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이 또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척추가 압박골절로 조금씩 무너지면서도 이제 후만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골다공증,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 노인에게서 이제 꼬부랑 그 할머니 말 나오는 것처럼 후만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0: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후만증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1: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탈출증도 어떻게 보면 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 후만증도 결국은 이제 척추의 퇴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후만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협착증이 많이 아프고 하면 이제 후만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예,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전후로 그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척추뼈가 이제 주저앉습니다.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후만 변형이 이제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0: 그러면 후만증이 심할수록 뭐 지팡이라든지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걸까요?
1: 예, 그 후만증이 있으면 몸이 이제 무게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더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뭔가 이제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둥으로 따져도 기둥이 앞으로 계속 쓰러지면 뭐 하나 받쳐주면 얘가 좀 덜 쓰러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사람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부정하게 쓰러지니까 거기 지팡이로 받쳐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니까 허리가 앞으로 휘는 전만증은 또 배를 내밀고 걷는 듯한 모양을 떠올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허리 아래로 손이 잘 들어가면 전만증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 자가 진단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1: 예, 그 보통 후만증이 되면 등이 뒤로 나오니까 누웠을 때도 보시면은 그 손이 원래 젊었을 때는 그 누우면 그 아래 요추허리가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밑으로 손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그 구름다리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전만증이 되면은 뒤를 이렇게 뒤로 허리를 꺾다 보니까 그 구름다리 같이 생긴 모양이 이제 더 생기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손이 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벽에 허리 댔을 때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가시면 이제 전만 이제 위험도 이제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0: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 변형에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들에 있어서 일상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 그 결국은 척추 변형이 오는 그 퇴행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네. 그 허리 근력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젊었을 때는 이게 허리 근력이 튼튼하니까 허리를 딱 잡아져 가지고 허리가 곳곳한데 이제 한 50, 60세 들어가면서 허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그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허리 근력 운동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또 낙상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세요.
1: 예, 그 낙상이라는 게 우리 그 후만 변형 원인 중에 좀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네. 낙상이 되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고관절 부러지기도 하고 발목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기부스에서 붙으면 다행이신데 네. 척추뼈는 이제 골절이 한번 오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후만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구부러진 자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낙상에 의해 가지고 척추뼈가 주저앉는다는 모습이
0: 네.
1: 우리 가끔가다 이제 콜라 깡통 같은 거 음료수 캔 이렇게 발로 쿡 밟으면 이렇게 쿡 주저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척추뼈도 그게 훅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안 펴지거든요. 펴지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제 그 자세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낙상을 많이 조심해야 되고, 낙상도 결국 이제 근력이 약하고, 이제 운동신경이 떨어지면서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운동신경을 계속 발달시키려면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입니다.
0: 네.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1: 예, 그 통증이 생기면 이제 급성기에는 뭐 좀 안 아파야 되니까 그 약물 치료로 이제 진통 소염제 같은 거 복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뭐 계속 또 오래 드실 수는 없고 이제 그 통급성기에 정도 이제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0: 네.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그 운동 중에서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팔꿈치하고 그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그 근력 강화 운동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도 이제 하셔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제 너무 막 배까지 과도하게 구부리다 보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세는 이제 그냥 바닥에 배를 깔고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제 상체를 지탱하고 하체는 그 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가락으로 이제 끝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 그러니까 배하고 그 다리 부분을 골반을 이제 하는 그 공중을 이렇게 딱 띄운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플랭크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척추 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소년기에도 그렇고 성인들도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이 많던데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1: 네, 여드름은 주로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근데 얼굴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이나 가슴 또 등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등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면포가 생겼다가 구진으로 골맞다가 물집이 생기고 막 딱딱한 결절이 발생하는 그런 염증으로 발생하는 피부 진화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서 흔하고요.
0: 그렇죠.
1: 또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뭐 몇 개월, 몇 년 안에 없어집니다. 예전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흉터입니다. 흉터. 이게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그 필요한 상태의 여드름을 그냥 냅두거나 또는 손으로 막 건드렸을 때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용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뭐 그 여드름이 진행되는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0: 그렇죠.
1: 생명을 위협하죠. 네.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봤는데 막 이렇게 염증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여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냥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여드름 때문에 우울증, 불안,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게 삶의 질을 정말 많이 좌우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증상들은 나중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드름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0: 네. 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여드름은요, 스트레스 받아

0: 자주 올라오고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음식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부모님들 피부를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아마 이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호르몬을 좀 보면 안드로겐이라는 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은요, 이 피부에 있는 피지샘을 확장합니다.
1: 네.
0: 피지라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 샘을 확장하게 되면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안드로겐 호르몬이 한참 활성화되는 때인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다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임신이나 뭐 피임약 복용 등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도 여드름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여드름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 네.
0: 모낙 내에 상주하는 균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균이 있는데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인데
1: 네.
0: 이 균이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이 효소가 피지의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형성하면 이 유리지방산이잖아요.
1: 네.
0: 뒤에 이 선 성분이 모낭을 막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즉 여드름균에 대한 이 면역학적 반응이 이제 여드름의 염증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균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균에 대응하는 항생제 치료가 나오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유전 양식을 가지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1: 네.
0: 가족력이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결합돼서 여드름을 좀 발생시킨다라는 것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서 생기는 게 여드름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호르몬, 각질 그리고 여드름, 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여드름도 다 같은 여드름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구분이 네. 되나요?
0: 예, 네. 진단을 받으면 심상성 여드름 또는 주사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데요.
1: 네.
0: 심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듣기에는 뭐 심리적인 거라는 건가?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심상성 여드름이 네, 흔하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일반적인 여드름을 이게 예전부터 용어를 심상성 여드름이라는 말을 썼고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주사성 여드름, 이 주사는 이제 우리가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붉어진다라는 뜻의 주사인데요.
1: 네.
0: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세가 지속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이 올라오고 농포가 생깁니다. 근데 붉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붉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뽀르지 형태의 이렇게 발진 이 나타나는 걸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짜지지도 않고 시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증상만 좀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붉어지면서 좀 단단하면서 뿌리수가 큰 여드름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여드름.
1: 아.
0: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0: 네. 가만히 냅둬도 사실은 없어지긴 합니다.
1: 네.
0: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사실 그쯤에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여드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서로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너무 극심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경 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새로운 여드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약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게 좋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생 얼굴에 남는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특히 얼굴에 평생 가는 흉터가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예, 뭐 지금 어차피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 평생가는 흉터는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치료, 많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적절한 걸 시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은 먹는 약도 있고요. 외용제라고 해서 국소도포제,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항생제도 쓰고요. 피지 조절약으로 알려진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스킨케어의 개념인데요. 막힌 모공을 좀 열어주고 모공 주변에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개념의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제거하거나 피부 스케일링을 받거나 여드름을 압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건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술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될 때 이제 레이저 치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난치성이나 재발을 자주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한 치료고요. 좀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치료 법이어서 난치성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써보시고 이제 세 번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죠?
0: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간의 치료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든지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마 제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이제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일 거예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품절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건 한 가지는 아니고 좀 다양합니다. 성분으로 따져 보면. 가수 가사나 벤조오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살리실산. 요 두 개는 이제 각질을 좀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이부프로핀 피코놀이라는 성분에 이소프로핀 메틸 페놀이 합쳐져 있는 성분.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게 있고요. 아젤라익 에시드라서 아젤라산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모두 항균, 여드름 균을 제어하고 항염증, 아까 염증 반응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 작용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각질 용해, 그러니까 위에 두껍게 덮여 있는 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고 나오는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액상 제제도 있고 겔 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니즈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떤 게 그럼 나한테 맞는지 이런 이제 상태를 보고서 그걸 보면은 이제 붉은 뽀류즈에 쓰는 거 아니면 작은 여드름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바르면 낫느냐 아까 제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오래 여드름이 계속 금방 낫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들이 하나가 한꺼번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꾸준히 써야 합니다. 단시간에 여드름이 완치되는 치료제는 없고 저녁에 딱 발랐는데 아침에 싹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과대광고입니다. 라고. 그런 영상들도 막 있더라고요. 절대 믿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확 가라앉는다는 건 약리작용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센 약을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내인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르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부의 상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좀 여드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피부 관리와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꾸준히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드름 치료제를 바를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0: 이 약들이 약간의 피부 자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질을 녹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에시드, 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각질을 녹여준다라는 게, 여드름 때문에 과곽질화가 일어난 부위는 괜찮지만, 다른 부위에 닿았을 때는 굉장히 따가울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화끈거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전에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여드름에 먼저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으면 점점 넓히시고, 그리고 넓힐 때도 스팟 개념이죠. 그 부위만 콕콕 바르시고 이렇게 펴바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랐는데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건조하거나 따갑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쓰시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게 먼저고요. 깨끗이 세안을 하신 다음에 보통의 이 바르는 외용제들을 하루 두 번 씁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저녁 얇게 퍼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니까 다른 부위의 피부 보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을 바르면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고 자극감이 느껴지시면 중지하거나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0: 아, 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여드름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먹는 약은 전부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드름 균을 제어하는 클린다마이실, 에리스로마이신을 쓰는데요. 이것도 이 경구 항균요법도 짧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 감기, 목에 염증, 뭐 감염증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쓰면 되는데 이게 피부에 관련해서는 기본 2주 이상, 4주, 6주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주 또는 뭐 16주까지 치료를 지속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없을 때에는 항생제나 항산기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실 여드름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에 대해서도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도 있습니다. 바르는 약인데 이제 처방이 필요한 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자극감이나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묶어놓은 건데요. 여기 성분으로는 피지 조절제인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성분들이 있고요. 요 성분들이 각질 제거, 피지 배출 작용을 도와줍니다. 네. 요것들은 절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한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게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약입니다.
1: 네. 새로운 신약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뭔가요?
0: 아, 성분명으로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이 최근에 국내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약 40년 만에 새롭게 개발된 작용 기전의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사실 의사 약사들은 다 흥분합니다. 와, 그동안 못 썼던 약이 나왔어.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허가를 받아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약인데 이게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작용 기전이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인데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이게 피지선의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작용 부위가 피부인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주 원인이 되는 피지생선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 작용으로 감소시키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체내 흡수는 좀 제한되어 있어서 전신적인 안드로겐 부작용이 거의 없고 피지선에만 작용해서 이게 남녀 모두 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진 약입니다. 일단 허가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여드름 환자에게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났는데요. 아마 좀 신약이기 때문에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에게 먼저 뭔가 다른 약제로 조절되지 않았던 성인 환자들에게 먼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임상실험상에서는 1,400명 이상의 환자 대상 3상 임상에서 12주간 하루 위에 도포했더니 이제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12월 장기 연구에서 더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들 아 새로운 이제 치료제 옵션이 생겼구나.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시술밖에 안 된다고 하시던 분에게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더 생겼구나라고 약간 기대하고 있는 약입니다.
1: 네. 여드름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화장품은 어떨까요? 기능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0: 아, 네.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은요. 네. 이제 각질이나 피지 등을 씻어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1: 네.
0: 바르는 제품은 아니고 씻어내는 즉 인체 세정용 제품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을 분류할 때 세정용으로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살리시스탄 방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베타 하이드로옥시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애시드여서 뭔가 산이니까 좀 자극성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히 시험을 해라. 시험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해라. 라고 묶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건 근데 많이 쓰던 화장품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던 성분입니다. 각질 세포의 이제 결합을 풀어주고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 때문에 사용하던 성분이고 또 항염증 효과 그리고 홍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역시 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네.
0: 예민한 피부 또는 과량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따갑고 화끈거리면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용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사용을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혁오의 러브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폭주족들의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같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가리켜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때를 지어 다니다 또는 때로 몰려다니다 같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말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다.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간혹 떼거리와 비슷한 형태인 떼거지와 혼동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떼거지란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떼거지는 떼와 거지가 합해져 나온 말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과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확대가 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과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대상을 늘렸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도 강화가 됐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여서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게 했고요. 또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린이 재활 의료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가정의 부담을 덜었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존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된 점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상남도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기존의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해서 명칭을 경상남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바꿨는데요. 센터는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키우고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한 직무개발 프로그램 댕댕이와 함께하는 내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산업 흐름에 맞춰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참여자들은 펫푸드 전문가를 목표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받으면서 기초 역량을 쌓아가고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와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제주지부가 지역사회 내 영유아 발달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양 기관은 영유아 발달 평가와 보호자 상담 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등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SG워너비 옥주연이 부릅니다. 한여름날의 꿈.